그래서 그거에 미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수심은 무당이나 만신이나 점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법을 믿고 정법 불법을 옳게 믿고 옳게 닦아야지. 삿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도로 비록 무당이고 만신일망정 미신적으로 불법을 믿고 그 행위를 하고

믿어야 하고,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법이라 하는 것은 깊이 믿음 아니오면 몸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까이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으려면은 바른 종교를 믿어야 하고,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법이라 하는 것은 깊이 믿을수록에 더욱 좋은 것이며, 열심히 믿을수록에 더욱 좋은 것이고, 삿된 신앙, 삿된 종교는 열심히 믿으면은 미치게 되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되고, 치우치게 편벽지게 잘못 믿으면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고, 다른 종교에 불을 지르고 파괴를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종교 싸움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신 이후로 3000년이 되도록 불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을 하거나 죽이거나 싸움을 일으켰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왜구를 무지치기 위해서

이란이나 6.25 동란 때처럼 대단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사상,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하며,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정말 이 불법이 정말 오늘날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목마르도록 필요한 때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등을 천 개 만 개를 켜면 무엇 하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밝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밝히고 법절을 밝히고 나라를 밝히고 우주 법계를 밝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크고 아름다운 등불을 천 개 만 개 킨들 가슴 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헛짓을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

0: 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읽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도 볼도 자제론을 배우면은 다 순화가 되는데, 볼도 자제론을 배웠을 때는 예전에 그런 일부 그런 나쁜 불자들의 모습, 습성을 가지면 안 된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열애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건 참 너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때까지 지어내야 하는 것처럼 법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흠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스스로 반성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법을 듣고 항상 법에 비추어, 법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거쳐서 티벳에 전해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티벳 말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미리 읽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처님의 전생담 같아요. 시타르타 전생에 어떤 왕자였고, 그게 앙굴레 말라라고도 부토 프로젝트 저번 강의 들었을 때, 부처님 당내에 사회성 근처에 사람을,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을 99명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어 다니고 다녔다는 앙굴레 말라 존자 이야기가 있어요. 전생에 시타르타 존자하고 앙굴레 말라 존자 전생담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래서 전생에 이제 이 왕자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식인종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사람 마을 주민 죽이는 것보다 그 식인종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 잡아먹지 말고 왕자의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그래 그럼 난 네 왕자 네 고기 맛이 좋겠다. 나만 잡아먹고 다른 사람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자가 그래 좋은데 이제 내가 너한테 네 먹이가 될 테니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네 마지막 소원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대한 스승님한테 법문을 듣다 왔는데 감사의 표시를 못했으니까 죽기 전에 감사한 선물을 하고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도록 말미를 주면은 며칠 새에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갔다가 안 오면

무슨 밥물을 들었는데 네가 꼭 갔다 와가지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고 이야기를 물어봐. 시인종이 근데 이야기를 말문이 터져가지고 내가 사실 이러저런 법문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이라서 감사한 마음을 넣고 인사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갑자기 시인종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안 잡아먹게 됐어요. 안 잡아먹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101번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0: 먹을 들을 때는 감옷을 마시는 것 같이 간식과 동일시를 받고 가져가야 하는 것이 이래야 한다.
1: 자, 이게 이제 법문 듣는, 법문 하는 스님이나 법문을 듣는 제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문 하는 스님은 중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처럼 처방하듯이 해야 되고, 듣는 분들은 약을 복용하듯이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환희심. 야, 어디서 이런 법문을 듣겠노 하는 환희심과 종교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그, 최소한 법도가 있어요. 법을 설하는 법문 한 분은 항상 제자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같은 만약에 이제 같은 땅바닥에서 방바닥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스님이 법문을 설하면은 조금 높은 좌석에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방석을 깔고 앉아야 돼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왕자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크게 읽어봅시다. 왕자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풀어주겠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항상 정직하게 살며 마음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 사람의 회를 먹지 않겠다는 것을 왕자 앞에서 약정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왕자가 광자의 그 법문 듣는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고 식인종도 감복을 했다. 그런 설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줄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고위의 고밑의 이야기는 법문을 들을 때 자기 마음하고 일치를 시켜서 집중해 드려야 된다 이 말이고, 특히 이제 중간에 볼도 찾아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특히 볼도. 그렇게 하고 또한장 넘기고, 자, 한장 넘겨서 위에 세 번째, 내가 예전에 그것도 새롭게 하는 것은 없지만 예전에 듣지 못한 새로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법문을 새롭게 지키고 새롭게 들어야 한다. 자, 그렇게 새롭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자주 다 들어야 돼. 예, 법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수행의 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큰 시간을 낼 수도 없는데, 주말에 3박 4일 낼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한 달에 3박 4일 내 가지고 수행할 여유가 안 되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자주 일주일에 한번 법문을 듣는 게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가서 느낀 것은,

내쉬고 내쉬고 행동 일상 행동할 때도 천천히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점심 먹고는 그 계신 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가. 스님 어떻게 했니 그러면 예 제가 들으시고 내쉬고 그 망상 들으시고 내쉬고 망상 어느 정도 예 망상 알아차렸습니까? 예 알아차렸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님 줄을 서거든 선생님한테 수행 보고하러 가는데 그게 마음의 다짐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라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비결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큰 선생님도 뭐 30분 앉아주셨어 그래 그러면 30분 동안 또 계속 1대1로 대등하게 걸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런 거만 이야기하지 일체 집안사나 가정사는 이야기 일체 안 해요. 집안에 내가 뭐 남편하고 싸워서 왔는데 뭐 우리 아들 대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거 일체 그런 상담 안 받아들입니다.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 일체 가정사는 그런 거안 해요. 어 수행 뭐예요? 한국에서만 그런 상담합니다. 공무원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신도가 떨어질까 봐. 지금 많이 선생님 굉장히 많이 낮은 자세로 지금 신도 대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 티벳, 미얀마 이런 데는 가정사도 안 합니다. 가정사 안 돼. 그렇게, 그래서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주말이라도 여유롭게 수행합니까? 못하잖아. 근데 우리가 좋은 시절이 오면은 주말에 절에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겠습니까? 못 하겠지. 하겠어요? 그럼 같이 도반들하고 스님하고 절에서 수행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야 돼요. 물론 시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길을 가야 돼. 수행을 해. 같이 수행을 해야 동고동락해야 훈련소, 논산훈련소 잊지 못하는 게 뭡니까? 같이 먹고 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앞으로 수행을 생활하는 걸로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예, 가르치는 스님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계속 흥미진진하게 예, 계속 연속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4: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3: 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4: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사나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길을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선거 국면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영덕에 선명상 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건립하고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각종인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금강정 조성과 함께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서원하는 진각행자들의 염원이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6명에게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화는 물론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 기법을 계승한 지화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오는 9월 3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433차 중앙선거관리회의를 개하겠습니다.
2: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각 교구별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환경 변화라는 큰 과제 앞에선 한국불교.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순히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것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종단 발전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에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오는 25일까지 5일 회기로 소집된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개회
0: 이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에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오는 25일까지 5일 회기로 소집된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개회 이틀째인 어제도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개회 시간인 어제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 후 또다시 유회됐습니다. 종책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순임은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회의 참석을 촉구하며 종회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종회 개원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법원 스님은 사회에서도 사라진 구태 정치의 악습이 종단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경북 영덕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선명상 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건립하고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교계 안팎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푸른 산자락과 동해의 맑은 기운이 어우러진 경북 영덕의 품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보듬을 수행도량이 우뚝 섰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사부대중과 지역기관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을 정명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서실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선명상이 일상 속 가장 지혜로운 마음공부임을 강조하며 센터가 세상의 평화를 이끄는 거점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3: 나홍왕사의 화두선명상을 기반으로 온갖 분별심,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그 청정한 수행의 뿌리가 이곳 영덕에서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나아가 전국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불안, 근심, 걱정,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선명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선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2: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영덕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조계종이 운영을 맡은 관종협력으로 전법도량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 그리고 3월에는 영덕군에서 나홍왕사 문화체험지구를 운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중앙본부가 입찰에 응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시설 운영자로 결정이 되고 5월에 영덕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고려시대 나홍왕사라는 출가지라는 깊은 역사성에 현대적인 치유기능을 결합해 명상실과 교육시설 등 짜임새 있는 수행공간을 갖췄습니다.

0: 회당대종사의 사상과 위업의 의미를 알리는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하면서 종교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우리들이 회당대종사님의 탄생성지인 금강원에서 일으킨 새로운 발심, 새로운 서원은 청경법신 비로다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진각성전 회당대종사님의 무진 서원, 그리고 진각행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한량없는 공덕으로 회양될 것입니다.
0: 축제엔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와 신유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이 참석해 밀교 교단 간의 결집과 화합을 이뤘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
1: 나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진각성전 회당대종사님의 무진 서원, 그리고 진각행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한량없는 공덕으로 회양될 것입니다.
0: 축제엔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와 신유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이 참석해 밀교 교단 간의 결집과 화합을 이뤘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 통리원 소재 지역인 서울 성북구 관계자 등도 대거 동참해 축제의 의미를 한층 빛냈습니다. 특히 울릉군과 성북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매결연을 하고 양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의 첫 발을 내디딜 전망입니다.
2: 안으로는 승속이 화합하고

0: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1: 이번 특별전형은 승납 40년, 세수 65세 이상인 스님 가운데 고시위원회의 추천과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대종사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원로회의 자격을 받아 다양한 종책사업에 힘을 보태고 어른으로서 화합을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2: 오늘의 봉사는 수행의 완성이 아니라 더욱 큰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종단의 큰 스님들의 깊은 경륜과 원용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종단의 큰 스님들의 깊은 경륜과 원용한 지혜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 원로의장 호명 스님도 오랜 내홍을 거쳐 종단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종단 최고법계의 대종사가 수행과 덕행으로 종도들의 귀감이 되주길 요청했습니다.
3: 지역에서도 앞으로 종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불자들에게 태고종이 어떻게 가면 좀 더 발전되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1: 법계를 받은 대종사들은 이번 품수를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종단 발전과 대중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종단 발전이나 우리 그 총림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좀 노력하고 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권장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는 더 가일층 수행 정진과 우리 종단 발전 대중 화합에 노력하겠습니다.
1: 태고 보우국사 성지 중국 순례와 청년 템플 스테이 등 국내외 포교를 확대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는 태고종. 새 대종사들은 종책 사업에 힘을 보태며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5: 한국불교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시달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 기법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는 사람의 눈만 즐거운 작품이 아닌 만드는 이들의 마음도 밝아진 전시를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콘크리트 건물 로비에 향긋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형형색색의 꽃밭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땀한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0: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불교 문화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현장 탐방이 한국 산사의 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다시 한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쉼과 마음의 방향을 전하는 선명상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선보였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 스마트폰 화면 속 쉼없이 움직이는 정보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괴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진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법률

이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반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세 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0: 평화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0: 중요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쾌남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2: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3: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단님을 넣어 이묘 법문 현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0: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0: 한파에 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기하셨으나

글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윤회가 왜 중요하냐면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자고 하는 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불교의 거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병사를 괴로움이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생사윤회, 보통 생로병사의 윤회다. 근데 생사에 윤회하는 건 고다. 그 다음에 생사에서 벗어나라, 해탈해라. 벗어나는, 해탈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서 윤회란 말은 니까야 빨리 열어 삼사라 라고도 하고 왔다 라고도 하는데 윤회를 안 해야 행복한 건데 윤회는 괴로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 옮겨가고 돌고 도는 거. 그다음에 왔다라는 뜻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에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 윤회의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회

생로병사를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 말씀은 생로병사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윤회는 출발을 한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토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회를 부정하면 업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최승의 무상정 등 정각은 연기,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윤회를 부정하면 업과 인과와 연기와 무아와 연기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다. 뒤에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윤회는 연기, 무아, 윤회를 같이 셋을 상의상관 엮어서 설명해야 윤회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부정하면 우리 불교가 제가 좀 진단컨대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임문자라고 좀 멀리하는 경향,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나 그런 뭐 정진, 기도 정진, 염불, 사경, 절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신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란 말은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왕 제국토로 안이 계신 것 없이 무찰 불현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국불교에 지금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간 이유는 불교를 기도도 불교 용교 아니에요. 종교도 불교 용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법화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불교는 종교의 구원요, 가피요, 소원 성취하는 구원의 종교, 소원 성취의 종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불임문자

하고 부정을 할수 있어도 윤회 현상은 부정 못하고 버릴 수가 없다. 헌옷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윤회 없음을 말로써 버릴 수 있으나 윤회 현상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칭연하고 한국의 이 불교 스님이나 불자들이 윤회를 좀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불신한다고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에 스님? 그러면 스님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고 불자가 아니지. 스님이나 불자가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에 스님? 그러면 스님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고 불자가 아니지. 스님이나 불자가 맞느냐라고 반문하셨다. 성철 큰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전생을 부정하고 내생을 부정하면 비불자다. 성철스님 백일법문 들어보세요. 지금도 BTN 불교TV에 백일법문 나오고 있어요. 책을 보시든지 백일법문. 제가 행사 공부할 때 전부 하신 법문이에요. 전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미국의 리가 케이시, 영국의 캐논 이런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 3천명, 5천명을 다 임사 체험하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전생이 있구나, 내생이 있구나.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아. 전생이 있다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신앙하고 부딪혀, 자기 학문하고 연구 항구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도 백일법문에서 전생 내생을 부정하면은 불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를 부정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금강경 강의를 들은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열스님 강의가 다 틀려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더라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 헌고와 같이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진리에 따라 나의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자기 스승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말씀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불제자라면, 사부대중이라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반이라면, 배운 뒤에 말하고, 부처님 말씀을 여법하게 자기 체화 체득할 정도로 배운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말이라 이제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부처님 말에 따라서 실천해가지고 완전히 체화 체득된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예? 분석하고, 확립하고, 분류하고, 그러라는 거요. 대덕이시요.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란존자 얘기예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란존자가. 모든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맞는 일치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부처님 말씀 스승에게 배운 것을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히 하게 될 때까지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으로 잘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열반하지 않을 것이다. 아란존자인데 부처님이. 너희 제자들이 나의 배운 대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확립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가르침을 전할 때까지 나의 말씀이라고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없다고 믿지 말라고 그런 걸잘 파사연장 비판해서 제가 지금 파사연장 비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고 자비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자비가 아니다.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열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히 하게 될 때까지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으로 잘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완전히 열반에 드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부 대중이 부처님 법대로 여법하게 여설수행 공양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해서 체화 체득해서 다 비판하고 파사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전도도 안 하고 말도 전달도 안 하고 법도 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반에 완전히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반열

절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는 말씀. 자, 여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씀을 좀 썼는데, 쌍유과니까야 15번경 막대기, 15번 막대기경에 나오는 말씀, 9번에 나오는 말씀, 그 위에 나오는 말씀, 막대기경, 쌍유과니까야. 공중에 던져진 막대기는 아랫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공중에서 막대기를 던졌어요. 끝부분으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듯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어. 무명 가래 놓치지 마시고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을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불교 공부를 할 때요, 종말론을 부처님은 잘 말씀하십니다. 말법 시대라는 말씀을 해도 종말이라는 말씀을 안 써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무실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무시무종. 무시이래로, 무시이래로 모든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구례부동명을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뜻인데, 법성계에 시작이 없는 이래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게 이제 무명의 가래와 그런 그 무명에 묶이고 덮여서 이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굴이에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시작도 또 끝도 없이 전생 계속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이 사바 세계에서 결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그러고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무덤을 증가시켰고 응? 하나 무덤을 응? 매장이라고 표시해 무덤 하나 증가시켰잖아요. 시작도 없이 응? 무시례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게 비구들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500생을 부처님 수업 다 꺼서 500생 동안 해서 성불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모든 행에 대해 염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행에 대해서 염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고정불민하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집착하지 말고 염원해라. 제법모아 얘기할 때 많이 했어, 염원한 얘기를. 모든 행에 대해서 염원해라. 그래, 염원해야 이탐, 탐욕에서 이별할 때 이자예요. 떠나간다. 탐욕, 탐지지 삼독이 빗발이고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 걸 이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집착한 고정불민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염원하고 그 욕망에서 떠나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 윤회에 대한 말씀 또, 참 생각생각하다 많이 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힘이 되시고 공덕을 지어야 미래의 향상일로 할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붙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ARS 060-800-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등장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단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러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다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붓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촉 천민이었던 순이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다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다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 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붓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처럼 웃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왕자는 밖의 세상이 궁금하여 궁궐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왕궁 안에서도 왕궁 밖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늙는 사람이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으며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바라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언젠가는 지고 젊음도 세월 앞에서는 머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 평범한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인해 왕궁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 절실한 물음을 갖고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던 것입니다. 숲으로 들어간 그는 의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먹지 않았고 잠도 줄였습니다. 뼈만 남을 만큼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지나침도 길이 아니고 부족함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바람은 지나가고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장

0: 상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무상사에서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일감 스님을 모시고 쉬운 연불 선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를 실참과 함께 봉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법회에 많은 불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자,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제 변화하려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재, 어떤 사람입니까?
0: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1: 오.
0: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되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 하나 더 붙이면 그 분야의 그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불교계 인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자, 오늘 모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정말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참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또 우리 전통 소금을 또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소금 사업에 뛰어드셨다고 하는데요.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면서 또 감사를 맡고 계신 손양호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손영우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BTN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공군법사를 마치고 송충이가 송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박한일 회장님의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절집안에서만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오늘 이렇게 BTN에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사를 맡고 계신데요. 우선 벅스소금이 저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 네임인가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1: 네.
0: 예, 어떤 소금입니까?
2: 우선 벅스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실 테니까.
0: 네.
1: 그렇죠.
2: 고유의 우리말이고 돌량성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0: 민불. 네. 네. 예, 예.
2: 그래서 이 돌량성에 대한 우리 표현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0: 그쵸.
2: 그리고 우직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함의가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또 폄하할 때는 멍충한 놈 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0: 네.
2: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짓을 나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IMF 때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를 겪어오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0: 네.
2: 우리의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양념의 기초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막 소금 사재기 열풍도 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2: 옛날에는 뱃집 가마니에 담아서 지토방에다가 쌓아놓고 소금을 간수를 빼가지고 썼는데
1: 네. 예, 예.
2: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자료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살려내자
0: 네.
2: 해서 만든 게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만들고 있고
0: 와.
2: 사업화한 거는 2020년도에 법인을 세워서 이제 투자 개발은 제가 한 거고 그때까지 특허도 냈고요.
0: 예.
2: 그리고 이제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만든 게 지금 자본금이 한 30억이고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70억.
0: 와. 이게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 그 또 소믈리에들 함께 모여서 구성된 국제 미식협회에서 이 소금이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
2: 예. 네.
0: 이 또 소금도 그러게요. 이제 이마만큼 또 우리 불교계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 브랜드 가치를 올리셨나 봅니다. 우리 소금에.
2: 지난해가 아니고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구에서 국제 식품 박람회가 있는데 출품을 했어요.
0: 네네.
2: 근데 어떤 분들이 외국인 한 분하고 이제 한국인 여자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뱃집 가마니에 소금을 담아놓고 이제 DP를 해놨으니까
0: 네.
2: 맛을 보시라.
0: 어,
2: 소금이 다네요. 그래서 아 소금 맛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0: 네.
2: 왔는데 최고의 식용소금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0: 찬사를 받으셨네요. 네. 예.
2: 그래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금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소믈리에
0: 그렇죠.
2: 말하자면
0: 정말...
2: 셰프님들이 100분.
0: 그러니까요.
2: 그다음에 칼럼니스트들이 100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왜 이 소금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소금을 무엇과 매칭을 하면 어떤
0: 페어링.
2: 맛이 내는가 적시해가지고 야채, 푸아그라, 무슨 그 육고기, 생선, 뭐 등등. 심지어는 참치를 먹을 때 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참치의 본맛을 살리면서도 아주 좋게 먹을 수 있다는 등. 그래서 여섯 가지를 적시해가지고 보내준 것에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연습 삼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3: 그러게요.
0: 잘하셨습니다. 스님 너무 그러게요. 괜찮죠.
3: 아, 너무 좋네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불자님들이 또 스님들도 자제 스님들도 이제 소금을 지금 사 먹잖아요. 사 먹다 보니까 소금이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사찰에서 그 장을 담글 때
0: 아우, 소금
3: 소금을
0: 중요하죠.
3: 미리 이제 주문해서 가져와서 간도도 빼고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하면 쓴맛도 나고 장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2: 간수가 덜 빠지면요. 네. 쓰고 떫은 맛이 그냥 납니다. 네. 이제 끝나시고 제가 소금을 하면 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뒷맛이 확실히 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 수 있는 게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마시면
0: 저 들어본 것 같아요.
2: 라떼 맛이 납니다.
0: 그래서 그 정도로 풍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들어가 있다.
2: 감칠맛이 납니다.
0: 그렇네요.
3: 아마 주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양간에 계시는 고향지 보살님들이 아 우리도 복수 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0: 우직하게 전통 방식을 고수한 정말 품질 좋은 명품 소금입니다. 자,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불자이셨을까요?
2: 저 불자 집안은 맞고요.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것도 뭐 쌀을 가지고 갈 때만 제가 들고 따라가야 되죠 할머니.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순천고등학교를 순천에서 하숙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한해가 나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그럴 때라서 송광사로 소풍을 갔어요.
0: 송광사로요?
2: 네, 1학년 학생들 전체로.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를 입버려해서 뭐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도 했는데 그때 가서 배운 분이 이제 치봉노 스님입니다. 그리고 구산 원장.
3: 근래 송광사를 대표하시는 스님들이죠.
2: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너무너무 자애로우신 거예요.
0: 근데 고교 시절에 처음 배웠을 때 모습부터요.
2: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게 사춘기였어요. 그냥 스님이 좋아.
3: 아니 특별하시네요.
2: 아니 노장님이 두 분 다 몸이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 구산 스님은 구산 큰 스님은 늘상 그 스님 말로 나는 못하래도 작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두 어른이 또 사시는 데가 후원 뒤에 사시고 큰 스님은 또 저 삼일함에 사시고 그런데 제가 자발스러우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이제 두 분한테 맨날 걸리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뭐 물 먹고 해라 뭐 이거 뭐 과자도 주시고 그때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한테 그때는 세상이 풍요롭지 않았거든요.
3: 그렇죠.
2: 그럼 맛있는 거 주고 또 데리고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셔요.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가냐.

0: 아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특히 치봉노 스님은 그 호랑이 발톱나무라고 엄나무 있잖아요.
1: 예, 있습니다.
0: 그게 뭐, 너 문지방에 걸려있지에, 그런 게다 약재다. 옛날에는 호흡기 질환에 그걸 달여서 먹으면 좋은 거다. 그게 다 조상의 지혜니까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지혜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2: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범인의 눈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어린 시절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0: 두
2: 해주셨나
0: 분
2: 봅니다.
0: 큰 스님들께서 저한테 그래 향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상당
2: 사춘기가.
0: 시간 지난 뒤부터는
2: 네.
0: 토요일만 되면 송황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대 불교과를 지원해서
2: 지원하셨어요.
0: 입학 허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내밀었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2: 사실 공부를 잘했던
0: 아마
2: 아들이라.
0: 잘했던 게 아니죠. 못한. 그래도
1: 장남이니까
0: 촌에서
1: 기대하셨죠.
0: 순천고등학교 갔으면 요즘 같은 프랭카드 다는 그런 수준인데.
2: 명문고니까. 네.
0: 아니, 장손인데 이놈이 불교를 하겠다고. 이게 동대 불교과 그러면 스님들만 가는 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2: 예,
1: 그렇죠.
2: 당시에는.
0: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다시 이제 찾아서 집에서 셋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두 분이서 왜 가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불교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그런 이제 할아버지께서 참 지금도 명언인 것 같아요. 지놈이 팔자에 중팔자가 아니면 그 중팔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중팔자가 아니면 아무리 떠밀어도 중이 안될 것이고 중팔자면 우리가 아무리
2: 막아도,
0: 올가매도
2: 예.
0: 그냥 중이 된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 지팔자에 맡기고 애비가 한번 학교를 보내줘봐라. 아버님이 그게 저래서 이제 거기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그몇 년이나 해볼래? 그래서 10년을
2: 공부를. 네.
0: 얘기했는데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대학
2: 와.
0: 4년, 이제 절에서 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1: 출가까지 하셨네,
0: 예.
1: 결국엔.
0: 저 용주사 정무 스님이 제 용사 스님이고 승적도 조계종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명도 어질양자 밧전자. 예,
2: 양전.
0: 팔복전에서 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지어놓으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지 맘대로 하는 법이 없다.
1: 그렇죠.
0: 밭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지.
2: 그 가치가 결정되죠.
0: 그러면 나는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니는 팔자가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이 법명이 양전인데, 제 생에서 얻어지는 차호도 효당 최본술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딱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니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석 달을 겨울방학을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배운 게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다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써주셨어요. 가리개로. 그래서 저게 새벽요자, 새암시천자를 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 호도
0: 아니
2: 받으셨구나.
0: 스님, 스님도 효자잖아. 나는 애인데 그랬더니 이놈아 네가 받을 만해. 그래서 새벽요자, 새암시천자를 써서 이게 무슨 뜻인데? 새벽샘은 주인이 없다. 동식물, 사람, 누구와도 상관이 없다. 먼저
2: 와서도.
0: 본 놈이 주인이고, 쓰는 놈이 주인이다. 그럼 샘은 뭐 하는데? 샘은 말이 없지 않냐. 그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월산 노스님 불사에서 일을 거들고 있을 때인데, 당호를 주셨어요. 그때 뭐 한 60여 분 어른 스님들, 지금 종단에 살아계신 스님이 한 30여 분 같이 됩니다.
2: 네네.
0: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당호를 받는데, 쟤는 특이하게 묘할기자 초당암자를 주시더라고요.
1: 귀암이라고 주시네.
0: 그래, 그걸 스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 집에 오는, 네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사심 없이 다 베풀어야 된다.
2: 아.
0: 왜 그래야 되는데, 가사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타고난 지혜는 아니니라. 누군가가 스승이 있기 때문에.
2: 네.
0: 만물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네가 그 지혜를 갖게 된 것은 그 만물이나 세상의 어떤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데.
2: 그렇죠.
0: 그걸 네가 대가를 치르고 하셨냐? 없죠.
2: 야, 그 지혜라는
0: 그런
2: 것은
0: 엄청난 법문을 해주시는데 숙연해지고, 아 그래. 이게 내 숙명이다.
2: 저도요, 조금.
0: 그래서
2: 보통 이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때까지는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2: 아, 그 당시 그거 들을 때는요.
0: 예, 듣기 전까지는.
2: 듣기 전까지는
0: 오만할 수도 있었고.
1: 들어보니까 아, 그 구산 큰 스님, 치봉 큰 스님. 또 효당 치범솔 스님은 우리나라 참액의 대가시거든요. 그 스님으로부터 참액이 내려갑니다. 또 월상 큰 스님은 근데 또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2: 그렇죠.
1: 큰 스님들의 큰 스님은 다 만나뵙고 다 뭐 호받고 또 담역을 또 이으시고.
2: 훌륭한 분을.
0: 저는 그런 행복함 선택받았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 그 불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사천비행단에도 그 초대법사로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초대법사로 가면 거기에 대해 뭐 법당도 지어야 되고 불상 모셔야 되고
2: 할 일이 많잖아요.
1: 조직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2: 그 당시에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 봐요. 흑백 사진입니다.
0: 아까 그 불교의 창립
2: 76년도.
0: 제가 5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한 달 반 만에 구워 먹은 거죠, 그냥. 건대뿔 같이.
2: 걸레비
1: 참 대단하세요.
2: 대단하십니다,
0: 저분이
2: 진짜.
0: 이제 우리 그때 부대장이신
1: 부대장님이시고
0: 완스타고.
1: 예.
0: 건방진 놈이 저기 뒤에 앉아 있고.
1: 법사님. 이 사진은요.
0: 여기 종국 스님 미래사. 이제 다 이 불자들이고 뒤에 이제 아기들 따라온 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저렇게 했고요.
1: 이 사진은
0: 저쪽 종국 스님.
2: 하시나 봐요.
0: 미래사 종국 스님입니다. 정말로 저게 이제 가설법당입니다. 가설법당 준공하고 저기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다 놓고 이제 법회 끝나고 저 옆에 게 불교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 삼천포에 장법정궁 보살님이라는 분이 내가 이거 그 두드러 맞추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법사야 그래서 그쪽 말로는 말라 합니다. 법사야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법사고 그래서 그래 이게 돈 어디서 났고 부대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 일로 갈치노? 없어요.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 책 좀 사줄까 그래서 그럼 불교 성전 사주세요.
2: 그래서 책을 몇 권이나 보시해 주신 거예요. 와.
0: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동국대학교에 연락하시면 얼마인가 알 테니까 거기다가 사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돈을 들고 오셨어요. 네가 가서 사봐라. 그리고 100권아치 돈을 갖고 와서 120권을 사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2: 근데 당신은 천막법당이었고 이제
0: 천막법당이 아니라 이제 철거 대상 건물.
2: 철거 대상 건물.
0: 그걸 이제 그
1: 법당을 개조를 하셨네요.
0: 1, 2년만 쓰겠다 하고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해가지고 했고 지금 나온 사진은 지금 수염 방장 스님입니다.
1: 예, 예, 예. 방장 스님.
0: 스님께서, 저 뒤에 하면 법흥 스님 같은데, 예. 스님께서, 저, 해노 스님께서, 예. 미국에 포교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갈,
1: 불상.
0: 부처님이신데, 저, 삼일함에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2: 예, 예.
0: 거기다가 이제, 저만 해서 모시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가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부처님이 없어요. 제가 와서 이제 어린 양을 했더니,
1: 네.
0: 아, 이놈아, 부처님이 왜 없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1: 모시던 부처님을 주셨네요.
0: 지금 말을 하지 마라.
1: 네.
0: 현호가 알면 난리 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차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비행단에서 활주로에 그 비행 조종사들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2: 네.
0: 저걸 내주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전부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고요.
1: 예.
0: 이제 지금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직접 불진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다 이혼해 가는데.
2: 예. 아, 그 과정을 그리, 사진으로 남기신 거네요.
0: 네, 그러시고는 또 저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 이놈아, 다시 해야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사는 데가 다른데?
2: 아.
0: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2: 점화식을 하시고. 네.
0: 그리고 제가 사천에 한 30개월 근무를 하면서 그 108평짜리 법당 짓고 뭐 건설한 것도 저는 도저히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 돈을 만들 자유가 없어요.
2: 어떻게 했을까 싶으세요.
0: 네. 그런데 마치 부처님이 인도를 해주듯이
2: 그렇죠,
0: 저녁에
2: 스님.
0: 자고 새벽 3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예불을 모시러 저기를 다니는데 한 60명씩 따라다녔습니다.
2: 네.
0: 제가 자전거 타고 온 골목을 다니면 따릉따릉따릉따릉 하면 이제 다치 자전거 타 끌고 나와서 이제 줄줄줄줄 해서 법당에 들어 예불을 모시는데 그렇게 예불 모시는 것에 이제 공덕이 됐든지 법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뭐 대동공업을 가보라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면 이 건설문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거들어야지요 그냥 나오고 참모총장님도 여러 번 내려오셨고 그 30개월 동안에 큰 스님께서는 한 20번 오셨다 가셨나 봐요. 이제 부산, 대구, 마산, 진주에 법회가 있으면 무조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러 나가면 또 이제 되고 어쨌든 법당 들렸다 가자. 짓고 있는데도 계속 야. 그렇게 잘하셨고.
2: 훌륭하십니다.
1: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2: 네.
1: 근데 우리 선영호 불자님은 그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분을 인연 맺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그 아주 큰 스님들, 또 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그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0: 그럼 뭐, 자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 BTN에 굉장히 좋고요.
1: 네.
0: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은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 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이제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 꼭다리 써라 뭐
1: 그렇죠.
0: 지원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농사를 지러 가는데,
2: 네.
0: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2: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0: 그게, 제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고, 포포잎을 갖고 차를 만들어서,
1: 네.
0: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으로 사는데
2: 네.
0: 이 과수를 키우려면 옆에 있는 잡초를 매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올해서 그런 생각이 철이 들었나 봐요. 풀을 매주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손양호 이 도둑놈아 네가 얻어먹기 쉬운 폭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지 혼자 자라난 이 잡초를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내버리고 여기저기다 던져놔버리면 아니 네가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묻 풀초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이게 뭐 꽤 괜찮게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놓고 갈 때가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삽니다.
1: 옛날 선생님들이 길 가다 풀을 밟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이 우리 불자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2: 그렇네요.
0: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2: 자, 그야말로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 하나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살아오셨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불자로서 어쩔 때 가장 그리고 특히 자긍심, 자부심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는 애들이 안 보여요. 첫째. 둘째, 합장주 친 애들이 사마른 돼요. 이걸 보고요. 제가, 야, 말법 시대에 공익을 표방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불법이 다시 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다.
2: 되겠네.
0: 저는 이런, 기분이 막 요즘 흥분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전철을 타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분 좋은 일. 두 번째는 제가 덜 인색하고 싶어서 노력을 애를 많이 쓰는데 가끔씩 분별심으로 인색해지는 경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0: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희 자식들이 철회에서 100만 원은 낼 줄 알면서 우리한테 용돈 100만 원 주는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씩 웃으면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픈 통장이니까 보면 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하겠죠.
2: 잘 됐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진심을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우리 사모님과 또 가족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박예정 씨, 저한테 시집 와서 참 많이도 옮겨 다녔고 이사도 많이 했고 돈 안 되는 사람 주는 뱃을도 안 받고 가장 미안한 거는 결혼해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송강사를 갔는데 방장 스님께서 아들 하나 놔주고 이 사람은 절일로 돌려보내라고.
2: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어요.
0: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하고 지금까지 다 참아주시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준 고맙소.
2: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우리 댁에 계신 보살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거예요. 생각해요. 예. 또 자녀분들도 계시잖아요.
0: 이제 그 뒤로는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는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라.
2: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2: 아유, 참. 아유.

0: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1: 아,
0: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렇죠?
1: 높은 산이 하나 서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갈과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큰 바위와 나무와 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산 혼자 설수 없습니다.
0: 그럼요.
2: 참 좋습니다.
0: 예.
2: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 속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1: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네,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생부터 그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면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양호 불자님이 그 유치에 있었다면 그일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1: 너무너무
2: 봐주시니까
1: 감사합니다.
2: 고맙고요.
0: 불자님, 끝으로 뭐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 한 가지 있으시다면
2: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모두가 다 까닭이 있느니라. 나를 여기 불러내준 것도 누군가가 내게서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이고, 그래서 살펴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구나, 하기 때문에 해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한번더 나를 살피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살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참 수많은 인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2: 이제 마지막 원력이니까
0: 네.
2: 이거 복수금을 제대로 해서 이 돈으로, 저는 요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전철에서 합장 주고 다니는 젊은 애들
0: 그래, 전
2: 보면,
0: 청년 불자들.
2: 예, 너무 좋은데 거기에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저희 식구들한테 가져라 하는 얘기보다는, 이게 자리만 잡히면 수익이 나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면 포교에 쓰는 돈에 샘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0: 네.
2: 이루어지기 때까지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0: 얼마 안 걸릴 것 같죠, 스님? 금방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이제껏 지은 공덕, 원력, 막 불보살님이 제일 먼저 막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원력이 꼭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그치지 않는 그 행원력 앞으로도 쭉
1: 네.
0: 이어가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 거물이셨던 것 같아요, 스님. 우리 손양우 불자님. 앞서 이제 그딱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아, 주변을 잠깐 돌아보면 다 까닭이 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힘든 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누군가, 또 귀한 인연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 훌륭한 만남,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1500년을 지속해 오면서 그 수많은 분들의 저는 원력과 행운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우리가 불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공덕이 수많은 분들의 원력이 모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0: 맞아요.
1: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0: 네.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고요. 또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 모두 불자님들의 공통된 이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BTN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18500108번, 1850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행복은 내가 지은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전법이고, 그
0: 예.
1: 전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포교입니다.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855에 0208번 전화 주셔서 부타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우리 BTN 가족입니다. BTN 부따회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1: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의 대협력팀 이 팀장을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0: 예.
1: 맞죠? 인재 중에 인재시죠.
0: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1: 마음
0: 넉넉해지고.
1: 편안해져요. 맞습니다.
0: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따회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봉사회, 그리고 절로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외협력팀 팀장 진겸 불자님 모십니다.

0: 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붓다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진경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BTN 붓다의 막내 아들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막내 아들입니까?
1: 네, 제가 네. 막내 아들인 것
0: 같습니다. 장남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도 제가 막내고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다 계시는데
2: 맞아요.
1: 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참 일을 잘해요.
2: 왠지 친근감 있게 들리네요.
0: 네. 아,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선 BTN 대외 협력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BTN 붓다의 대협력 2팀이죠. 이 팀은 모연 부서입니다. 네, 모연 부서라서 많은 좋은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영상 포교 원력을 쌓고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함께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아,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불교에 관련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모연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그렇죠.
2: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스님,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2: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직 3년이지 않다고.
0: 저 깜짝 놀랐어요.
2: 네.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네.
0: 정확하게 얼마
2: 같으세요.
0: 되신 거예요? 올해가 3년 차.
1: 네, 3년 네.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와, 2년 반 동안 어떤 점에서. 예, 네. 정말 주마등처럼 흘러가잖아요.
1: 네. 근데 제가 뭐 BTN에 네. 와서 딱히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많지 않고요. 근데 그동안에 BTN이 늘 잘해왔고 쭉 해왔던 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BTN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스님.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원래 어디 계셨죠?
1: 아, 원래는 제가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0: 어쩐지. 네. 그쪽에서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삼천사 인덕원 산하에 있는 예. 복지시설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조금 더 큰 꿈을 품고 조계종 복지단으로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산하시설 감사 업무라든가 행정지원.
0: 할 일 많죠.
1: 그리고 뭐 모금 업무도 같이 했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구교육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많이 유명할 거예요. 나는절로.
2: 예, 예.
1: 그 목표가 인구 교육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

0: 만나서 BTN과 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뒤로 방송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좀 큰 꿈을 품고 BTN에 오게 되었습니다.
1: 야, BTN에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이제 전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회사가 바뀐 거죠.

0: 하던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물론 모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금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BTN에 와보니까 모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BTN 국가에는 모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모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 사유가 생겨요. 제일 큰 이탈 사유가 변심입니다.
1: 그렇죠.
0: 이제 그만 후원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부따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이탈 사유가 뭔지 아실까요?
1: 글쎄요.
0: 사망이에요. 진짜로.
2: 진짜.
1: 아, 그럼.
0: 두 번째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2: 없어서.
0: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평생 부따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2: 그 부분이
0: 진짜 좀
2: 굉장히 좀
0: 많이
2: 인상적이셨겠어요.
0: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들어 있,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2: 그쵸.
1: 당연히 선입견으로
2: 인간의 눈이라.
0: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N 붓대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아,
2: 뭐
0: 뭐좀
2: 도움이 필요한.
0: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 네네.
0: 나 붓다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2: 그렇죠. 사실
0: 아무것도 못
2: 가입 신청서도 잘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0: 복잡하거든요.
2: 그렇죠. 복잡하고.
0: 계좌번호도 적어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다르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오, 감동.
1: 그럼 부처님들의 한분한 분의 원력이 모아져서 우리 BTN 불교 TV가 막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바탕이 되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팀원들은 사업비를 잘못 써요. 그 돈이 어떤
1: 그렇군요.
0: 돈인지 알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 출장 가면은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 먹고 운전할 적에도 꼭 에코 모드 켜고 운전하고.
2: 최대한 이제 경비를 아끼시려고
0: 네, 그렇게
2: 아예
0: 살고
2: 그게
0: 있습니다.
2: 습관이
1: 네.
2: 되셨군요.
1: 아이고. 쉽지 않은데. 사실 이제 우리 붓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원력이 우리 불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그분 이제 노불자님들은 신심과 원력으로 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아직 신심은 있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효율적일까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을 뵈면 그 판단 이전에 가슴으로 그냥 신심으로 하시죠.
0: 맞습니다.
1: 그 힘이 우리나라 불교를 지탱하는 큰 기능 역할을 합니다. 오직 부심 하나로 부따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따의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2: 네,
1: 싶습니다.
2: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BTN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0: 그래요.
2: 되시는 붓다의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이왕 아직도 붓다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1: 맞습니다. 그래요.
2: 생각나잖아요.
1: 딱 108
2: 그런 이야기
0: 생각나요.
2: 하시는 분도
0: 네,
2: 계시나요?
0: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가 108배 생각하셔야지 하면 바로 아십니다.
2: 와, 185-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이름, 나의 가족의 이름. 요즘은 또 반려동물 이름으로도 그렇게 많이 가입을
1: 그러게요.
2: 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동참해주시고 주변에 권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우리 붓다 외에도
0: 네.
2: 상담 전화 받아주시는
0: 아,
2: 보살님들.
0: 그쵸.
2: 참 친절하고요. 참 명쾌하시거든요.
0: 목소리 너무 좋고요.
2: 예, 불심 너무 대단하시죠. 그분들도. 예, 공심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0: 맞습니다.
2: 예.
0: 인한선 보살님, 그다음에 자성화 보살님, 그다음에 김윤정.

0: 영님, 방혜경님 네 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1: 네네. 네.
0: 가족 같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이분은 평상시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1: 네.
0: 쉬시는 날은 절에 가서 또 봉사활동 하시고 성지순례 다니시고
1: 예. 네.
0: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불심으로 우리 부탁 회원님들의 기도 축원도 올려드리고 인등 하나하나 다 관리해드리고
1: 그렇네요.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할 일들이 많겠는데요.
0: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세요.
1: 그쵸.
0: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정서 지원 차원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2: 그렇죠.
0: 스님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세요.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좀 정서적인 교류도 하고 특히 좀 중요한 거죠. 고독사 예방.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물심양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1: 그 안부 전화가요, 스님?
2: 네.
1: 부모님이 혼자 계셔도
0: 맞아요.
1: 자녀들도 챙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2: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종교 현상 때문에
1: 네.
2: 그 지방에 있는 종교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도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대상도 없고.
1: 그렇구나.
2: 그 전에 예. 이제 사찰은 그분들이 가끔 모여서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맞아요. 또 서로 교류하는 장이었거든요.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시설이라든지 정보도 얻는
0: 맞습니다.
2: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나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의 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다 도심에 와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네네, 그렇죠.
2: 어려우니 그 역할을 해줬던 종교를 오히려 특히 절을 활성화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좋은 방법이네요, 스님.
2: 그 안부 전화도 그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네.
2: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M 부탁에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탁회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1: 네.
2: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네. 보시다가 네. 저희 1850-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1: 문의 전화 무엇이든지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0: 네.
1: 케어를 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0: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1: 연불봉사.
0: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2: 그렇죠.
0: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 건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여법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1: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만드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죠.
1: 좀 넘었네요.
0: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고 축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따회 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M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전화를 주셔야
0: 전화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많으셔서
1: 부따회 회원분들. 예.
2: 아니, 그 호신부가 영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원력이 모아지는 데 영험이 있거든요.
1: 예.
2: 근데 부따의 그 호신분은 초원 카드 호신분은
0: 네.
2: 부따의 가족 모든 분들이
0: 맞습니다.
2: 원력이 담겼고
0: 5만 부따의 예,
2: BTM 불교 TV를 함께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은 모든 원력이 담겨
0: 네,
2: 있고 관계된 모든 스님들이나 부자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있잖아요.
1: 네. 그렇네요, 스님.
2: 그래서 집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험 있을 것 같아요.
0: 저 항상
2: 네.
0: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어요.
1: 품고 다녀야겠어요. 네. 게다가 인적사항까지 딱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0: 그렇죠.
1: 든든해요.
0: 맞습니다.
1: 야, 그러면 아직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 예, 네. 어디로 하면 되나요?
0: 저희 1850-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뭐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예,
2: 빨리 전화하셔서 최고의 호신부 부적쓰지.

0: 마시고
1: 네.
0: 최고의 호신 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렇게 좋은 우리 붓다매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말 반납하시고
0: 네.
1: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야말로.
0: 네.
1: 그 모습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0: 네.
1: 어딜 그렇게 다니셨는지 보여주시죠.
2: 아, 이거는 저기 BTN 불교TV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BTN에 오기 전에 사진인데 BTN에서 모금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서 튀르키예 지진 사건 때.
1: 네네네.
2: 그때 저한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그 돈을 BTN의 돈을 제가 받아서 우리 붓다 회원님들의 돈을 받아서 튀르키예 가서 그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1: 세상에.
2: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식료품을 전달해 드려서 저 박스 하나가 한 달치 식량이에요. 한 가족에. 그거를 BTN 붓다회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인연이 있네요.
1: 예.
2: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해드린 사진입니다.
1: 아, 예. 하필 또 사진이 딱 같이 찍혔어.
2: 예. 그러네요.
1: 예.
2: 아, 이거는 제가 입사하자마자 또 붓다회 회원님들 뭔가 후원은 계속 하시는데 신나게 한번 모여서 재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뮤지컬 시타르타. 저희 붓다회 회원님들 서울에서 한 2,000명 같이 모여가지고
1: 2,000여 분이나요?
2: 네, 뮤지컬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 저 노보살님들이 다 살면서 뮤지컬 처음 봤다.
1: 아유, 그래요.
3: 그럴 거예요.
1: 아마도
2: 또 뮤지컬 보고 나서 막 우시는 거. 너무 좋았어.
3: 이 사진
2: 이게 이 사진은 이제 제작 그러니까. 아, 작년이죠.
3: 네.
2: 작년 저희 박람회 저희가
1: 불교 박람회,
2: 네, 불교 박람회 라운지를 열었거든요.
1: 네, 반가움은 얼굴들이 많이 네. 보입니다.
2: 박람회 저희가 붓다회 라운지라고 해서 우리 네.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VIP 라운지 있잖아요.
1: 네, 네.
2: 그 붓다회 저희한테 VIP시잖아요.
1: 아.
2: 박람회 때 라운지를 열어서 박람회 상당히 넓고
3: 맞아요.
2: 오시다 보면 다리 아프시거든요.
1: 네. 아, 부스가 제법 규모가 있네요. 네. 그래도 딱.
2: 네, 저희가 의자 테이블 세팅하고 오시는 분들 무료로. 시원한
1: 그냥.
2: 커피를 드렸습니다.
1: 와.
2: 근데 음료수보다는 앉아 계신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자,
2: 아, 이제 절로 갈까?
3: 이 사진은요?
1: 네. 절로 갈까?
2: 저희 청년 포교를 위한 절로 갈까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3: 요즘 절로 갈까 그게 이제 시원이 돼서
2: 네.
3: 개별 사찰에서도 도심 사찰들이 절로 갈까를 모방해서
2: 네.
3: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너무 좋죠.
3: 근데 신청자가 엄청 많다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많대요. 네. 와.
2: 아, 저희가 또 붓다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요거는 전등사 방생법회였거든요.
1: 네.
2: 근데 실제 방생을 안 하셨어요. 마음 방생이라고 하셔서
3: 너무 좋네요.
2: 불자님들께서 돈을 모으셔서 BTN에다 후원을 하시고
1: 감사해라.
2: 요 돈이 저희 우리 불자 가족에 소개됐던 호용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됐던 그 사진입니다.
1: 우리 호용이 잘 지내나요?
2: 아, 지금 군대 가서 나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3: 아, 아이고.
2: 네, 요 사진.
1: 아유, 반가운
2: 이게 바로
1: 얼굴이군요.
2: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3: 네.
1: 바로 전달 드렸어요.
2: 네네네.
3: 아이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1: 네, 든든한 이제 BTN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3: 그러게요.
1: 또 스님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2: 네.
1: 우리 호용이가 나라를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네. 잘 지내고 있다는
3: 그 인연이
1: 너무 반갑네요.
3: 불교와 인연이 지속이 돼서 불교의 큰 네, 동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그 절로 갈까 진짜 와 뿌듯하다 예, 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2: 네 그렇습니다.
1: 핫하니까요.
2: 네. 네. 아, 일단 원래 사실 절로 갈까는 BTN 붓다회 회원님들 위한 서비스였어요.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그 배필의 종교가
3: 갖기를
2: 네, 원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3: 네.
2: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붓다 회원님들 위한 뭔가 좀 혜택이 없을까 해서 절로 갈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는지 나도 좀 하겠다. 전화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건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까 그럼 내가 회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막 붓다에도 막 가입하시고
3: 연계가 되네요.
2: 부모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2: 젊은 친구들이 저도 좀 가입하겠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1: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3: 그러게요.
1: 진짜. 와.
2: 네, 그래서 이제 막 가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 또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1: 한정적이죠.
2: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떨어뜨려야 되는
1: 선발 과정을 네. 거치고
2: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거듭해서
2: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럼요. 저희가 네. 선별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나에 맞는 그 그룹이 없었구나.
1: 나름 그 신경 쓰시는군요.
2: 그럼요. 저희가 매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적에 40대가 지원하면은 다음 기회. 하지만 그 다음 회차에서는 30, 40대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그냥 저는 신청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나름 서로의 이상형을
3: 찾아주
1: 매칭을 하고 네. 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신청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스님.
3: 그러게요. 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좀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신도수가 있는 분이 그 어쩌면 뭐랄까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좀 벤치마킹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많은 사찰들 실제로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시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한번 들어왔다 나온 사찰에서는 또
1: 더욱더
2: 프로그램 좀 달라고 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고 알려드리면 직접 진행을 잘들 하고 계세요.
1: 야, 그렇죠.
3: 특히 전문 불자들을 늘리는데 좋은 방편일 것 같아요.
2: 저희 참가자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3: 그럼요.
2: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션 불자라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1: 패션 불자.
2: 오시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예절은 다 갖춘 분들이라서 들어가면 스님들께 다 삼배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 진행이 끝나고 나올 적에는 기화불사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도 등록도 그 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적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뿌듯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야 그야말로 그 애초에 만들어진 그 목적 이상으로 훨씬 더 이제 포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2: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1: 야. 가는 이제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신 결과 스님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는 부따회 또 절로갈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맞아요.
1: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출장 가시기도 하죠.
2: 네.
1: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까?
2: 네, 저희 일단 장모님 덕분에 와이프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일에 조금 휴가를 내서 아이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이는 또 딱 그 시기거든요. 훌쩍 커버리는데
2: 아이가 어렸을 적에 이제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까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1: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아이고 마음이 가슴이 찢어져요.
2: 아, 좀 미안하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1: 오늘 이제 아이한테 방송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때요?
2: 항상 집에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항상 자리를 많이 비우고 많은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는 아내에게 항상 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늘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다음 생에 꼭 고답할게.
1: 이번 생에도 많이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3: 이게 들어보면 거의 이제 원력보살이시거든요.
1: 맞아요.
3: 네, 전법의 화신 같은 분인데 그럼 처음부터 불교 집안이셨나요?
2: 아니요. 저는 사실은 저희 큰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이시고요.
3: 아, 그래요?
2: 네,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3: 아유, 근데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셨어요? 네,
2: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저도 교회랑 성당을 다녔는데 이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때 약간 그런 게 인기인 그 때가 잠깐 있었는데 절에서 막 공부하고 절에서
1: 맞아요.
2: 고시 공부하는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한번 절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방학 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역 농협에 계셨는데 부탁을 좀 드렸더니까 그때 당시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동대 관음함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스님 한 분하고 노스님 한 분하고 이제 공양주 보살님만 딱 계신 남자였는데 이제 거기 제가 먹을 쌀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래서 2주 동안, 한 달까지는 못 있었고 2주 동안 새벽 5시 일어나서 공양하고 스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씻고 청소하고 공부 빼곤 다 하고 왔습니다.
1: 아니 그게
3: 그럼 2주 후에 그럼 내려오신 거예요?
2: 네, 2주 있다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한 월정사까지도 한 1시간 걸릴 텐데 거의 한 3, 40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오셔서 뒤도 안 돌아보고 스님께 감사한다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0: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출가할까 봐.
1: 글쎄, 그럴 것 같았어요.
0: 2주 내내 마음 졸이셨다.
2: 스님은 미로 짐작하셨군요. 듣자마자. 네.
1: 보통 그렇게 되면 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또는 종교가 다르니까 불교 이해도 못 하셨을 거잖아요.
2: 그렇죠. 부모님께서 그만큼 그릇이 큰 분들이셨던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스님.
0: 그 뒤로는 다들 월정사 동대 가늠함 잘 다니시고 지금은 불자로서 살고 계십니다.
1: 부모님을 불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2: 네. 아, 뿐만 아니라 진경 팀장님은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우리 불자 가족들, 불자님들 대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1: 아이고.
2: 예, 부따회 홍보하시랴, 또 출연하실 분들 찾느라, 이게 사실 홍보하는 것만도 힘든데, 네. 네,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0: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연? 약간 저희는 절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좀 젊은 분들 만나게 되면 인사도 좀 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2: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또 주요 업무 중
0: 맞습니다.
2: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눈 그 인연들 중에 또 몇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네. 자, 어떤 분들이 좀 기억 남으세요?
0: 일단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랑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절로 갈까요? 어떤 참가자분들.
1: 네.
0: 네,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박람회를 같이 했었던 그 커피 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1: 여기 맞아요.
0: 햄퍼 커피라고.
1: 예, 예.
0: 그분하고도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은평구에서 정말 불교 발전을 해서 크게 노력하셨던 김우영 국회의원님.
1: 네.
0: 그분과의 또 사연이 있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아마 팀장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청년 불자분들, 특히 이제 불교, 예술, 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정말 인상적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좀 불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신심을 내서 깊이 수행을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함께 이제 우리 불교 이제 포교가 된 거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우리 불교가 젊은 층에 핫해진 또 하나의 공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헌을 해주신 게 아닌가.
0: 감사합니다.
2: 예, 싶습니다.
1: 우리의 삶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는 건 지금 당장은 그게 뭐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윤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갈고자 하는 목적이 해탈 열반이거든요. 근데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2: 네.
1: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불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도리천에서 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상에 있는 겨자씨가 딱 가운데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인연이다. 그 정도 귀하죠. 그 귀한 인연인데 누군가의 또 이 맺어진 인연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래요.
1: 네. 우연한 게 누구 말을 듣는다든지 우연한 게 책을 봤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끌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2: 네네.
1: 그 역할을 지금 진경 팀장님 하시거든요.
2: 네.
1: 수많은 분들에게 또 기존에 있는 불자님들에게는 공덕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에게는 불교의 인연을 맺어 주시고 그야말로 원력 전법 보살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2: 네. 어떻게 부따회 또 이제 이렇게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좀 자부심, 자긍심 느껴지십니까?
0: 네, 자부심 많이 느껴지고. 근데 솔직히 힘들었던 시간보다는 보람되고 좀 같이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네. 여기저기 또 홍보하러 다니실 때 이제 시대의 변화를 좀 느끼기도 하시죠.
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연주함을 제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거기 수험생 기도하면 최고의 사찰 아니었습니까?
1: 그렇죠.
0: 법당이 가득 차고 있는데 요즘 수능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또 거긴 차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1: 걸어가야 되잖아요.
0: 노보살님들이시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다 보니까 좀 횡한 법당을 보면서 너무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어떻게 이쪽 저도 이제 모금에 대한 모연에 대한

0: 좀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으세요. 본인은 불자가 아니신데 그냥 불교를 싫어하진 않으시고 근데 불자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럽다 이러신 분들인데 같이 사는 그 반려동물들의 극락왕생과 다음 생을 위해서 부다의 가족이 돼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산사마켓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TN이 직접 훌륭한 산사마켓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부다 홍보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인등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와서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망하는 바를 같이 기도하고 이루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가수님 꽃길만 걸으세요.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실제 저희 2층 무상선원에 가면은 이름이 아니라 예쁘니 무슨
1: 닉네임으로
0: 그렇게 가입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1: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예, 기도 방법이군요.
2: 네. 그렇게 다른 동물의 생명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는 것. 이 자비심이 사실은 불교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1: 비록 우리 불교를 현재 이제 종교로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부따회를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스님.
2: 그렇죠.
1: 이게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만나자라던가, 그렇죠?
2: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1: 바람을 가지고
2: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윤회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죽으면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불자님들 실제로 이렇게 불자님은 아니시지만 그 반려동물의 가족분들께서 실제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 인간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우리 아기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줘서 인간까지 되긴 바라지 않으지만.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기를
1: 좋은 주인을 또 만나고 또
0: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스님 이제 진경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직접 드려주시죠.
2: 네,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나요?
0: 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다 보니까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자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마 이번 생에 극락왕생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육도윤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우리 신명하십니다.
2: 진경 팀장님은 극락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본인이 극락 가면 이 인간세계 남아있는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1: 그럼요.
2: 그래, 저는 스님들은 극락을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사막도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 인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진경 불자님도 그러셔야 됩니다.
0: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부다의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0: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BTN 부다의 막내 아들 진경 앞으로도 오히려 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스님 이제 막내 아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지위가 성장하시지 않을까 축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2: 우리 저 노보살님들이 영원한 막내 아들이 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 지금까지 해온 공덕도 있고 또 앞으로의 원력도 있어서 아마 잘 이루지 않을까. 또 홀로의 힘이 아니라 그 부다의 불자님들의 그 발언의 원력의 힘도 함께 보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텐의 가족들도 함께 원력을 보태고 그 불보살님이 항상 원력을 주시지 않을까, 가피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지금 부다의 가족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실까요?
0: 지금 한 5만여 분 정도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5만 여분의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네. 가주시는 네. 우리 진경 팀장님.
2: 맨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고. 네.

0: 아, 모쪼로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부따회 홍보 네. 예, 멈추지 말아주시고 네. 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0: 오늘, 예,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뼛속까지 불자이신 벅수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예, 손양호 불자님, 그리고 우리 BTN 부따회 든든한 인재, 그야말로 보물이십니다. 네. 아, 대외협력 2팀의 팀장 진경 불자님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원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스님?
3: 뭐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네, 좀 적을 것 같은,
0: 부족할 정도로 네,
3: 부족할 것 같은 예.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해외에 이르기까지 불자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BTN 불교TV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시대 최고의 법보시 방송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지금도 행복하고 싶고 내일도 행복하고 싶고 또 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을 마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싶고요. 이 첫 걸음이 바로 1850108번 전화 주셔서 부대에 가입하시는 일입니다.
0: 네.
3: 왜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0: 예.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3: 예.
0: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뵌 많은 우리 불자님들, 그 가족분들 뵈면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굳은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을 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울러서 또 함께하는 그 인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님.
3: 그렇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감동, 환희, 예, 또 어떤 때는 마음 그 먹먹한 그런 감동도 느꼈고요. 우리 불자님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불교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빛된 불교 TV가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원력이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0: 네. 자,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앞으로도 불자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신에 가고
3: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3: 불자가족입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애쓰셨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3: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3: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의 선언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선인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0: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0: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6: 전문가 스킬 나오네.
7: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 절밥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벌써 사찰 음식을 배우러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 촬영한 스님이 이제 선재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도림 스님 그리고 법성 스님 직연 스님 개호 스님 그 다음에 경훈 스님까지 총 6분의 스님을 만나 뵙고 제가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었고 시즌1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님들께 공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공양 음식을 배우는 컨셉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이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뭐 시장 그런 데 가서 이 재료에 대한 밀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 이렇게 재료를 채취하고 그 사찰 음식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시즌2는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남자 스님.
9: 이거 좀 하나 줄래요? 너무 좋네. 네.
8: 그 다음에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9: 그러세요?
10: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0: 스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어, 어서 스님. 오세요.
0: 아,
1: 예, 예,
0: 예. 아,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1: 아, 예, 예, 예, 예, 예.
0: 어, 지금 드시고 네. 계신 분이
1: 아, 우리 그 해탈소에 그 해골에서 나온 물을 좀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0: 아, 해골물이요?
1: 예, 예.
0: 이게 혹시 그 그 예. 유명한
1: 예. 맞습니다.
0: 원효대사님이 예, 예. 깨달음을 예. 얻었다고 하는 그 물인가요?
1: 예, 예.
0: 아, 그게 여기 있어요?
1: 예, 예.
0: 저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1: 예. 예. 들어가시면 네. 다 같이 이거거든요. 어? 예.
0: 야. 이 영광스러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아. 예. 너무 시원한데요?
1: 예. 예.
0: 와.
1: 그 자연에서 나오는 석간수를 네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해골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드셔보게끔 했거든요. 원효대사 그러면은

0: 혹은 요소공주, 의상대사, 네네. 그리고 이제 해골물 에피소드, 네.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원효대사의 진면목은 어디가 있냐면은 수행자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가 아니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자의 어떤 표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투철하고 처절할 정도로 수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우리 수사는 1400년 전에 사찰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저기 사실은 제가 온 지가 23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마당도 없고 법당은 대웅전 한 채가 있었어요.
1: 한 채만 있었어요. 예.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효대사의 가르침도 이제 있고 스님께서 지금 오신 지 23년 되셨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스님의 색깔도 묻어 있고
1: 그럼요.
0: 그저 너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1: 이제 물도 이제 드셨겠다. 네. 우리 식재로 찾아서 채취하러 한번 가봅시다.
0: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럼 땡큐 벨. 네. 벨벨 땡큐.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1: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 엄나무인데요.
0: 엄나무.
1: 엄나무.
0: 와.
1: 예, 엄나무인데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를 엄나무를 개드롭. 이 개드롭은 이게 가식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지금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렇게
0: 네, 봉우리, 봉우리 올라온
1: 예, 올라온 거. 거. 네, 네. 예. 이게 최상품이에요.
0: 예. 그러니까 더 자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아니 먹기는 먹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거칠어졌고 거칠어졌다는 것은 식감이 이제 약간 이제 그쵸, 다운되는 네, 거죠. 네, 네. 아주 여리고 상 부드러운. 그래서 이 채공에서 그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엄나무 순을 채취한다.
0: 네.
1: 그러면은 언제 채취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잘 포착을 하고 있어야 돼.
0: 그 파악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1: 예.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된다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0: 안 된다.
1: 일단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뚝 따는 거
0: 그냥 뚝 따시네.
1: 예, 예, 예.
0: 선생님 이거 따시다가 막 가시에 찔리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1: 아, 그럴 경계를 이미 벗어났고요.
0: 아.
1: 예.
0: 아,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 저도 좀 따겠습니다.
1: 예, 예,
0: 톡 꺾으면 되는 거죠?
1: 예, 예, 예.
0: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1: 이건 취나물이에요.
0: 취나물. 네. 이거 어떤 걸 따면 되는 거예요?
1: 예, 이게 오늘 요리가 취나물 완자탕 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0: 네.
1: 다질 것이거든요.
0: 완자탕에 들어가는 예, 거니까.
1: 예, 예. 저희가 이제 크고 작은 상관없는데.
0: 네네.
1: 그 나는 언제 한번 취나물을 음료수로 만들어서 대중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취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장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0: 칼륨.
1: 예. 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뭐 저 성인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0: 아니, 예. 음료로 만들면 굉장히 예. 맛있을 예. 것 같아요.
1: 예, 채취하기도 그 편하고 또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걸 대중 음료로 만들면 참 좋겠다.
0: 아,
1: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다음은 자, 우리 이제 느티 쪽으로 가죠.
0: 느티 나무.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와, 이 나무가 엄청 네, 크네요. 네,
1: 네. 30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느티나무를 그냥 단순히 느티나무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느티나무 보살님 이렇게 항상 네, 네, 하거든요. 네. 이 느티는 동국세식이라 경도잡지에 이 민속주에 보게 되면요. 절식으로 이게 좋아하셨다 하는 게 나와요.
0: 아, 그럼 이 느티나물 예. 먹는 건가요? 이거 다른 요리를 예, 하는 예, 건가요?
1: 예. 뭐 특별히 나물로 무쳐 먹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0: 네네.
1: 이 떡으로 쪄내거든요.

0: 주택 만들어 갈 건데요.
1: 어디서 만드나요?
0: 특별한 공양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가시죠. 네.
2: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 정신과 깨달음이 담겨있는 평택수도사에서 사찰음식 명장 중 유일한 비구스님이신 정문스님과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정다웠다. 제철 식재료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0: 오늘 삼세콩이 들어간 쌀빵입니다.
1: 한번 드셔보시죠. 예.
0: 스님한테 조금 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장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가마솥 좀 먹고
0: 아, 나 알겠습니다. 스님 다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스님도 네네. 떡의 그 모습을 빌린 빵이잖아요.
0: 맞습니다.
2: 오늘 한번 저도 비교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이 너무 다채로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음식을 자꾸 하는 공양가는 셰프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2: 네, 제 나름대로 고안을 했어요. 할 일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자, 이제 너트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0: 네네네. 네.
2: 묵두부전.
0: 묵두부전. 네,
2: 묵두부전. 아. 음나물, 두릅, 밀재면 무침하고 치하고 쑥하고 어우러지는 시나물 쑥 완자탕 할 것이거든요. 단호박하고 파다하고 네. 느티를 일단 이 줄기는 필요치가 않고 이 잎만 필요합니다.
0: 잎만. 향을 입을, 좀 맡아봐도 될까요?
2: 예. 입을 이미 예.
0: 향이 이렇게
2: 봄 냄새 나죠? 봄 이거, 냄새.
0: 네. 예.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2: 아, 그럼요. 어.
0: 와, 저는 생으로 느티나무 입을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2: 근데 이게 또 이제 푸른 어떤 생동감이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재료들하고 이렇게 섞어지면
0: 어우러지면
2: 조화의 또 맛을 내요. 팥을 이미 이렇게 삶아놨거든요.
0: 네.
2: 좀 담아주실래요?
0: 네. 팥을 빻나요?
2: 네.
0: 이 팥은 시간은 어느 정도 삶으신 거죠?
2: 이게 30분 이렇게 센 불에다가 익히고
0: 네.
2: 그리고 한 5분 정도 중불에서 좀 이렇게 숙성을 시켰거든요.
0: 네네.
2: 이건 이제 빠져야 돼요.
0: 아, 부드럽게 잘 빠지네요.
2: 네. 자, 이렇게 좀 이제 빻아서
0: 네네네.
2: 그 사찰 음식은 여섯 가지 맛을 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미의 조화라고 그래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0: 네네.
2: 그리고 담백한 맛.
0: 아, 담백한 네. 맛.
2: 그래서 이제 담백한 맛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왕창 간을 보는 게 아니고
0: 네.
2: 틈틈이 보는 거예요.
0: 아,
2: 그래서
0: 틈틈이.
2: 여기 간을 소금을 팥 여기다가 섞어줘야 돼요.
0: 아, 손으로 그냥? 아,
2: 네. 네.
0: 스님은 간을 하실 때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착착 예, 뿌리시네요.
2: 예. 근데 영국의 그 어떤 특파원이 왜 그 한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찰 음식을 스탠더드라는 레시피 이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거 이 동양의 문화는 직관의 문화인데
0: 네.
2: 이 직관의 문화는 음식에도 투영이 돼 있어요. 뭐 한 소금 대충
0: 네네.
2: 뭐 한 숟가락
0: 그쵸. 그런 뭐
2: 이런
0: 했었죠.
2: 식으로 또 사찰 음식은 이신전심으로 연결이 됐었던 것이지 뭐 일티 이티 뭐 이런 어떤 서양식의 수치는 애시당초 없었는데 점차 이제 이렇게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이제 그 레시피도 이게 표절하라는 명모하에 서양식의 어떤 수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걸 그 특파원들은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0: 그럼 스님이 그 고문헌에 있는 사찰 음식을 좀 체계화시키셨잖아요.
2: 네.
0: 그 고문헌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스탠다드 레시피는 없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료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진행 방법 몇 가지

0: 자, 이제 그 주로 이제 늙은 호박을 밑에 까는데 스님 오늘 특별히 단호박을 준비했어요.
1: 아, 그 이유가 뭐예요?
0: 밑에 깔 거예요.
1: 아, 네.
0: 아니 늙은 호박도 맛있는데 네. 저는 단호박이 또 살짝 지그러.

0: 아, 스님 단, 단거 좋아하십니까?
1: 예.
0: 아. 와, 억수로 덥습니다.
1: 오늘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0: 지금 해가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2: 응? 피디.
0: 아이, 처음에는 저기 실외에서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덥네요. 네. 선생님, 다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여기,
0: 단호박을 예, 밑에다, 실외에다 깔고,
1: 예. 예, 쌀가루.
0: 쌀가루를 넣고.
1: 예. 이 떡이니까 아무래도 네. 쌀이 좀 두툼해야, 쌀가루가.
0: 네, 네, 네, 네.
1: 예. 그리고 이제 느티.
0: 야. 아, 이걸 따로 네. 무슨 갈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냥 바로.
1: 아, 그럼요.
0: 아.
1: 네. 느티도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팥을 좀 이제.
0: 팥을. 네.
1: 네.
0: 듬뿍.
1: 예. 네.

0: 그래서 이제 올릴게요.
1: 어? 바로 갑니까?
0: 예. 와. 김윤 셰프님 여기 솥뚜껑 좀 열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
0: 자, 내려놓으시고 여기다 걸쳐서.
2: 예. 내려놓고. 예.
0: 오늘 시즈떡 잘 좀 부탁합니다.
2: 이렇게 다시, 스팀으로.
0: 야, 센 불에다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약간 좀 내가지고 한 5분 정도 또 이렇게 뜸 들이는 걸로.
1: 자, 이제 열어볼까요?
0: 네.
1: 네.
0: 이야. 잘 됐나?
1: 와, 스님.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0: 맵쌀을 하룻밤 불려 곱게 빻고 커피팥을 쳐서 고무를 만드는 정성은 양식의 소스 베이스를 준비하는 긴 과정만큼이나 밀도가 높았다. 가마솥에서 30분간 찌고 5분간 뜸을 들이는 이 엄격한 시간의 미약 속에서 사찰 음식이 가진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엿볼 수 있었다.
1: 우리가 해볼 사찰 음식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2: 묵두부전. 네,
1: 묵두부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정도로 두께로
2: 네.
1: 제가 같이 좀 해주실래요?
2: 이거 할까요? 예, 예.
3: 도토리묵.
2: 와, 이 청포묵은 확실히 단단하네요.
1: 예. 그리고 이제 전분가루로 이렇게 흩뿌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 전분 표피를 이제 만들어내고 피막을.
2: 네.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네. 묵을 전으로 부쳐 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네.
1: 바깥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자료를 제가 수집하는 가운데.
2: 네.
1: 우리 궁중요리 38호 그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고 항해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2: 네, 네, 네.
1: 그 항해성 교수님이 사찰 음식을 엄청 연구를 하셨어요.
2: 네, 네.
1: 그리고 그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세상에 당신이 수집한 자료를, 와, 비구이다, 이거 비구 스님인.
2: 그러니까요.
1: 정문 스님께서 세상에 사찰 음식을 연구한다, 앞치마를 두는데 너무 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묵두부전 있는 거예요.
2: 와.
1: 그러면서 무미의 맛이라고 항해성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2: 간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의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1: 예, 예, 예.
2: 그런 느낌도

0: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벌린 것은 네. 사실은 전문가로가 네. 좀 스며들어서 표표가 네. 형성될 아. 그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0: 아, 시간을 갖기 네. 위해서.
1: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불 켜시고.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아. 양질의 또 지방도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0: 들기름의 향이
1: 근데 들기름을 좀 더
0: 넣으시면 알겠습니다.
1: 아끼지 마시고 팍
0: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0: 색깔별로 하나씩. 네.
1: 집장입니다. 진간이 아니고 집장.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0: 두부 하나, 도토리묵 하나, 청포묵 하나. 이게 사찰 음식이 저는 화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색깔 조화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야, 무미의 맛 묵두부전 완성됐습니다.

0: 무미라 할 정도로 담백한 묵두부전을 지지면서 덜어냄의 미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분을 빼낸 묵과 두부의 인위적인 반죽 대신 녹말가루만 묻혀 재료 자체의 수분으로 촉촉한 옷을 입히는 법을 보며 고문원을 통해 다시 태어난 시간의 맛과 재료 본연의 순수한 맛이 주는 단정함과 위로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1: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금나물, 질전병, 무침.
3: 첫째 음식이란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한 음식이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0: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0: 친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불교TV 법당에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또 인연을 맺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법회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선명상이라는 이제 기치를 높이 드셨고, 지난 4년간 이제 선명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선명상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선명상이 뭔가 좀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전통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님들 중에는 선이면 선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선명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처음 이제 그 만드셨고, 또 그전에도 그런 말을 쓴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건 어떤 지금 총무원장 선생님 취임 이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선명상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나름대로 내려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의 결합된 말이다. 그두 말이 붙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명상 하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인 참선 수행과 이제 명상 수행이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뭐냐? 조금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거다. 스님들이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그 뛰어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나선 수행이다. 가나선 수행은 100년 전에, 한 120년 좀 지났겠네, 경허 스님께서 조선 불교 500년간의 깜깜한 어둠을 깨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 500년간 억불숭유했던 시대를 깨고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당신께서 수행하신 게 바로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 이후로 가나선 불교예요. 물론 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염불선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염불을 하면서 선정해야 되는 걸 염불선 그러고, 묵조선은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이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선이고 참선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사는 데 있어 갖고 좀 위로가 필요하다,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은 치유와 치료, 위안, 휴식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명상 방법을 쓰고 명상을 통해서 삶에 지친 그 인생을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을 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명상도 잘하면 성불할 수 있을 거예요. 명상 잘하면 그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또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면 명상처럼 삶에 있었고 휴양과 휴식, 치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존재 이유 자체가 참선은 깨달음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행자의 방법이고 명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고 쉽게 만들어놓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명상이란 말 자체는 한국 불교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상에는 가나선도 들어가 있고 묵조선도 들어가 있고 연불선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명상법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 사마타 명상, 그 다음에 연불 명상,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명상자 붙은 게 수백 가지예요. 그죠? 차를 마시는 차명상, 뭐 향을 펴놓는 향명상, 소리를 치면서 하는 음악명상, 그죠? 뭐 이름만 붙이면 명상에, 개울가에서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관수명상, 하늘 쳐다보면 관천명상인가요? 비 올 때는 비 오는 비명상. 어쨌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멍때리기하고 명상이 뭐가 다릅니까 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방송에서 한참 나왔어요. 멍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게 뭐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오래 잘 앉아 있는 사람이 1등이야.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도 하고 하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멍때리긴 그야말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맹꽁이처럼 맹하니 있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명상이나 참선은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요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삼매와 윗바사나. 그걸 지관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천태종에서 천태교학에서도 그래 지관 수행법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지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명상법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화두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Who am I? 쉽죠? 다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중학교만 나와서 말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참 맨날 나는 그러거든요. 그 우리 숭산행원 큰 스님 법문에 보면 I, my, me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요. 제가 스님 모실 때 제가 작은 소책자에도 썼는데 I, 영어로 주격으로 나예요. My, 소유격으로 나예요. Me는 목적격이죠. 초등학생들 일기 쓰면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나는 오늘 놀이공원에 갔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일기장 다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오늘 뭘 했다? 나는 오늘 뭐 했다? 그래서 또 하고 싶다. 중학교 때쯤 가면 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가면 내 거야 그래. 방문에 딱 써붙잖아요. 엄마 출입금지. 아빠도 출입금지. 왜? 내 방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공간, 내 인생.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내 인생이에요 그래. 엄마가 안 놔줬으면 존재도 없었을 건데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내가 준 용돈인데 내 돈이에요 그래요. 그죠? 내가 준 몸인데 내 몸이에요 그러고 내가 준 돈인데 내 돈이에요 그러고 내가 사준 옷인데 내 옷이라 그래요.

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건데도 내 거라는 소유 개념 생겨요. 그게 마이예요. 그러다 대학교 때쯤 가잖아요. 그럼 미 그래요. 나한테 뭐 좀 해주지. 엄마 나 대학 갔는데 나한테 뭐 좀 선물 좀 해주지. 나한테 뭐 좀 해주지 그래요. 그죠? 여기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제일 불만이 뭐예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 안 챙겨주고 생일 때 금반지 안 사주고 케이크 안 사주고 나한테 좀 뭐 좀 해주지? 옆집 남자는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주던데 우리 남자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조금 크면 자식들한테 그래. 저놈의 뭐 자식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옆집 자식은 첫월급 타갖고 속옷도 사다 주고 엄마 꽃다발도 사다 주고 했는데 우리 집 자식은 월급 탔는데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나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아주 못됐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 나는 나는 그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꺼 내꺼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다 나한테 좀 어떻게 해줘. 응?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I, my, me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 앞에 있는 보살님이 이제 법복도 입고 계시고 인상도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보살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심부랭. 제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영어로 What is your name? 그럼 my 부다 name 이제 심부랭 할 수 있거든요. 근데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심부랭이래. 이름을 얘기해 대부분. 이름 말고 누구세요? 저는 저예요. 예, 100명 중에 99명이 그럽니다. 저는 저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집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싱글이고 어디서 살고 그 외에는 없어요. 나를 꾸며주는 말은 내가 그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무덤에 그 납골당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름 세 글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게 다예요. 조금 더 있으면 밑에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니면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뭐 잘 살다 간다 뭐 묘비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라고 수식할 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아무개다 그게 다예요. 여기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납골당에 별거 없어요. 이름 세 글자밖에 안 남아. 그래서 큰 스님들 이번에 그 고은사에서 큰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갔더니 행장 소개를 하거든요. 동네는 어디서 전라도 어디서 태어나고 경상도 어디서 태어나고 어머니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느 마을에서 자라서 몇 살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그 외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자 그럼 과연 내가 누구냐? 큰 스님들도 그렇고 큰 스님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태어나서 죽고 부모가 누구고 정도 위인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동네는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응? 본가는 어디고 그 정도잖아요. 그냥 어릴 때 총명하고 공부 잘했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좋았고 상도 받았고 그러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일생을 나는 나는 그러고 내꺼 내꺼 그러고 나한테 나한테 그러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 명상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 나는 누군가 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굽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바로 삼매고 선정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모르냐? 배고픔은 밥 찾고 더우면 시원한 데 찾고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욕망에 이끌려 산다 또는 본능에 이끌려 산다 그래요. 짐승들이 그래요. 배고픔은 뭐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배부르면 드러나서 자고 쉬고 그래요.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먹으러 다니고 배 꺼지면 또 먹고 짐승들의 삶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먹고 쉬고 또 먹고 쉬고
그러다 짝짓기 했고 새끼 낳고. 그 외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두 가지 본능만 있어요. 종족 보전의 본능이 첫 번째예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종족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체 보존의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첫 번째 본능, 두 번째 본능. 사람도 그래요. 내가 다치고 죽을지 몰라도 자식들 살리고 자식들 키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모사 있잖아요. 그 살모사는 몸에서 알을 까갖고 새끼들이 엄마를 뜯어먹고 나와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뱃속에서 새끼들이 부모 살을 뜯어먹고 나와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를 헌신해서 새끼들을, 자식들을 키우는 게 뭐냐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 하나 더 있어. 오용락이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제일이야. 요새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왜 결혼을 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애 낳느라고 열 달 동안 배불러고 고생하고 애 낳을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게 있고 낳아놓으면 또 똥을 좀 받아줘야 되고 전매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인류대학 보내려면 등골이 휘어지는데 내가 왜 그걸 여자도 안 하고 남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뭐 1명도 안 돼요. 0.7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0.5명 정도 되면요. 30년 지나면 출생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거예요. 개체 보존보다 개체 향락의 본능이 더 커. 내가 존재하고 살아남는 것보다도 내가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그냥 즐거움에 이끌려서 살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게임에 빠져서 살고 어떤 애들은 그냥 직장 안 가지고 내 그냥 엄마 용돈 받고 아빠 용돈 받고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러죠? 그래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갖다가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요새는 50 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돈 얻어다 살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게 효도하는 거죠. 뭐.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냥. 그죠? 그런 말을 당당히 해요. 캥거루도 아니고 캥거루는 새끼나 뱃속에 넣고 다니지 큰 자식들은 안 넣고 다니잖아요. 무거워서. 근데 이거는 50살 먹은 캥거루들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집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왜요?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제가 나가서 삽니까?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한 건가?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성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기르고 집안의 대를 잇고 나라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그게 이제 삶의 보람이고 가치였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결혼 내가 왜 목숨 걸고 결혼을 해? 내가 왜 애들한테 짐 빨리고 힘들게 살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되지. 우리 엄마도 원해. 우리 아빠도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들이 가끔 그럴까? 아이고 결혼 안 해도 돼 그랬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갖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걸 해버려.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이렇게 아이고 결혼 일찍 해봤자 고생만 하고 힘드니까 그냥 늦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법정심 책 중에 일기일회라는 책이 있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결혼의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걔 말고 다른 애 만날 거야. 안 와. 그게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차였고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기회만 되면 결혼해라. 너한테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30살 이전에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처녀든지 옆 동네 처녀든지 동네 총각이든지 옆 동네 총각이든지 만나서 다 결혼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다 살았어요.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즐겁게 사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후원만 해주세요. 참관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절에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스님들한테도 스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스님들도 입에서 바로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선의 첫 걸음은 나를 안 돼 있고 이게 집중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듣는 대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까지 점잖은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화를 안 내. 그런데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 너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을 하네. 내 욕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님이 욕을 하냐. 그래 막 화를 내더라고. 아, 저기도 다 약점이 하나씩 있구나. 그러거든요.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겠다.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 욕하는 건 못 참겠다. 그러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는 또 뭐예요? 그죠? 다 사람마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했을 때 내가 가장 크게 걸리는 점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게 바로 첫 번째 선명상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빈둥빈둥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하는데 옆집 애가 그러면 어때요? 아유, 저놈은 공부를 좀 하지.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고 두들겨 패서 고치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잘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깨우려면 고생 좀 하겠지. 근데 내 자식 고생하는 꼴은 못 봐. 그죠?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앞집 자식이다, 저 건너편 아프리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 중생심이 강한 사람에서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남의 자식이 귀하면 내 자식도 귀하고 평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요새 학교 교육이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하도 그냥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애를 왜 벌 줬냐, 우리 애들 왜 그렇게 따로 특별 대우 안 했냐.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한 엄마가 그렇게 하면 100명의 애들이 다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교 뭐 쉬고 학교 안 가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이 교육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식만 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나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찾는 첫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알게 되면 옆 사람도 뒷사람도 앞사람도 바로 알게 돼요.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공평하구나. 물론 내 가족이니까 조금 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버릴 수 없어요. 그거 버리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평등하구나 하는 그런 선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94년도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인도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인도 가기는 좀 힘드니까 처음에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서 태국 절에서 한 석 달 정도 스님들하고 살았거든요. 탁발 다니고 맨날 밥 얻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 한국 스님이고 태국말도 못하는데 저한테도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밥 얻어다가 탁발해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고 한국이 태국보다 더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저 나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최고야. 한국 사람도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최고야 그랬는데 그렇게 10개 나라를 한 1년 넘게 15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대단한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구나. 나만 잘났다고 콧대 세울 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에 일본을 갔거든요. 95년도에 이제 94년도 2월에 갔다 95년도 5월에 초파일 때 일본 갔어요.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네. 한국에 와서 그러면 아이 조센진 그러고 막 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잘해줘요. 그냥 길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친절하고 그냥 사근사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그렇게 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좀 새까만 사람, 하얀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저는 나라에 대한 벽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나서 IQ도 좋고 경제 발전도 시켜놨고 잘나긴 잘났어요. 근데 그게 교만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자만해도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저 우리 동남아시아 그 다문화 사람들이 시집도 와 있고 일거리도 와 있고 유학도 와 있고 와 있잖아요.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아이고 이 나라 와서 고생한다, 집 떠나서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에 아홉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열에 한둘 정도는 흉보고 욕하고 월급도 안 주고 때리고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방송에 나와. 그게 너무 많으면 방송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드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에 아홉, 백에 아흔 아홉은 잘해주는데 한두 명이 못해주니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평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고향 땅 떠나서 여기서 살까. 그리고 이렇게 애써갖고 자기네 나라 갖고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그렇게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몇 년을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힘든 일 안 하잖아요. 힘든 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고마운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없을 건데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참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제 남을 아는데 나만 알 때는 나만 알거든요. 근데 나만을 알고 옆을 알고 뒤를 알고 앞을 알고 사방팔방을 알고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게 평등하구나. 다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 위할 줄 알고 자기 몸 챙길 줄 알고 뭐든지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이 뭐예요? 평등심이고 그렇게 잘 아는 게 바로 수행의 관이라 그런 거예요. 관찰하는 것. 부처님의 눈을 일러서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한문이라서 좀 어렵죠.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중생들은 뭘로 봐요? 삐딱하게 봅니다. 그 삐딱하다 그래서 편견 그래요. 그죠?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 편견 아닌가 뭐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의 처음에 정견 아닙니까? 수행자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서 정견이 바로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삐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보면 며느리가 보면 삐딱하게 보잖아요. 저것이 여우짓을 했고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나. 사익감이 오면 저게 내 딸내미 먹여 살리겠나 하고 삐딱하게 보거든요. 고개도 삐딱하고 눈도 삐딱해요. 네. 그렇게 보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넘치면 넘치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정견이라 그래요. 또 더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고 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라던데 아프리카 사람이면 흑인이겠지 않은데 제가 아는 분이 남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백인이에요.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많이 살아요.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야. 미국에 흑인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까맣고 미국은 하얗고 이런 생각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그냥
보고 그때부터 알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냥

미국에서 오면 백인이고 아프리카 오면 흑인인데 어 이게 웬일이야? 미국에서 내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 내 백인이네.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그리 되는 거거든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들었다면 아, 그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가족 위할 줄 알고 형제 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운동선수 중에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인물도 잘 났고 흑인은 못 났고 백인은 잘 났다 그거 없어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도 없어야 돼. 선입견 없이 보는 게 바로 여실직견이고 정견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고정관념. 예. 흔히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똥꼬집 그러죠. 하여튼 우리 집의 영감은 그냥 그 고집 피우는 데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우리 할머니는 그냥 그 고집 피우면 그냥 말이 안 통해. 예. 아닌 줄 알아요. 알면서도 고집을 못 꺾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수행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 된 줄 알면서 이제 내가 물러나기가 싫어. 말을 뒤집기 싫고 사과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그 고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 있죠? 아유, 그때 그냥 내가 봐줄 걸. 그때 그냥 사과할 걸. 그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 세 가지 악견이 정견을 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알고 사람들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졌고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그때가 성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견이 점점 바로 서요. 그래서 바로 고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치울 줄 아는 거예요. 그 방송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밖에 모를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 잔뜩 모아놓는 사람들 나오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게 병이야. 그걸 저장강박거래요. 저장 하는 거예요. 뭘 쓰레기를 갖다 저장해갖고 그냥 거기 쥐도 생기고 마켓벌레도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틈에서 또 자. 갖다 버리려 그러면 그냥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된다, 돈 되는데 막 하고 그냥 울고불고 막 면사무소, 동사무소 갖고 트럭으로 몇 대 실어나고 하거든요. 살점 떼어내는 것 같이 뼈꼬를 뽑아내는 것 같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여기 없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 방송 이게 법회 올 만큼 공덕이 안 될 거예요. 혹시라도 있으면 얼른 집에 가서 버려야 돼. 네,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지는 않지만 쌓아놓는 게 또 있어요. 가슴 속에 원망을 쌓아놓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이 그때 나 학교 보내줬으면, 나 시집 갈 때 숟가락하고 왕딴지만 줄 게 아니라 그냥 혼수 좀 해줬으면 내가 시댁에서 구백 그렇게 안 받았을 건데. 네? 남자분들 부모님이 나 공부 조금만 더 시켜줬으면, 내가 사업할 때 조금만 보태줬으면 내가 진짜 잘 됐을 건데 그걸 안 도와줘가지고 아들만 해줘갖고 큰아들만 해줘갖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켜켜이 쌓을 거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 그 쓰레기 모아놓는 것 같아요. 안 버려. 그 남편 원망하는 거 있죠. 저 영감탱이가 젊었을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놀러 갈래 했더니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들러붙어 갖고 그냥 밥 해달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법회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그죠? 40대까지는 그런데 남자가 집에 안 들어와서 여자가 속을 썩이고 50대부터는 남편이 안 나가서 속을 썩인대요. 그래서 삼식이 그러잖아요. 삼식이. 네. 삼시세 때 다 집에서 먹는다고. 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간식이. 네. 삼시세 때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 그러는데 이게 왼수야 남편이야. 네. 남자들도 만만찮아요. 잔소리꾼 그냥 평생 잔소리. 그냥 양말 좀 그냥 제대로 버려라. 뭐 이거면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안 고치는 줄 알면서도 30년 40년 똑같은 잔소리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잔소리

0: 듣고 안 고치는 사람도 대단해.
1: 그래서 중생이에요. 오늘 이 법문 듣고 가면 바로 고치세요. 안 고치면 그냥 내가 봐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꼭 삼켜. 그리고 남자들은 잔소리 30년 들었으면 이제 그만 듣자. 내가 고치자.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고칠 마음이 없어서 그래. 네. 잔소리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거나 잔소리 그만 듣자고 마음 먹는 순간 고치거든요. 그 마음을 먹는 게 바로 결단심이에요. 제가 99년도에 저 강남에 무불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그 한 6개월 정도 일반 이제 신자들하고 참선을 했거든요. 또 보면 굉장해요.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10년 동안 참선한 분도 있고 20년 한 분도 있고 30년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초급자야. 10년짜리 초급, 20년짜리 초급, 30년짜리 초급이요. 왜 이러지? 결단심이 없어래. 중급으로 고급으로 갈 결단심이 없어. 아이고, 나는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만큼 하면 됐지 했고, 10년 동안 그만큼 하고, 20년 동안 그만큼 하고, 30년 동안 그만큼 하는 거야. 제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은 사람 여러 봤거든요. 어떻게 끊었어요? 오늘부터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니까 끊어졌는데요. 술 끊은 사람도 그래요. 제가 선생님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는데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냥 그래요. 안 먹기로 했으니까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는 어떻게 끊었어요? 담배도 오늘부터 안 피워야지 하고 안 피우니까 끊어집니다. 피는 거 보면 안 피우고 싶어요?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난 끊었다. 그게 결단심입니다. 그 결단심이 바로 시작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심을 못 내는 거예요. 끊어야지 했다가 내년부터 끊어야지.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맨날 내일 내일 내일. 저울에도 안 올라가. 저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결단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잘못된 거면 결단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 순간에 그 끊어야지 하는 마음엔 결단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요 하나부터 편견부터 끊어내야지. 고정관념부터 끊어내야지. 내 마음속에 부모님 원망하는 것부터 버려야지. 쓰레기는 잘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냄새나니까. 분리수거도 잘하죠.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장강박처럼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들이 가슴속에 찌들하고 켜켜이 쌓여있어. 그리고 입만 열면 한숨이 푹 나와.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켜갖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감사한 마음만 남기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그걸 갖다 내가 용서했다. 따로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도 내가 그냥 용서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을, 미움을.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가 잘 된 집은 쾌적하고 개운하잖아요. 청소가 잘 된 마음은 쾌적하고 개운해요. 아유, 삶이 그냥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캄캄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 마음속에 저장강박으로 미움, 분노, 짜증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넘치면 그냥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거칠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미세하게 남의 뒷담화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칠게 나온 사람들은 거칠고 큰 번뇌를 버려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작은 번뇌가 있는 사람은 작은 번뇌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바로 집중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내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자면 맨날 그냥 악몽만 꾸고 그러지? 저도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는 꿈을 꾸면요 뭐 막 그냥 쫓아와요. 깡패들이 쫓아오고 뭐 쫓아오고 도망다니라고 막 그냥 자다 깨면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면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었고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번뇌와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삶이 늘 쫓겨다녀요. 힘들어. 지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다 보면 보여요.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가시처럼 박혀 있구나. 이런 게 송곳처럼 박혀 있구나. 그 집에 가보지 그러면 아유 엄마 보기 싫어. 친정 가기 싫어. 시댁 가기 싫어.

반갑대요. 가면 더 반갑대. 그죠? 그게 시대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 앉아서 마음 들여다보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뿌리가 뽑혀지고, 어느 순간 편해지면, 아, 이게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게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지나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행하는구나. 염불하면서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한 시간 또 하는데 있으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봤는데, 염불하면서 마음속에 원망, 미움, 번뇌를 갖다가 녹여내잖아요. 이게 바로 참선이고 명상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하면 명상을 시작하는 거고, 내가 이제 부처님 대도를 한번 맛을 보겠다, 지금 금생에 출가는 못했지만 이제 조론 정도 할 정도 됐으니까 살면서 내가 한번 대도의 시작점이라도 가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 선명상은 내가 대도를 깨치겠다고 시작하면 선이고, 내가 삶에 있었고 좀 더 편안해졌으면,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고 시작하면 명상에 다 만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속에 쌓인 번뇌와 고통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다, 다 가족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행복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제대로 된 명상이고 수행이고, 이 길을 갖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옛날에 회초리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개 묶어놓으면 안 부러지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번뇌망상이 쉽게 침범해서 쉽게 깨져요. 혼자 5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5분 앉았다가 눈을 요리로 떴다가 조리로 떴다가 허리가 가벼운 것 같기도 하다가 다리 들썩들썩했다가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데 10명 앉혀놓잖아요. 10분이 있어도 꼼짝 안 해요. 20명 앉혀놓잖아요. 30분도 앉아 있어. 그게 대중이 공부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법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선방에 가서 이렇게 5명, 10명, 20명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수행하는 힘이 나한테 도움을 돼요. 그 회초리가 10개 묶이면 안 꺾어지는 것처럼 혼자에서만 갈짝갈짝하고 그냥 5분, 10분이 힘든데 같이 하면 20분, 30분, 1시간도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집에서 혼자서 천수경 읽으려면 눈이 가물가물했고 신묘장구 하다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도 안 틀리고 설사 조금 흘려먹었다 해도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끝까지. 대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선명상을 하실 때 여럿이 같이 하고, 좋은 도반을 만나서 같이 하고, 나쁜 도반은 뭐예요? 하다 말고 우리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나쁜 도반이고,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우리가 봉사할까? 우리가 더 기도할까 하는 게 좋은 도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도반이 되어주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도반들이 많아질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쁜 도반이 되면 나쁜 도반만 많아질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는 순간, 자, 남자분들은 부인 잔소리 그만 듣자, 우리 보살님들은 남편 잔소리 그만하자, 결단심이고, 그 결단심이 여러분도 오늘 법회에 가장 큰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도 성취하시고 수행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아까 안 간다고 했잖아.
1: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2: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1: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2: 진짜.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오세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수교뚜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불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인 외사리 강음성의 의미를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북쪽의 꽃살라국의 기원정사와 남쪽의 마가다의 왕사성의 중림종사를 오가는 길목입니다. 동시에 대림정사가 있어서 부처님이 그곳에서 1년에 2회 이상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법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외사리 강음성은 부처님 당시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의 정체성, 사회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공화제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가법이 상업이 발달한 외사리 강음성의 일반 민중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는 부처님이 마지막 안글을 보낸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자등맹, 법등맹의 법문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3개월 후에 인멸하겠노라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는 대반열반경의 주무대였죠. 대반열반경의 처음 시작이 왕사성 영축봉 향실에서 아자타샤투가 파견한 대신에게 그 대신이 부처님이 마가다가 바로 이곳 외사리 강음성을 침략해서 파괴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외사리는 공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파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곳으로 와서 3개월 동안 여름 안거를 지냈다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수행자나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최대치가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하겠다는 바로 그곳에서 부처님은 수행을 하면서 전쟁을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 한복판입니다. 3개월 뒤에 내가 인멸하겠노라라고 선언을 했던 것도 더 이상 당신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지했거나 아니면 마가다국에서 전쟁을 포기했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는 부처님이 인멸한 직후 요 외사리의 주류였던 리차비족들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근본시탑을 세웠던 곳이고, 기적적으로 그 근본시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두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 탑자리에 가서 참배를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됐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파트나 박물관 지하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곳에 30만 평의 부지 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리탑을 총괄하는 스님이 우리 국제성가대학 출신이고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거기에 문을 오전 10시에 엽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봄부터 순례를 따라가 보면 한국에서 온 순례객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례 스케줄상 들리지 못하는 걸 목격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 시간만 머무르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그 귀한 인연이 펼쳐져 있는데도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 이 불교TV 대반열반경을 시청하는 법우님들은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외사리 부처님 진신사리를 칭견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현재 전 지구상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로 인정되는 것이 두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이 뉴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나머지 한 점이 바로 외사리 근본 십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강음성은 최초로 여성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정확하게 100년 뒤에 단일 대오를 유지해 오던 불교 성단이 최초로 분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분열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모여서 8개월 동안 대토론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토론을 제2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사의 결집은 단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뒤 왕사성 중림정사 옆에 있는 칠흑굴에서 제1차 결집만 결집이고 그 이후의 결집은 그 1차 결집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사리에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뒤 100년 뒤에 이루어졌던 제2결집은 결집이라기보다는 계율의 해석에 대한 문제에 8개월 동안 스님들이 논의한 결론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토록 외사리 강음성은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대 인도 수행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사상을 하는데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도구,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수행자들이 행해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관습을 네 가지를 획기적으로 핵파를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불교 교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네 가지 전통적인 수행자들의 관습을 핵파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머물면서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런 흔적은 불교에도 그대로 남아 있죠.
한 나무 밑에

안에서 3일 이상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수행자는 항상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하죠. 요즘도 인도에 가면 걸어다니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들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행자들을 유행자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인멸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찾아온 수행자도 바로 유행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획기적으로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다 이럽니다. 즉 유행 수행의 전통을 정주 수행의 전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스님들이 걸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신기해하죠. 그리고 여러 만거는 가급적이면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전통은 달랐던 거죠. 부처님이 생활했던 그 당시 전통은 걸으면서 수행하는 거였는데 부처님이 머물면서 수행해도 좋다 하고 허용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식사를 얻어먹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 얻어먹는 과정을 탁발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처님이 신도들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도 좋고 집으로 초대를 하면 초대받아 가도 좋고 수행도량으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공양을 올려면 그것을 받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해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양청을 하면 가서 공양을 하시고 아람하러 와서 공양을 올리겠다면 탁발 나가지 마시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탁발을 가세요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인도 전통적인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부타가야로 오실 때 그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 한 그릇 드셨다고 해서 천하의 사치에 빠졌고 타락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오비구가 부처님과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녹야원으로 250km로 떠나갈 정도로 우유죽 한 그릇 받아 먹은 것이 허물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감하게 나의 제자들은 신도들이 초대를 하면 가서 응해도 좋고 신도들이 절로 음식을 갖고 오면 받아 먹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했을 때 그 당시 고대 인도 수행자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식 허용이었습니다. 아마 익히 아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 문화권에서는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육식이나 생선을 먹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인도에서도 힌두교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게 제하층민은 고기도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먹고 이게 자꾸 계급이 올라갈수록 계란까지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유도 안 먹는 단계까지 가면서 순수한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면 순수한 채식을 할수록 우리 계급이 더 정화된 계급이야 이런 개념인데
부처님은 육식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지박하가 항의를 하거든요. 왜 스님들이 고기를 드십니까? 그래도 부처님은 그걸 거부를 하고 고기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은 신도의 몫이고 수행자는 그걸 수용을 하는 것은 수행자의 몫이야. 탁발을 나갔는데 누가 공양을 올리는데 아 저는 채식만 합니다. 아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탁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채식을 해가 오겠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일상으로 먹는 음식에서 조금 떼가지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포해납니다. 육식 허용. 마지막으로는 여성 출가를 허용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출가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감하게 여성의 출가를 허용을 하고 비구니 성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의 전통을 네 가지를 획기적으로 핵파를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수행을 해도 좋고 정주를 하면서 수행을 해도 좋고 신도들이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올려도 좋고 수행처에 공양을 갖고 와서 공양을 올려도 좋고 육식을 해도 좋고 여성 출가자도 여성도 출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불교도들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부처님 당시 출가한 스님들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저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바로 여성도 출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여성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는 불교 스님이 되는 거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새어머니죠. 우리가 흔히 양어머니 요리하는데 아마 고대 인도에서는 결혼한 언니가 어떤 이유로 돌아가시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여동생이 있으면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주는 그런 게 그 당시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니 그 밑에 있던 여동생이 부처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이모라고 하지만 이모이면서 동시에 새엄마였죠. 그 새엄마 밑에 일남삼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전부 다 출가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출가를 하는 겁니다. 출가를 간청을 하죠. 근데 출가하는 장소 첫 번째로 부처님에게 요청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토에 있는 정멸정사였습니다. 왜 거기에서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부처님 아버지가

0: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이 장례를 치르러 갔잖아요. 그 장례를 치렀는데 인도의 전통에서는 이런 포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포인이 아니고 인도의 전통에서는 2600년 전에는 여성은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도 인도의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났던 델리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여행하는데 굉장히 곤란했대요. 한 달 전에. 그게 왜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혼자서 여행을 어디로 갔는데 호텔을 못 구했대요. 여자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촌이라도 남자가 한 명이 있어야 여행이 가능해지는. 요즘 대도시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 조그만 중소도시에만 가도 좀 까탈스러운 주인은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 깊은 인도 전통에서 여성은 주인인 남성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왕궁에 있던 많은 왕비를 비롯한 여성들의 보호자가 부처님의 왕, 아버지 왕이었는데 아버지인 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왕궁에 남아있던 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성들이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태자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제 출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가 출가를 했던 문화적인 배경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래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에게 요구했던 장면을 율장 소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인으로서 여래에게 설한 법과 율에 따라서 집을 떠나 출가할 것을 허용해 주세요. 하는데 저 장면이 카필라바투의 정멜정사에서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이 상황을 뻔히 아신 거죠.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출가 수행을 한다는 게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출가 수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쿠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쪽 대림정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부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왕궁의 여성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부처님도 고집이 셌지만 그 집안의 내력이었는지 왕궁에 있던 여성들도 맷고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못 받아줘 크니까 세 번을 간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500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각자 알아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가사를 구해갖고 입고 맨발로 400km 한 300km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는 대림정사 절 산문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와갖고는 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장면이 율장 소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마압 바짜바디고 땀이가 발이 붓고 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라는 거는 안 해봤던 분들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맨발로 300km 정도를 따라 내려왔는데 이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때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다가 친척이자 자비심 많은 아난다 존자를 만나는 순간 인자 울고불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한테 계속 거듭 요청을 하는 거죠. 세상에 부처님이 무정도 하시지 우리를 좀 받아주시지 우리 보고 이제 우야랐고 이제는 막 300km도 내려왔고 우리 스스로 머리도 깎아버렸고 가사도 입었고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세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도 부처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노라고 못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여지를 주지 마이소. 노라고 예스라는 답을 듣고 싶으면 절대로 노라고 못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여성이 여래가 설한 법과 율에 따라서 출가 수행을 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즉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성도 출가 수행을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성을 구분한 적은 없어, 성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한 적은 있었지만 내 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코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포정은 좀 간청을 하는 포정이었을지 몰라도 아마 내심으로 아따 부처님 인자 코가 끼었습니다 하는 투로 여성도 출가를 허용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허용을 하는데 아난다여, 만약에 마빠짜파띠 고따미가 다음과 같은 팔경법을 받아들인다면 출가를 허용한다. 이게 그 유명한 비구니 팔경법입니다. 이 팔경법이 비구니의 구족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 비구니 숫자가 늘어나고 또 예외 없이 비구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건씩 저지르다 보면 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됐던 거죠. 혹시 초전법륜경을 보신 분들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했을 때 그 첫 번째 구족계가 뭐였느냐 하면 오라 비쿠여,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웰컴,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설레 비구, 이게 오비구들에게 준 최초의 계율이었죠. 그러다가 이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면서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건 두 건 저지르다 보니 자꾸 계율이 숫자가 늘어나서 마지막으로는 227개까지 늘어났고 비구니 스님들은 8가지 조항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 둘 늘어나서 부처님이 임멸할 무렵에는 311개까지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부처님이 임멸할 무렵에 아난다 존자에게 유언을 하는데 불필요한 거는 제거해도 좋아 했는데 막 아난다 존자가 좀 감성적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임멸하시니까 운닫고 어느 조항을 삭제할까요 하고 물어보지를 못했다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임멸하시고 나서 7개월 동안 스님들이 500명의 대아란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고마 다 지키자. 그러니 이제 한 20개 정도만 지켜도 될 걸 200개, 300개를 지켜야 되니 스님들이 내심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 보고 울지 말고 좀 잘 물어보지 이래 가지고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제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비구니 팔경법은 부처님이 최초로 여성 출가를 허용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항목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하까사파 존자의 부인이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하까사파 존자의 부인은 마하까사파 존자는 처음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네요. 나는 언젠가 출가해서 스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부모들이 요청을 하니까 어디다가 그 조각을 잘하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좀 비현실적인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여자를 찾아오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찾아올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할 수 없어서 말이 빚이 돼 갖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그러셨다네요.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어 결혼을 했으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 될 겁니다. 수행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그 가섭존자의 새로운 부인이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한 방을 쓰면서 알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무리를 짓고는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교 교단에 비구니 성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족산 밑이 가섭존자의 고향인데 부타가야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왕사성으로 올라오는 길에 갈림길에서 부인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섭존자는 중림정사와 나란다 사이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외사리 대림정사에서 비구니 성단이 만들어졌다는 풍문을 듣고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요청을 하고 부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내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돼 있는 가섭존자의 전부인을 외사리로 모시고 와서 비구니 성단, 비구니로 출가를 시키고 비구니 성단에 이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후학을 지도를 하면서 가섭존자 못지않게 가섭존자의 전부인은 비구니 성단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불교사에 있어서 외사리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거듭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외사리 강음성의 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사리에서 계율 해석 문제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최초로 불교 성단이 분열을 하던 그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아띠빠띠야 상강푸제미 사드 사드 사드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무상사에서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일간 스님을 모시고

0: 쉬운 연불 선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를 실참과 함께 봉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법회에 많은 불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 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0: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1: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 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0: 49년생이시고
1: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맞으세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정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0: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0: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그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0: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비관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네. 예.
3: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0: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

안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쾌남역전 두 번째 시간.

0: 사람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인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지금부터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아

0: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 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5: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선거 국면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영덕에 선명상 수행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건립하고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금강정 조성과 함께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서원하는 진각행자들의 염원이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6명에게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화는 물론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 기법을 계승한 지화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오는 9월 3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433차 중앙선거관리회의를 개하겠습니다.
2: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433차 회의를 열고 38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거일은 오는 9월 3일 목요일이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이며 중앙종회의원 81명 외에 240명의 교구선거인단 선출은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총무원장의 행정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은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등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스님으로 제한됩니다. 말사 주지 외에 상호 겸직 금지 종무직을 맡고 있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의 자격은 현직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 스님으로 본사 주지 스님을 포함해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명입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화두는 단연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기대도 커진 이유입니다.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 중심의 정당한 대결이 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감시할 공명선거위원단도 구성됩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후보자를 제외하고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 스님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각 교구별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환경 변화라는 큰 과제 앞에선 한국불교.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순히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것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종단 발전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에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오는 25일까지 5일 회기로 소집된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개회 이틀째인 어제도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개회 시간인 어제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 후 또다시 유회됐습니다.

0: 종책 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순임은 중앙종회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회의 참석을 촉구하며 종회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종회 개원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법원 스님은 사회에서도 사라진 구태 정치의 악습이 종단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나홍 왕사의 출가지인 경북 영덕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선명상 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건립하고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교계 안팎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푸른 산자락과 동해의 맑은 기운이 어우러진 경북 영덕의 품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보듬을 수행도량이 우뚝 섰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사부대중과 지역기관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을 정명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서실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선명상이 일상 속 가장 지혜로운 마음공부임을 강조하며 센터가 세상의 평화를 이끄는 거점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2: 나홍왕사의 화두선명상을 기반으로 온갖 분별심,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그 청정한 수행의 뿌리가 이곳 영덕에서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나아가 전국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불안, 근심, 걱정,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선명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선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1: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영덕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조계종이 운영을 맡은 관종협력으로 전법도량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리고 3월에는 영덕군에서 나홍왕사 문화체험지구를 운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중앙본부가 이 입찰에 응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시설 운영자로 결정이 되고 5월에 영덕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고려시대 나홍왕사라는 출가지라는 깊은 역사성에 현대적인 치유기능을 결합해 명상실과 교육시설 등 짜임새 있는 수행공간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숙박 중심의 선명상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전국적인 선명상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5: 이곳 영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명상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힐링의 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1: 특히 이번 개원에 맞춰 영덕 군민을 위한 선제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과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 1박 2일 일정의 선명상 리더스 포럼 등 깊이 있는 후속 프로그램도 센터 곳곳에서 잇따라 펼쳐집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참된 쉼을 선물하고 나홍왕사의 수행 원력을 현대적 명상 문화로 꽃피워낼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산과 바람, 고요함이 머무는 치유의 도량이 한국 불교 미래 전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3회 회당 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금강정 조성과 함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서원하는 진각행자들의 염원이 모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울릉도에서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6: 진각성전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동해의 푸른 바다와 마주한 신성한 도량이 육자진원 염송과 함께 환한 빛으로 물듭니다.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대도약을 준비하는 진각종이 내년 기념사업의 원만한 회향과 한반도 평화를 서원하는 23번째 회당 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7: 내년 진각 창종 80주년을 계기로 추진할 준비 중인 종단의 여러 불사가

0: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결실을 맺어 종단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원하며
1: 진각종이 문체부와 경북도, 울릉군과 협력해 2001년부터 이어온 지역 최대 규모 문화축제, 회당 문화축제. 종조 탄생지를 찾는 이들에게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위업의 의미를 알리는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하면서 종교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우리들이 회당 대종사님의 탄생 성지인 금강원에서 일으킨 새로운 발심, 새로운 서원은 청경법신 비로다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진각성지원 회당 대종사님의 무진 서원, 그리고 진각행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한량없는 공덕으로 회양될 것입니다.
1: 축제엔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와 신유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이 참석해 밀교 교단 간의 결집과 화합을 이뤘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 통리원 소재 지역인 서울 성북구 관계자 등도 대거 동참해 축제의 의미를 한층 빛냈습니다. 특히 울릉군과 성북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매결연을 하고 양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의 첫 발을 내디딜 전망입니다.
3: 안으로는 승속이 화합하고 동행하는 감동의 종단을 완성하고 밖으로는 인류와 세상이 화해와 평화의 감동으로 공동 번영의 이상을 완성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
1: 이날 탑주 시민당 정지심 보살은 울릉군에 쌀 300포대를 기부하며 나눔과 보시의 공덕을 실천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진호국과 서원불사에 앞서 진각종은 금강원에 새롭게 조성한 금강정을 공개하고 헌공불사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원 도량에 유유히 흐르던 샘물길을 찾아 복원하며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우물을 선보인 겁니다. 금강수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씻어내고 스승들이 더욱 지혜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교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중한 가르침의 물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정수가 그런 감도수가 되어가지고 만중생의 그런 이 번뇌에서 해탈하는 그런 청정한
1: 인류 평화와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서원을 새긴 진각종은 저동항으로 무대를 옮겨 우리 땅 독도를 향한 사랑과 국민 화합의 염원을 담은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5: 태고종이 수행과 덕망을 갖춘 원로 스님 6명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 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화는 물론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가 금빛 비로관과 금란 가사를 수한 스님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넵니다. 법계증과 불서가 전달되며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가 수여되는 순간입니다. 태고종이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대웅보전에서 불기 2570년 대종사 법계 특별 전형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은 모두 6명. 증명법사로 나선 운경 대종사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듯 대종사들도 이번 법계를 계기로 다시 원력을 세워 수행과 교화에 더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아래 사람들이 사표가 되고 바른 방향타가 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재발심을 해서 반드시 깨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종단에 나와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6: 이번 특별전형은 승납 40년, 세수 65세 이상인 스님 가운데 고시위원회의 추천과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원로회의 자격을 받아 다양한 종책사업에 힘을 보태고 어른으로서 화합을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8: 오늘의 품서는 수행의 완성이 아니라 더욱 큰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종단의 큰 스님들의 깊은 경륜과 원용한 지혜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 원로의장 호명 스님도 오랜 내홍을 거쳐 종단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종단 최고법계의 대종사가 수행과 덕행으로 종도들의 귀감이 되주길 요청했습니다.
9: 지역에서도 앞으로 종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불자들에게 태고종이 어떻게 가면 좀 더 발전되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0: 밀어주시고 또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1: 법계를 받은 대종사들은 이번 품수를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종단 발전과 대중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종단 발전이나 우리 그 총림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좀 노력하고 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권장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는 더 가일층 수행정진과 우리 종단 발전 대중 화합에 노력하겠습니다.
1: 태고 보우국사 성지 중국 순례와 청년 템플 스테이 등 국내외 포교를 확대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는 태고종. 새 대종사들은 종책 사업에 힘을 보태며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3: 한국불교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쉬달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 기법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는 사람의 눈만 즐거운 작품이 아닌 만드는 이들의 마음도 밝아진 전시를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콘크리트 건물 로비에 향긋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형형색색의 꽃밭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 땀 한 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종이꽃, 지화입니다. 1,300여 연꽃과 연잎, 800여 꽃송이는 20여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5: 부처님 전에 올릴 생각을 하면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순간은 굉장히 꽃 한 송이가 탄생하는 순간 아주 그냥 기뻐합니다. 환희롭다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6: 8개월 이상을 이 꽃에만 매달려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국회 위원회 로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스님들한테도 감사하고.
4: 보문사는 과거 왕실과 인연으로 궁중기법을 더한 독자적인 지화 제작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꽃을 고정하기 위해 철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을 섞지 않은 전통 한지인 순지를 천연재료로 염색해 제작했습니다. 2014년 이송자 지화장이 불교전통지화연구소를 설립해 전승체계를 갖췄고 지난해 서울시 무형유산 불교지화장업보유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사찰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불교지화를 국회라는 공공공간으로 옮겨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7: 지화의 유산을 더 진흥시키고 또 계승시키기 위해서 국회 전시회를 마련하고 더 많은 분들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화전을 공동 주최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4: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스님과 보문사 주지 인태스님은 지화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승을 이어가고 내년에도 또 한 번 전시를 개최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8: 생활이라고 생각했지 뭐 딴 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좀 더 발전해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9: 이것 자체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기쁨의 세계를, 평안의 세계를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4: 국회의원회관 한편에 자리한 보문사의 지화는 여야의 빈번한 갈등과 대립 속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매개로 피어올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한국의 세계유산과 불교 문화를 둘러봤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해 일주문과 대웅전, 16만 도자 대장경이 봉안된 서우남 장경각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작품이 소장된 수장고 등을 살펴보며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한국 전통 사찰의 문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불교 문화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현장 탐방이 한국 산사의 유산적 가치를

0: 국제사회와 다시 한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쉼과 마음의 방향을 전하는 선명상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선보였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 스마트폰 화면 속 쉼없이 움직이는 정보와 숫자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5분의 고요를 선물하는 따뜻한 선명상 시집이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이자 간화선 대중화에 힘써온 금강스님이 신간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출간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화두, 호흡, 차 한 잔, 걷기, 쉼 등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2: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선명상의 노래라고 하는 글들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명상을 접하고 또 더 깊이 있는 선을 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책을 만든 겁니다.
1: 총 200쪽 분량의 이 시집은 수행자의 깊은 통찰과 스님의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져 총 4부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신신명의 노래에서는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이분법적 분별을 넘어 세상을 둥글게 바라보는 원흉한 지혜를 노래하고 2부 화두의 노래는 이 멋고라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물음을 통해 겉모습에 가려진 본래의 나를 마주하게 이끕니다. 3부 증도가의 노래에서는 깨달음과 평화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음을 일깨우고 4부 명상의 노래에선 숨을 쉬고 걷고 차를 마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전합니다. 금강 스님은 바쁜 하루 속에서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무영수의 평온한 그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 이 분별심을 떠나서 깨달음의 마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신신명이거든요. 마치 하늘의 달처럼, 허공처럼, 맑은 물처럼, 투명한 거울처럼 우리 본바탕의 마음,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늘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증도가의 노래를 읽거나 외우거나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교정된다고 할까?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1: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를 200회 이상 지도하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호흡해온 금강스님. 참선 초심자에게는 친절한 입문서가,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비춰보는 맑은 거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생명 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달 주제로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생명 나눔 실천 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및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 나눔 20년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생명 나눔 운동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으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20년을 넘어 앞으로도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자비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 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몹시도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안에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있었는데 첫째의 이름을 쌍덕이라고 지었고 둘째의 이름을 쌍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복덕이 되겠죠. 복덕. 복덕인데 첫째 이름은 쌍덕, 둘째 이름은 쌍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십 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쪽에 침상에 이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었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땔감을 죽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밖에 나가서 땔감을 죽고 있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집안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고 쌍둥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형이 말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을 하니까 그 쌍둥이 동생이 딱 하는 얘기가 다 우리가 지은 업보이다. 다 스스로 지은 업보이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리요? 하고 동생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니까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동생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이지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기네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태어난 지 이제 몇십 일도 안 된 애들끼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쟤네들이 나중에 크면 분명히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어렸을 때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공포심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이와 같이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쌍둥이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놈들은 삿된 귀신인 것 같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크게 되면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런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조심조심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땔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부인이 남편이 정신없이 밖에서 막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여보 뭐 하시오? 뭐 하는데 그렇게 나무를 구하시오?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저 우리가 낳은 쌍둥이 저놈들이 사람이 아니라 저것들이 귀신인 것 같소. 저놈들을 불에다 다 태워버리려고 지금 내가 나무를 구하는 것이오 하고 남편이 자기가 들었던 자취조종을 그대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있는 대로 부인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낳은 애들을 그렇게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우리 한 번만 더 저 애들이 우리가 없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마음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저놈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럼 줬어. 우리 내일 저놈들이 무슨 얘기하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쌍둥이들을 이렇게 눕혀서 재워놓고 일 나가는 것처럼 남편과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살짝 창문의 틈으로 쌍둥이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밖에 나간 것을 확인한 쌍둥이들이 어제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들인데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 누구를 탓하리요. 쌍둥이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걸 딱 듣고 엄마도 깜짝 놀래서 이 남편하고 부인이 안 되겠어. 쟤네들이 정말 평범한 인간들은 아닌 것 같소. 차라리 우리가 저 애들을 그냥 지금이라도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부인이 쌍둥이를 불에 태워버리려고, 아유 말하기도 무섭다, 애들을 불에 태워버리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그때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환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쌍둥이 애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서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수행자들인데 순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나쁜 업보를 지었다가 돌고 돌고 도는 윤회의 흐름 속에 이번 생에는 저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 아이들로 태어나게 되었다. 전생에 돌을 닦았던 그 인연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자기들의 전생일을 환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저 부모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이러한 상황들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낳은 쌍둥이 아이들을 귀신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저 아이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법을 설하며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애들이다. 내가 지금 마땅히 저 애들에게 가서 저 아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크나큰 신통의 힘을 발휘하셔서 그 가난한 마을집에 부처님께서 다 신통의 힘으로 순식간에 그 집에 부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거룩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던 부부도 자기 집 앞에 오신 부처님의 얼굴을 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쁨과 감동을 느꼈던 그 부부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안고
부처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짓자 그 쌍둥이 아이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며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쌍둥이 아이들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과 그 쌍둥이를 안고 있는 그 부부가 너무나 놀랐고 감탄하면서 그때 쌍둥이의 부모인 그 부부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이 쌍둥이 아기들이 태어난 지 채 몇십 일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기들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인 것 같다, 귀신인 것 같다,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봐 두렵다, 차라리 일찌감치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쌍둥이 애들이 왜 이런 겁니까?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보거라. 그대들이 낳은 이 쌍둥이 아이들이 머나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였을 때 이 둘은 친한 친구였다. 친한 친구였던 이 둘이 가섭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았다. 그런데 한창 열심히 도를 닦다가 순간 어리석은 생각에 휩쓸려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며 맑고 깨끗한 수행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열심히 도를 닦다가 어리석음에 휩쓸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인연으로 이 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날까지 계속 몇 번씩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 함께 같은 날 같은 시대에 서로가 태어나서 윤회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업에 빚을 갚으며 살아오다가 비로소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 시대에 서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쌍둥이 형제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자기들이 과거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자기들의 전생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어리석은 삶을 후회하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도를 닦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쌍둥이 형제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했던 그 선업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복과 선업과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이 마을에,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때서야 이 쌍둥이 형제들의 부모인 이 남편과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부처님, 하마터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악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런 인연법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낳은 이 쌍둥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 귀신인 줄 알고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봐 우리가 이 멀쩡한 우리가 낳은 이 아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으니 저희들이 정말 무서운 악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 쌍둥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이 쌍둥이 비구스님이 되었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이 된 쌍둥이 비구스님을 낳은 그 어리석었던 남편과 아내, 그 어리석었던 부모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자기들의 쌍둥이 아들 덕분에 결국에는 그 어리석었던 부모도 마음의 지혜와 공덕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수없이 생각해야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꼬이고 꼬인 내 인생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내가 스스로 지은 나의 업보라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아, 내가 내 스스로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잘 닦아야 하겠구나.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죽고 나서

그 부자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과 아우가 큰 부자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형이 모든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을 쫓아내게 됩니다. 동생은 아무런 재산 없이 자기의 부인, 마누라와 그리고 분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의 쫓겨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때 이 아우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집에서 쫓겨나온 이 아우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그런데 부인과 함께 유일하게 데려온 하인인 분나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하인이었던 이 분나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가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인님이 첫째 형님보다 더큰 부자가 될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인님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그 분나라는 하인을 매우 매우 신임하였던 이 주인의 마누라였던 이 부인이, 마누라인 이 부인이 자기가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한 진주를 꺼내가지고 하인에게 딱 줍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값비싼 진주니까 내가 이걸 자네를 믿고 줄 테니까 이걸로 장사 미천 삼아서 이걸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시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하인한테 딱그 진주를 딱 맡기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될수 있다면 내가 자네를 종의 신분에서 내가 놓아주고 자유로운 평민으로 만들어 주겠네.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성의 안과 밖을 다니면서 뭐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하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성 안과 밖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다니는데 저기 어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때마침 산에 들어가서 모아온 땔감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산에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땔감들을 여기저기서 주워왔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그 땔감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땔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거지가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나무 사시오, 나무 좀 사시오. 그래도 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으고 모은 나무들이요, 땔감 사시오, 땔감 사시오. 그때 그 분나가 때마침 그 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거지가 팔고 있는 그 땔감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게도 그 땔감 사이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귀한 나무인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우두 전당향이라는 향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두 전당향. 이거는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에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신비한 만병통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귀한 약재로 쓰이는 향나무래요. 우두 전당향. 근데 나무를 파는 그 거지도,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그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라는 신비한 향나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분나라는 이 하인이 오! 우두 전당향이다! 라는 걸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는 살아야 되지만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든 될 놈은 돼요. 눈앞에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 있는데 왜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이에요. 복. 그렇다고 복만 믿고 너무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때 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 분나가 땔감을 파는 거지한테 넉넉하게 나무값을 주고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나무값을 쳐준 거지만 우두 전당향 본래 값을 따지자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값에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우두 전당향인지 모르는 거지는 와, 오늘 많이 벌었다 이렇게 기뻐할 것이고, 우두 전당향인 걸 알고 값을 치른 그 분나라는 하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왔겠죠. 때마침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자가 있었는데 몸에 큰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을 고치려면 우두 전당향 나무로 만든 약을 써야 되는데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병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무만 있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두 정당향 나무를 구한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분나가 그때서야 비로소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그 부자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우두 전당향 나무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이 분나라는 하인이 자기에게 진주를 주었던 그 주인과 그 주인의 부인에게 우두 전당향 나무를 팔고 번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착해요. 참 그래도 착해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참 착해요.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믿을 수가 없고 참으로 고맙다. 너는 이제부터 내 하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고 나의 벗이다. 너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너는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다. 내가 이 재산을 너와 함께 나눌 테니
나와 함께 살자. 그때 이 자유인이 된 이 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떠나겠다는 거냐? 이 많은 재산을 너와 함께 내가 나누겠다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안에 묶여있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저는 제 꿈을 쫓아서 부처님 밑에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멀리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저의 신분은 비록 참으로 천하지만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모두가 평등할 뿐 귀하고 천함이 따로 있지를 않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분나여 하는 순간 이 분나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스님들과 똑같은 삭발한 머리가 되어서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이 분나 스님이 수행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통과 지혜를 갖춘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분나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자유로운 일반인으로 만들어준 우리 주인 덕분이다. 그러니 그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최고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나 아라한 스님이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출가하기 전에 주인으로 모셨던 그 주인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스님이 되어서 돌아온 분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 주인이 분나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다 먹고 난 뒤에 분나 비구 스님이 허공에 솟구쳐서 수많은 묘하고 신비로운 신통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통력의 모습을 본

0: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분나에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찬탄을 하니까 분나 비구스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공양청을 올리십시오. 이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만든 뒤에 향을 피우고 멀리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원을 세웁니다.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멀리서 신통의 힘으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지켜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 날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들과 함께 신통의 힘으로 날아올라 그 주인집에 가서 공양을 받아드시게 됩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500아라한들이 그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왕과 그리고 분나 아라한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주인이었던 그 주인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다원.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서 1단계의 거룩한 깨달음이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나 아라한 스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서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처님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소중한 연을 맺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그래도 이번 생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겠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이 소중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0: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6: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7: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6: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옛 선사가 말했다. 꽃이 피고 지는 일 바람에 맡겨두나니 그윽한 향기 천지에 가득하여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이 수행자의 경지라 했다. 다만 떠난 자리, 머문 향기만이 그윽할 뿐. 붉은 꽃 망울망울 중생을 어루만지는 보살의 마음으로 한겨울 추위에도 푸르름 잃지 않는 선사의 기계로 백제불교 최초의 가람 불갑사를 지킨 한 스님이 있었다. 불법을 선양하고 선지식 스님들의 덕화를 기리기 위해 쇠퇴한 불갑사를 지금의 대가람으로 복원한 원력의 보살. 서울과 영광을 오가는 바쁜 일상에도 틈만 나면 손수 도량을 가꾸던 참으로 소탈한 주지스님.
9: 뭐가 또 파시죠?

0: 이 빗자루를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여분을 사다가 요 건물장 안으로 하나씩 넣어놔 갖다네. 그럼 편하죠. 요거 여기 넣어놓으라고? 어, 그래요 그래.
1: 스승 수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오직 공심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았던 스님은 지난해 여름 어느 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행동하는 수행자, 취암당, 만당 종사이다.

0: 지난 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갑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웅전 앞 교불대에 둥지를 뜬 노랑 할미새 한 쌍. 어디선가 날아온 이 새들은 불갑사의 털을 잡고 새끼를 낳아 길렀고, 불갑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리운 만당 스님이 대중을 걱정해 잠시 들르신 것이라 여기며 만당스란 별명을 붙여주셨다.
1: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육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긴 모든 업력을 소멸시키고 벗어난 자리에 참다운 마음의 실상자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되느냐, 중생으로서 윤회 전생에 들어가느냐, 이와 같은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업으로 물든 마음으로서 계속 생사윤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사윤회 반복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참다운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마음을 갖추어 해탈성불하는 그와 같은 법안의 불안의 눈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0: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 화엄사의 아랫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스님은 어린 제자의 비범함을 아깝게 여긴 선생님들의 권유로 서울 유학을 떠났는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인생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아버님의 작고로 또 한 번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불교를 만났다. 그 후 법전보다 더 열심히 경전을 탐독하면서도 1차 사법시험에 거뜬히 합격했고, 불갑사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은사이신 수산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뒤에 출가하려던 결심을 접고 곧장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불갑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으니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진 지중한 인연이었을지 모른다. 세속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이 만당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다.
2: 만당 스님은 내가 이제 특별히 정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의리 있고, 또 일 잘하고 아주 지혜가 번뜩이는 그런,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아주 일이 힘들어서 그 일머리를 잘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헤매면서 만당 스님은, 야, 만당아, 여기 이거 힘들다. 여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아, 스님 뭐가 힘들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지요. 이렇게 바로 지혜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사람이라,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관점이나 이것이 그야말로 탁 터져버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문을, 일을 제시를 하면은 바로 1초 안에 답이 나오는 사람이라, 그냥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춘 스님이지.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버리니까 의도 없고, 이것이 참 맨날 며칠이 지나도 그 잠이 안 깨는 그런 꿈 같더라고 나는. 그래, 그래 이제 결국에는 갔는데, 내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중이 참 그 무상함을 알고 항상 그렇게 살지만은 아직도 그 만당이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저려와요. 그 만당 스님이 해놓은 승려로서 30여 년 남짓 살았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49제 때, 장례 때 그야말로 어른부터 저 아래 스님들까지 해경사에 그때 천여 명 가까운 스님들이 모였잖아요. 그건 자발적으로 누가 오락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추모해서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을 훌륭하게 살았는가, 죽음 노릇을 잘했는가,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놀랬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고, 아직도 만당 스님은 참 그리워요. 진실로 옆에 도반이라면 도반이고 후배라면 후배고 동생이라면 동생인데 진실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참 정이 많이 깊었나 보다. 만당이 하고는 내가 정이 참 많았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요.

0: 백제 최초의 가람인 불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로 384년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 스님이 창건한 첫 번째 도량이다. 성보 박물관인 수다라 성보관에 불갑사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절여온다.
1: 이쪽으로 오시지.
2: 영광군 모학산 불갑사 고적급 위시답 경록이라고 이제 책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불갑사 삼중창주인 각진국사 비명

0: 그리고 불갑사 1740년경의 양안 전답들 소유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불갑사의 1725년 그리고 1741년 당시의 가람 모습, 그리고 각진국사가 중창, 삼중창 하셨던 고려 말의 가람 모습들이 쭉 서술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 위에 선대 스님들한테 물려받아서 보존되어 오던 이 자료를 항상 중요한 문서를 넣어놓는 벽장에 보관하시다가 제가 이제 고식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사 스님 방에 올라가서 찾아뵈러 가요. 그런데 저만 올라가면 이걸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보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봐봐라. 이게 이제 옛날 스님들이 필사본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쭉 봤더니 야, 불갑사가 역사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가람이 크고 훌륭했던 곳인데 스님들도 많이 살고 아니 왜 이렇게 쇠락하고 줄어들어 있습니까?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랬더니 아직 2년 닿는 사람이 안 와서 그래. 그래서 제가
1: 이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지.
0: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불갑사를 복원하겠다고 출가를 했어요. 이 사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적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불갑사를 거의 다 복원해 가고 있죠.
2: 지금 주지가 된 아무 무슨 인연이 있어. 우리 만당 보고 너는 전생에 불갑사에서 원을 세우고 나온 신임 후신인갑다.
1: 네.
2: 그래서 내가 죽으러도 이거 벌써 한 60년 살아 그러대. 불자들한테 나 좀 뭐 해주시오서를 못 해봐요. 불갑사가서도 농사 짓고 살면서 조성 예불을 하고 사시마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그렇게 해놔서 항상 선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1: 네.
2: 그렇다고 우리 만당이 그렇게 해서
1: 예.
2: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1: 예.
3: 불갑사가 옛 위상을 되찾길 간절히 염원한 은사 수산 스님과 그 뜻을 이뤄낸 제자 만당 스님.
0: 저희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이죠. 요즘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연로하신데도 입적하시기 전까지도 새벽 2시면 일어나시고 항상 조석 예불을 하시고 또 새벽에 혼자서 방에서 혼자 정진하시고 또 운동 삼아서 요가하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삼시 세끼 공양 안 빠지고 조성 예불 착실이 안 빠지고 하면 중노릇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걸 그걸 해태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상심 시도라고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스님이 보면 일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시구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셨던 분이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또 우리 출가한 스님들을 머리 깎고 승복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저희 스님들 찾아와서 이 말 저 말 하면

남 얘기하고 그러면 까치 배바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에? 남 얘기하지 마.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 어려운 순간들, 곤란한 순간들에 봉착할 때마다 당신이 안 계시니까 정말로 제가

0: 말해서 뜨거운 그런 열정과 또 실천력을 갖춘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틈 없이 정진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은사이신 그 수산 지종 큰스님을 모시는 정성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은사 스님의 말씀 한마디를 천금같이 여기고 또 평생을 받들었고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또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친동생처럼 그런 가까운 도반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때로는 소탈하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 또 서로 깊은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만당 스님은 또 종단에 그 크고 작은 그 일을 마치 해결사처럼 그런 책임을 줬고 또 수행과 실천을 하나로 보여준 이 시대에 행동하는 스님이었습니다.
1: 사찰 중에 으뜸이란 의미를 지닌 불갑사. 지금은 160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는 장중함을 갖춘 모습이지만 한때 불갑사는 고려시대의 각진 국사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대덕이 주석했던 호남 최고의 사찰이란 명성을 뒤로하고 한없이 쇠락해져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의 풍랑이 부처님 도량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 터 불갑사 복원을 발언하고 그 길로 출가를 감행한 만당 스님은 옛 문헌을 토대로 주변 암자들까지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이어갔다. 보통 사람의 원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2: 힘들어 하신다기보다는 불갑사라는 사찰을 위해서 당신께서 해야 될 숙명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힘들어했던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단과 보면은 불갑사와 그리고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데 사실은 많은 힘을 쏟으셨고 은사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그 틀을 잃지 말라. 그리고 항상 수행자는 떳떳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야 된다. 은사 스님의 수행 길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불갑사가 더 번창하고 그 지역의 사찰이 아닌 전국 적인 사찰로 꽃을 피우겠다고 처음 제가 은사 스님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 하나하나 이뤄가는 게 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어떤 면에서는 불갑사를 재창건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중앙종회 부회장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교계에서는 크나큰 기둥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리사욕 없이 공적인 면에서 불갑사를 어떻게 하면 호남 유일의 최고 어떤 사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지금은 불갑사를 만드는 본인이기도 하고요. 아쉽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걸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 국민 대다수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추모하는 정을 기리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불갑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가 자리한다. 인도를 출발해 중국을 거쳐 백제 땅인 영광 법성포에 도착한 마라난타 스님을 기리는 불교 성지이다.

0: 백제불교 최초도 이제 성역화불사도 자실은 그 법성포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은사스님께서 당시 이제 영광 군수님에게 아니 여기는 삼국시대 백제 지역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난타 존자라는 성인께서 들어온 그런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포구 이름도 법성포 아니냐. 법법자 성인성자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온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역화불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조언을 하셔가지고 또 저에게 그걸 추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저희 은사스님 말씀을 받들어서 마라난타 존자 스님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 불교 문화 양식으로 저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중요한 우리 불교 전래 역사에 있어서 기념 성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불교가 발전하면 호남 불교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1: 백제 불교가 어디로 왔는 줄 알느냐. 그래서 영광으로 왔지. 그러니까 영광 어딘 줄 모르지. 그 바다를 보면서 마라난타사 그 백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애기같이 좋았어요. 애기같이. 정말 아, 그 내가 뭐 옆에서 보면서 이 스님은 참 정말 전생이거든 마라난타 스님인가. 이렇게 좋아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2: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큰 힘을 쓴 것이 없다. 발언하고 서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도력이 높으신 분이구나. 전생부터서 이렇게 스님으로 좀 계시고 했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침에 새벽 예불을 한 번씩 가면은 스님 방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불이 끝나고 나면 불 꺼지는 상황.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복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설계 도면이고 뭐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밤새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나오셔가지고 일 보시고 그런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천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졌죠. 천붕.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손 한번 만져봤습니다. 아, 말한 거 무상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스님한테는 참 바보 스님이다. 이 바보 스님 몸도 하나 견디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일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스님의 이제 또 어차피 또 열매 드셔가지고 스님의 그 유지가 참 어떻게 이제 우리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되새겨가면서 항시 잊지 않고 그렇게 해서 스님을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도 아쉬워하는 게 아, 나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좀 토굴에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나도 조금 더 완성되고 성불하는 길에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신 것 같아요.

0: 해마다 늦여름이면 물이 지어 피어난 상사화가 불갑사 일대를 붉게 물들인다.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부처님 도량, 만당 스님의 바람이 깃든 곳이다.
1: 불교에 대한 애정이,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지만 그래도 불갑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불갑사는 뭐 아주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뭐 폐사지같이 돼 있던 그런 사찰인데, 지금 상사와 축제하고 하는 데가 다 논이고 밭이고 전답이었었는데, 전답을 일굴 생각은 안 하고 만당스님은 거기를 이제 상사를 심어서 그 예지력이 있어요, 만당스님이. 그 미래를 잃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사를 심으면서 이제 거기

0: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상사 축제가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만당스님이 만들어냈죠.
1: 화엽 불상견.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상사와는 불가에서 해탈 열반. 곧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다.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찾아와 마음 가득 꽃향기를 안고 돌아가니 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닐지. 봄의 쌀 포근한 고구 전후가 되면 대중의 손길이 바빠진다. 불갑사에 전해오는 아주 특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2: 냄새 올라오지?
3: 네, 좋아.
2: 야, 이 초보들하고 하려니까 힘들어. 뭘 모르고 이렇게 찌라니까 이렇게.
1: 일일이 손으로 딴 찻잎을 절구에 넣어 빻아서 차를 만드는데 승가에서 맥이 희미해진 전차의 제다법을 수산 스님이 연구해서 복원한 것이다. 일반적인 차와는 만드는 방식도 모양새도 많이 다른 약전차. 찻잎이 귀하던 시절 고구 전에 나는 여린 잎은 작설차로, 향이 덜한 두 번째 잎은 다섯 가지 한방약재를 섞어 건강에 좋은 떡차 형식으로 만들었다. 과정 하나하나에 많은 이들의 정성이 깃드니 어찌 약이 되지 않겠는가.
2: 새 잎이라 좋아. 뭐가 배달이 안 돼.

0: 이것도 발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1: 잘 됐어요. 예.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섭작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싸놓으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되고 깊은 맛이 나죠. 그때가 제일 먹기 좋을 때입니다.
2: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스님이 만든 차 아니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스님은 차를 만들면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차는 무념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찻잎을 딸 때도 만들 때도 마실 때도 무념무상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수미일관해야 된다. 수미일관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고르게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다선일미에 선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차를 만들고 마시는 과정을 선수행과 연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렇게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3: 선가에선 행주자와 어묵동정,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 한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는 일 또한 지극한 수행이니 다선일미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향기를 말로 형언하긴 어려우리라. 만당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펼쳤다. 2009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시작으로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 총무원 불사추진위원회 총토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여러 소임을 맡아 종단 행정부터 전법 교화와 문화유산의 복원, 대중 화합을 위해 열정을 다했다.
4: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위축됐던 마음들 모두 다 날려버리시고

0: 오늘 이 행복바람의 축전을 통해서 힘찬 그리고 상서로운 기운 받으셔서 모두들 행복한 즐거운 그런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만당 스님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또 도량에 불사를 하고 신도들 이제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있었고 또 근본이 튼실하고 기본 정신을 올곧게 가진 그런 스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회 활동을 할 때도 만당선은 항상 그 선을 긋고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종회에도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걸 같이 포섭해서 마무리 짓고 또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고 방향을 정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당스님은 종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만당스님은 항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품성 또는 종단을 위한 그런 그 애종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 단장할 때도 템플스테이 연관된 사찰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또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만당스님은 굉장히 통이 컸던 것 같아요. 또 만당스님이 새로운 인연으로 세상에 와서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불법을 발전시키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수행자이자 승려이자 또 선구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립고 또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2: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3: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소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과 템플스테이의 다양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종교를 떠나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0: 그리고 또 불교 종단을 위해서 자기가 좀 애써서 여러 형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늘 도와주시려고 했던 그런 원흉 화합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정말 내가 만단 스님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검소하셔요. 최소한의 어떤 의복을 갖추고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어떤 삶을 지내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고, 검소함을 통해서 무소유를 실천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존중받아야 될 그런 수행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종단에 대한 애정, 또는 또 어려운 어떤 이웃들이나 또 스님, 또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합니다.
1: 원적의 대신 스님의 법구가 불갑사 향로전에 모셔졌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이별이었다. 2025년 7월 4일 새벽 만당 스님이 티베트 성지순례를 앞두고 원적에 들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불갑사를 찾았다.
2: 지난 30여 년 소나백에는 믿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였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바람 같기도 하고 문득 등을 두드리고는 갑자기 사라지는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3: 내 자신보다도 더욱더 사랑했던 나우야. 마음이 깊어서 항상 형처럼 형과 너 같았던 아우야. 네 몸은 차게 식은 지

지나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꿈만 같구나. 만당스님 잘 가시오. 우리 만당이 잘 가라.

0: 반장선생님! 반장선생님! 빨리 가세요!
1: 빨리! 자, 제가 응급으로 파일을 보겠습니다. 손님!
2: 나와 해주십시오!
3: 중생은 업을 인연 삼아 윤회하고 보살은 중생 구제의 원으로 다시금 사바세계에 온다 했다. 생과 사가 여여하다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별 앞에 먹먹해지는 마음 가눌 길 없으니 부디 속히 원생하시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할 뿐.
4: 법학을 한 사람이라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고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다는 선을 그어놓고 답이 완벽 99.9% 완벽하다 할 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즉설주발로 대답하는 그릇이 아주 크고 지식이 많은 훌륭한 사제였지요. 그런 인물을 좀 잃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당 사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혹 잘못 얘기를 하거든 나 좀 봐주라 그랬더니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합시다. 만당 스님, 우리의 인연 관계는 사형과 사제는 끈끈한 그 인연으로 왔지만 어쩌면 내보다 더 빨리 깨달은 성각자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또 환생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에 불교가 빛이 더 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당 스님 사랑해요.
3: 불갑사의 가을이 찾아오고 취암당 만당 종사에 백제를 봉행하던 날 덕상 스님이 은사의 뒤를 이어 불갑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불갑사 중창과 전법 교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만당 스님의 원력을 거듭 마음에 새기고 스승의 뜻을 계승해 불갑사가 더욱 빛나는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리라.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시대에 맞추어 발전해 나갈 불갑사의 내일을 만당 스님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지 않을지.
5: 아, 이 불갑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만당 스님의 존재가 이 불갑사에 어떠한 크게 다가오는지를 제 가슴으로 느끼고 그거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불갑사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사찰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3: 지리산 깊은 오지에 신라의 우번조사가 득도했다 전하는 우번대가 자리한다. 지리산에서도 영험하기로 유명한 수행처인데 만당 스님의 생전 바람이 이곳 우번대에서

0: 만당은 제가 알고 있는 만당은 이제 도반은 고려 함사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음사 그 뒤에 위에 있는 우건대락 하는 데를 어릴 때부터 자주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하던 얘기가 우건대를 자기가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고 싶다 해서 저도 같이 가고 같이 따라가서 마지막을 보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만당 선생님을 전에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종이 활동을 같이 했지만은 처음에 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소박합니다. 모든 곳에서 만당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자기 개인 생각보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라도 좀 불교를 잘 접해서 보고하고 어쨌든 불교도 포교니까 그 마라나타 불교대학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그 전라도에서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당 선생님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마지막에는 하암사 우건대 가서 마지막 나는 수행하다 죽을 거야. 항상 진짜 습관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굉장히 죽을 때까지 정말 좋은 친구로 할 수 있는 사람 스님이고 도반인데 그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힘들고 많이 좀 아팠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서 우건대 둘이 가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서 그렇게 꼭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보고 싶습니다.
1: 오랜만이네, 도반. 그래, 잘 지냈는가? 덕분에 자네와의 대화가 늘 큰 힘이 되네. 나도 그렇네. 항시간들이 소중하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2: 청명하니까 아버지가 젖동량하는 그 시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만당 스님이 그 구례 마산면에서 태어났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젖동량을 해가면서 어린 만당 스님을 키웠죠. 그 자기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 그 위에 우분대라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하음사 주지하시는 우석 스님만 만나면 우분대 불사를 자기가 이제 불사를 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거기서 고향 뒷산에서 살고 싶다.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많이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 차 한잔 드십시오.
3: 네, 잘 마시겠습니다.
2: 내가 스님 꿈을 꿨는데 그 동네에서 달마를 배우고 있더니만 달마가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3: 한가로이 달마나 치고 있습니다.
2: 다시는 이 동네에 나오지 맙시다.
4: 그리워하지도 애틋하게 부르지도 마시고 나중에 만나거든 차나 한잔 합시다.
5: 부처님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마라난타 스님의 원력과 은사이신 수산 스님의 수행력을 이어받아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호련히 떠난 취암당 만당 종사. 자애로운 보살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이 땅에 불국토를 펼쳐주시길. 스님의 맑은 미소가 그리움이 되어 맺힌다.

0: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

0: 0531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무상사에서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일감스님을 모시고 쉬운 연불 선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를 실참과 함께 봉행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법회에 많은 불자 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수람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수행을 하고 싶다면 올바른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드시 실천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 제일 밑에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의사와 같은 스승으로부터 번뇌라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인 특별한 가르침을 많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광대하고 심오하더라도 마음이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스승이나 가르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푸스카 은혜 부처님께서는 보왕 삼매론에 말씀하시되 그것도 여봅시다. 내가 매우 기쁜 먹을살 하지만 그대가 듣고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약봉지를 듣고 먹지 않은 그들도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밑에 보면은 가담의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죄대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가죽이 딱딱하면 보통은 기름을 먹이고 불에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버터를 담갔다 가죽통 기름을 아무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버터라는 기름 성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예,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가죽, 그 소가죽 이런 거는 뻣뻣하기 때문에 무두질을 해야 되는데 막 뭐 소금 저기 물에 화학 염료에 땀 갖다가 막 씻어내고 막 두드리고 이래야 보들보들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버터를 담가가지고 버터를 끓이면 물처럼 돼요. 그게 버터에 담갔던 그 가죽통은 뻣뻣해가지고 이제 그거 명품에 못 써요. 그런 가죽은. 자, 그 밑에 다른 법에 대해서 이제 고 읽어봅시다. 다른 법에 대해서 최대가 되면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도 보리도 차제론을 배우면은 다 순화가 되는데 보리도 차제론을 배웠을 때는 예전에 그런 일부 그런 나쁜 불자들의 습성을 가지면 안 된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열애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건 참 너무 두말할 나이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찌 그에 위해서 두 번째, 어찌 열애의 가르침에 틀림이 있겠는가 라는 믿음과 열애를 항상 공경에 대해야 한다. 예, 열애를 최고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근본 스승을 열애의 화살이라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 스승이라고 하고 또 살아계신 스님이나 사람 중에 스승을 모시는 분은 그분은 스카모니 부처님의 화신 내지 대행으로 생각하면서 근본 스승으로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불법을 이 세상에 오래도록 지속시키겠다는 인식. 이제 불법을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오래오래 가도록 해야지 불법이 끊어지면 안 되지 이런 염원, 보살의 염원인데 이제 그걸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읽어봅시다. 이렇게 법문을 기억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스님이 절에 가면 아침 장엄연불이라든지 종성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종대의한 명심불망 가간기소 구강지은 생양구로 부모지은 유통정보 사장지은 사사공양단을지은 탕마상승봉지은 당가위보 유차연불 다섯 가지 은혜를 명심해서 잊지 말라. 첫 번째, 내가 사는 곳이 편안한 것은 국왕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이거는 옛날에는 왕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다 이거야.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생양구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정법이 유통되는 것, 오늘날 불법 부처님 법이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나까지 전달되는 것은 여기서 스승님들의 은혜가 아닌가. 사장지은 일을 생각해야 된다. 사사공양 또 사사공양 절이 있고 절에 오면 절에 공양을 먹고 여러 가지 스님을 공양하고 스님한테 가사를 드리고 스님한테 아프면 계시는 절을 지어드리고 스님의 약을 지어드리고 이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도의 은혜가 아닌가. 신도들은 여러분들 절이 있는 거는 이 절이 유지되는 거는 절을 유지하는 신도들의 은혜를 서로 은혜를 입히고 있는 거죠. 단을 지은 있습니다. 또 탕마상승 서로 탕마해가지고 서로 같이 발전하는 것, 불교를 서로 같이 발전하는 것, 이것은 서로 도반의 은혜가 아닌가. 서로 옆에 계신 도반의 은혜가 아닌가. 만약에 도반이 다 결석하면 이 수업이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옆에 분들이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수업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옆에 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회장님이야 다 여러분들 계시니까 탕마상승 부모지은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는 이 연불을 합니다 이렇게 스님의 연불하는 그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다음번에 99페이지 법을 들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1: 법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과 하나로 하여 들어야 한다. 또한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에 깨가 있으면
0: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처럼 법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흠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스스로 반성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법을 듣고 항상 법에 비추어 법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거쳐서 티벳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티벳 말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미리 읽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처님의 전생담 같아요. 시타르타 전생에 어떤 왕자였고 거기 앙굴레 말라라고도 부토 프로젝트 저번 강의 들었을 때 부처님 당내에 사회성 근처에 사람을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을 99명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어 다니고 다녔다는 앙골리말라 존자 이야기가 있어요. 전생에 시타르타 존자하고 앙골리말라 존자 전생담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전생에 이제 이 왕자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식인종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사람 마을 주민 죽이는 것보다 그 식인종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 잡아먹지 말고 왕자의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그래 그럼 난 네 왕자 네 고기 맛이 좋겠다. 나만 잡아먹고 다른 사람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자가 그래 좋은데 이제 내가 너한테 네 먹이가 될 테니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네 마지막 소원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대한 스승님한테

몸을 댔다 왔는데 감사의 표시를 못했으니까 죽기 전에 감사한 선물을 하고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도록 말미를 주면은 며칠 새에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갔다가 안 오면 어떨라니까. 아, 갔다 온다니까. 아, 갔다 온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칠수가 약속을 해요. 그 갔다 와요. 그 가서 이제 자기 법문 들었던 그 왕자가 스승한테 가서 법문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 돌아와 선물을 드리고 돌아와. 근데 그 식인종이 생각하기로 보통 사람은 겁이 나가 다 안 돌아올 텐데 돌아왔거든.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식인종이 잡아먹으러 나갔다가 네가 무슨 법문을 들었는데 네가 꼭 갔다 와가지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고 이야기를 물어봐. 식인종이 근데 이야기를 말문이 터져가지고 내가 사실 이러저런 법문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이라서 감사한 마음을 듣고 인사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갑자기 시인종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안 잡아먹게 됐어요. 안 잡아먹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101번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그 뒤에 밑에 또 왕자는 이러한 깡따의 태도를 보고 그것도 읽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법문 듣는 법문 하는 스님이나 법문을 듣는 제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문하는 스님은 중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처럼 처방하듯이 해야 되고 듣는 분들은 약을 복용하듯이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환희심, 야 어디서 이런 법문을 듣겠노 하는 환희심과 종교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그 최소한 법도가 있어요. 법을 설하는 법문한 분은 항상 제자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같은 만약에 이제 같은 땅바닥에서 방바닥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스님이 법문을 설하면은 조금 높은 좌석에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방석을 깔고 앉아야 돼.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왕자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크게 읽어봅시다. 왕자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풀어주겠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항상 정직하게 살며 마음 사람을 절대로 쪼개지 않는 사람의 회를 먹지 않겠다는 것을 왕자 앞에서 약정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왕자가 왕자의 그 법문 듣는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고 식인종도 감복을 했다. 그런 설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줄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무엇이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이 또한 마음의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핵심적인 내용을 듣지 않고 그저 법문 중에 설화한 재미있는 이야기만 흥미를 가진다면 역시 마음의 변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법문 들을 때 어떤 스님이 전체 줄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재밌는 예를 들죠. 웃기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만 싹 듣고 그것만 재미있고 다른 거는 기도하면 듣지도 않고 뭐 기억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스님한테 스님 재밌는 거 해주세요. 뭐 그냥 막 교훈되는 거 그런 거는 딱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안 들어봤던 거 재밌는 거 그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만담처럼 돼버려요. 만담처럼.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법문을 하면 안 된다.
아, 거기에 그 밑에 이야기는

법문을 들을 때 자기 마음하고 일치를 시켜서 집중해 드려야 된다 이 말이고, 특히 이제 중간에 보루도 찾아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특히 보루도 찾아

예전에 듣지 못한 새로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논문을 새롭게 시키고 새롭게 들어야 한다. 자, 그렇게 새롭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자주 다 들어야 돼. 예, 본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수행의 큰, 여러분들이 자 지금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큰 시간을 낼 수도 없는데, 주말에 3박 4일 낼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한 달에 3박 4일 내가지고 수행할 예유가 안 되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자주 일주일에 한번 본문을 듣는 게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가서 느낀 것은, 미얀마에 수행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명상휴가를 줘요. 명상센터에 갈 수 있는 휴가를 줘요. 근데 주말에 2박 3일 뭐 업무적이진 아니지만 항상 명상센터 가득 차요. 가득 차. 근데 거기 명상센터는 일체 무료. 일체 무료. 근데 들어가면 일단은 5개, 8개를 지켜야 돼. 들어가면 무조건 무료. 들어가면 방에 하나씩 주어져. 방이라고 해야 구둘방이 아니고 그냥 대충 나무로, 대나무로 이렇게 비만 피하면 되거든. 난방을 안 하니까 주거비가 아주 쌉니다. 평상은 그냥 나무로 만든 평상에. 그냥 뭐 평상에 그냥 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모기장 하나 줘. 모기장 하나 주고 얇은 그 숄 같은 거 하나 줘요. 그거 갈 때 이제 반납하면 되고. 그래 그거 가지고 밥 먹을 때 하루에 두 번밖에, 오후 불식이니까 두 번 밥 먹고 수행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수행하는데 이제 명상센 그 이제 함께 수행하는 선방에 가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아무 말을 해. 누군? 그럼 천천히 그래야 돼. 빨리빨리 땡기면 바로 지적당해. 천천히. 가서 그냥 먹고 잠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행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앉아서 가만히 마음, 자기 마음을 들으면 마음 챙기는 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만히. 행동, 일상 행동할 때도 천천히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점심 먹고는 그 계신 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가. 수행 어떻게 했니 그러면, 예, 제가 들으시고 내시고 그 망상, 들으시고 내시고 망상 어느 정도, 예, 망상 알아차렸습니까? 예, 알아차렸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님 쭉 줄을 서거든. 스님한테 수행 보고하러 가는데 그게 마음의 다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부라.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비결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큰 선생님도 뭐 특별히 비결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앉았더냐 그러면, 예, 제가 30분 앉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30분 동안 또 계속 1대1로 대등하게 걸어야지. 그렇게 해야겠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일체 집안사나 가정사는 이야기 일체 안 해요. 집안에 내가 뭐 남편하고 싸워서 왔는데 뭐 우리 아들 대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거 일체 그런 상담 안 받아들입니다.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 일체 가정사는 그런 거 안 해요. 어, 수행 뭐 해. 한국에서만 그런 상담합니다. 공허한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신도가 떨어질까 봐. 지금 많이 선생님 굉장히 많이 낮은 자세로 지금 신도 대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 티벳, 미얀마 이런 데는 가정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렇게 그래서 불교 국가거든. 그런데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주말이라도 여유롭게 수행합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가 좋은 시절에 오면은 주말에 절에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겠습니까? 못하겠지. 하겠어요? 그럼 같이 도반들하고 스님하고 절에서 수행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야 돼요. 물론 시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길을 가야 돼. 수행을 해. 같이 수행을 해야 동고동락해야 훈련소, 논산훈련소 잊지 못하는 게 뭡니까? 같이 먹고 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앞으로 수행을 생활화하는 걸로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예. 가르치는 스님의 자세는, 스님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계속 흥미진진하게 계속 연속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캐논일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바람 불면
3: 나 지금부터는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선거 국면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영덕에 선명상 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건립하고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각종인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금강정 조성과 함께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서원하는 진각행자들의 염원이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6명에게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화는 물론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 기법을 계승한 지화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

0: 들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오는 9월 3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와 입후보, 자격심사 등 일정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433차 중앙선거관리회의를 개하겠습니다.
2: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433차 회의를 열고 38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선거일은 오는 9월 3일 목요일이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이며 중앙종회의원 81명 외에 240명의 교구 선거인단 선출은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총무원장의 행정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은 중앙종회의장과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등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스님으로 제한됩니다. 말사 주지 외에 상호 겸직금지 종무직을 맡고 있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의 자격은 현직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 스님으로 본사 주지 스님을 포함해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명입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화두는 단연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기대도 커진 이유입니다.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 중심의 정당한 대결이 될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감시할 공명선거위원단도 구성됩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후보자를 제외하고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 스님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각 교구별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환경 변화라는 큰 과제 앞에선 한국불교.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단순히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것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종단 발전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에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오는 25일까지 5일 회기로 소집된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개회 이틀째인 어제도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개회 시간인 어제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 후 또다시 유회됐습니다. 종책모임 정법배 회장 탄원스님은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종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회의 참석을 촉구하며 종회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종회 개원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법원 스님은 사회에서도 사라진 구태 정치의 악습이 종단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승 나홍왕사의 출가지인 경북 영덕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선명상 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건립하고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관종협력의 첫 모델이어서 교계 안팎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푸른 산자락과 동해의 맑은 기운이 어우러진 경북 영덕의 품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보듬을 수행 도량이 우뚝 섰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사부대중과 지역기관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을 정명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서실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선명상이 일상 속 가장 지혜로운 마음 공부임을 강조하며 센터가 세상의 평화를 이끄는 거점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4: 나홍왕사의 화두 선명상을 기반으로 온갖 분별심,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그 청정한 수행의 뿌리가 이곳 영덕에서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나아가 전국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 불안, 근심, 걱정,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4: 천명상을 통해서

0: 예, 가능합니다. 성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함을 이제 얻게 됩니다.
1: 나홍왕사 성명상 치유센터는 영덕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조계종이 운영을 맡은 간종협력으로 전법도량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리고 3월에는 영덕군에서 나홍왕사 문화체험지구를 운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중앙본부가 입찰에 응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시설 운영자로 결정이 되고 5월에 영덕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고려시대 나홍왕사라는 출가지라는 깊은 역사성에 현대적인 치유기능을 결합해 명상실과 교육시설 등 짜임새 있는 수행공간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숙박 중심의 선명상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전국적인 선명상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3: 이곳 영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명상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힐링의 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1: 특히 이번 개원에 맞춰 영덕 군민을 위한 선제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과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 1박 2일 일정의 선명상 리더스 포럼 등 깊이 있는 후속 프로그램도 센터 곳곳에서 잇따라 펼쳐집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참된 쉼을 선물하고 나홍왕사의 수행 원력을 현대적 명상 문화로 꽃피워낼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산과 바람, 고요함이 머무는 치유의 도량이 한국 불교 미래 전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4: 창종 80주년을 앞둔 진각종이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제23회 회당 문화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금강정 조성과 함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서원하는 진각행자들의 염원이 모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울릉도에서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5: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 동해의 푸른 바다와 마주한 신성한 도량이 육자진원 염송과 함께 환한 빛으로 물듭니다.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대도약을 준비하는 진각종이 내년 기념사업의 원만한 회향과 한반도 평화를 서원하는 23번째 회당 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 내년 진각 창종 80주년을 계기로 추진할 준비 중인 종단의 여러 불사가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결실을 맺어 종단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원하며
5: 진각종이 문체부와 경북도, 울릉군과 협력해 2001년부터 이어온 지역 최대 규모 문화축제, 회당 문화축제. 종조 탄생지를 찾는 이들에게 회당대종사의 사상과 위업의 의미를 알리는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하면서 종교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7: 우리들이 회당대종사님의 탄생성지인 금강원에서 일으킨 새로운 발심, 새로운 서원은 청정법신 비로다나 부처님의 가지력과 진각성지원 회당대종사님의 무진 서원, 그리고 진각행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한량없는 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5: 축제엔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와 신요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이 참석해 밀교 교단 간의 결집과 화합을 이뤘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 통리원 소재 지역인 서울 성북구 관계자 등도 대거 동참해 축제의 의미를 한층 빛냈습니다. 특히 울릉군과 성북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매결연을 하고 양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의 첫발을 내디딜 전망입니다.
8: 안으로는 승속이 화합하고 동행하는 감동의 종단을 완성하고 밖으로는 인류와 세상이 화해와 평화의 감동으로 공동 번영의 이상을 완성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
5: 이날 탑주시민당 정지심 보살은 울릉군에 쌀 300포대를 기부하며 나눔과 보시의 공덕을 실천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진호국과 서원불사에 앞서 진각종은 금강원에 새롭게 조성한 금강정을 공개하고 헌공불사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원 도량의

0: 가르던 샘물길을 찾아 복원하며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우물을 선보인 겁니다. 금강수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씻어내고 스승들이 더욱 지혜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교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중한 가르침의 물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관정수가 그런 감도수가 되어가지고 만중생의 그런 이 번뇌에서 해탈하는 그런 청정한
0: 인류 평화와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서원을 새긴 진각종은 저동항으로 무대를 옮겨 우리 땅 독도를 향한 사랑과 국민 화합의 염원을 담은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2: 태고종이 수행과 덕망을 갖춘 원로 스님 6명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 스님으로서 수행과 교화는 물론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가 금빛 비로관과 금랑가사를 수한 스님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넵니다. 법계증과 불서가 전달되며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가 수여되는 순간입니다. 태고종이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대웅보전에서 불기 2570년 대종사 법계 특별 전형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은 모두 6명. 증명법사로 나선 운경 대종사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듯 대종사들도 이번 법계를 계기로 다시 원력을 세워 수행과 교화에 더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아래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바른 방향타가 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발심을 해서 반드시 깨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종단에 나와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3: 이번 특별전형은 승납 40년, 세수 65세 이상인 스님 가운데 고시위원회의 추천과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원로회의 자격을 받아 다양한 종책사업에 힘을 보태고 어른으로서 화합을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5: 오늘의 품서는 수행의 완성이 아니라 더욱 큰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종단의 큰 스님들의 깊은 경륜과 원용한 지혜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원로의장 호명 스님도 오랜 내홍을 거쳐 종단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종단 최고 법계의 대종사가 수행과 덕행으로 종도들의 귀감이 되주길 요청했습니다.
6: 지역에서도 앞으로 종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불자들에게 태고종이 어떻게 가면 좀 더 발전되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3: 법계를 받은 대종사들은 이번 품수를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종단 발전과 대중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종단 발전이나 우리 그 총님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좀 노력하고 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권장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는 더 가일층 수행정진과 우리 종단 발전 대중 화합에 노력하겠습니다.
3: 태고 보우국사 성지 중국 순례와 청년 템플스테이 등 국내외 포교를 확대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는 태고종. 새 대종사들은 종책 사업에 힘을 보태며 종도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2: 한국불교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 지화 숨시달 열었습니다. 과거 왕실과의 인연으로 궁중 전통기법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는 사람의 눈만 즐거운 작품이 아닌 만드는 이들의 마음도 밝아진 전시를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콘크리트 건물 로비에 향긋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형형색색의 꽃밭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 땀 한 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종이꽃, 지화입니다. 1300여 연꽃과 연잎, 800여 꽃송이는 20여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한국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전시 지화 숨쉬다를 열었습니다.
9: 부처님 전에 올릴

0: 생각을 하면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그 순간은 굉장히 꽃 한 송이가 탄생하는 순간 예, 아주 그냥 기뻐합니다. 환희롭다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 8개월 이상을 이 꽃에만 매달려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회 로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스님들한테도 감사하고
2: 보문사는 과거 왕실과 인연으로 궁중기법을 더한 독자적인 지화 제작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꽃을 고정하기 위해 철사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을 섞지 않은 전통 한지인 순지를 천연재료로 염색해 제작했습니다. 2014년 이송자 지화장이 불교전통지화연구소를 설립해 전승체계를 갖췄고 지난해 서울시 무형유산 불교지화장원보유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사찰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불교지화를 국회라는 공공공간으로 옮겨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3: 지화의 유산을 더 진흥시키고 또 계승시키기 위해서 국회 전시회를 마련하고 더 많은 분들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화전을 공동주최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2: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스님과 보문사 주지 인태스님은 지화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승을 이어가고 내년에도 또 한 번 전시를 개최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4: 생활이라고 생각했지 뭐 딴 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좀 더 발전해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5: 이것 자체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기쁨의 세계를, 평안의 세계를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2: 국회의원회 간 한편에 자리한 보문사의 지화는 여야의 빈번한 갈등과 대립 속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매개로 피어올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한국의 세계유산과 불교 문화를 둘러봤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해 일주문과 대웅전, 16만 도자 대장경이 봉안된 서우남 장경각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작품이 소장된 수장고 등을 살펴보며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한국 전통 사찰의 문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불교 문화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현장 탐방이 한국 산사의 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다시 한번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쉼과 마음의 방향을 전하는 선명상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선보였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7: 스마트폰 화면 속 쉼없이 움직이는 정보와 숫자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5분의 고요를 선물하는 따뜻한 선명상 시집이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이자 간화선 대중화에 힘써온 금강스님이 신간 무영수, 영원의 나무를 출간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전통 간화선의 깊은 지혜를 화두, 호흡, 차 한 잔, 걷기, 쉼 등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8: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선명상의 노래라고 하는 글들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명상을 접하고 또 더 깊이 있는 선을 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책을 만든 겁니다.
7: 총 200쪽 분량의 이 시집은 수행자의 깊은 통찰과 스님의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져 총 4부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신신명의 노래에서는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이분법적 분별을 넘어 세상을 둥글게 바라보는 원흉한 지혜를 노래하고 2부 화두의 노래는 이 멋고라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물음을 통해 겉모습에 가려진 본래의 나를 마주

0: 박에 이끕니다. 3부 증도가의 노래에서는 깨달음과 평화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음을 일깨우고, 4부 명상의 노래에선 숨을 쉬고 걷고 차를 마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전합니다. 금강스님은 바쁜 하루 속에서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무형수의 평온한 그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 이 분별심을 떠나서 깨달음의 마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신신명이거든요. 마치 하늘의 달처럼, 허공처럼, 맑은 물처럼, 투명한 거울처럼 우리 본바탕의 마음, 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늘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증도가의 노래를 읽거나 외우거나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교정된다고 할까?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0: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를 200회 이상 지도하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호흡해온 금강스님. 참선 초심자에게는 친절한 입문서가,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비춰보는 맑은 거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생명 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달 주제로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생명 나눔 실천 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및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 나눔 20년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생명 나눔 운동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으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20년을 넘어 앞으로도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자비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크게는 이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를 비롯해서 작게는 한 기업체를 이끄는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어떤 단체의 지도자라 할까 말이죠. 어떤 단체의 지도자라 하면 근본이 전지적으로 말이 사리 사용을 돌려야 된다. 사리 사용 말이야. 사리 사용 말이야. 사리도. 이제 국가 이제 지도자라 할까 말이야. 국가. 오직 민족, 국가,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체한 사람이. 자기 무슨 사리, 뭐, 여행에 사리 사용을 했다고 해서 만드니 산다 하면 그걸 만드니 자살을 들고 만드냐. 그러면 어떤 단체의 지도자라 하더라.

0: 해도 지도자 가다를 대한 그 단체 지도자들 내면은 그 단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단체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단체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그래야 그 이제 그럼 자기 사는 사람 완전히 떠나야만 살던 이제 그런 때는 이제 금방 또 사람들이 이제 다음쪽으로 사지 사역을 채우면 그 단체 또 다신다 이겁니다. 그다지만 이제 그 회사만은 만점이 이제 그 정치적 지도자든지 뭐 어떤 단체 지도자든지 사리 사욕을 갖다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만과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오직 그 단체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이 때문에 그 국가 살고만이 단체 살고, 그리고 그 민족 살고만 단체인다 산다. 그런 동시에 자기도 산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말이야. 사리 사욕을 갖다 정치를 한다면 결국 총발을 만들면은 국가 민족을 큰 손해를 줄 뿐 아니라 자기도 기분 비참한 기분을 채우고 갔다가 맞게 된다고 난 그리 봅니다. 그래.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기도라 만드면 자기라는 것은 말이지 참말로 사리사인을 완전히 버린 말이야. 무아사상에서 말이야. 무아사상에서 만드는 이제 진심이 사는 사람은 그냥 요새 보면 이제 보통 조그만 기업 같은 것도 그렇다 봅니다. 기업은 이전에는 어떤 뭐 기업을 좀 아직까지 우리 모를 때 기업이라 하면 어떤 분이 기업을 한번 내보면 그 기업 쪽만 자기 개인인 걸 기업 그 재산 지금 개인 재산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갖다 자꾸 만들면 축적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1: 그래서 기업은 망해도 예. 기업주를 흥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0: 이래 하는 일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제 힘들진 그 기업도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를 봐요. 조업은 전체를 위한 기업이지 말이요. 사장 하나. 기업주 하나를 위한 기업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업주를 위한 기업이면 그 기업은 만든 이 지상에서 만든 이 사회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이라는 것은 말이요. 기업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주인 전체를 위한 만드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업주는 만드는 사리소를 완전히 버려서 자기 개인이라고 말이에요. 네. 영리에 위주하면 사리소를 완전히 버리고 네. 오직 기업인 전체 말이에요. 노동자, 노동한 사람 전체 말, 기업인 전체를 위해서 노력한 말. 그러면 안 되면, 기업인 전체가 어떤지 사는 동시에 만드면 그 기업도 자꾸 알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드는 무슨 기업인 단체들이 말이죠. 국가든지 한 번씩 지도자는 만드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 되지 말고 전체를 위한 만드면 이제 지도자 되어야 된다. 네. 네. 개인 살상한테 버려내기
1: 됩니다. 이래서 동서가 고금을 통해서 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네. 한이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네. 일이 같습니다.
0: 네. 더 하시겠습니까?
2: 조금 더 하지 마세요. 네.
1: 제가 이 알기로는 큰 스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온 기자들도 번번이 만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문정로라는 책을 출간해서 귀매품으로 종단 안팎으로 널리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안 하던 일을 하시게 된 동기라 할까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실제는 이제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야. 이제 분노란 것은 만든 근본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한 것을 만든 것은 이제 선의 아니, 그건 선을 꾸는 기운성이 있는데 말이야,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깨달음 자체, 기운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받는 표준이 없었습니다. 표준이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불도한다고 한 사흘만 되고 말이야. 참선한다고 하면 사흘도 못 되고. 말도 안 기운성 다 합해 선불 다 합니다.
1: 그래.
0: 선불 돼야 알고. 이 근본 문제 완전히 상실되면서 큰 종당이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혼란이고. 누구든지 불교한다고 하면 선불 안 사면 하나도 없고, 기운성 안 사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실제로 다음 조금이라도 뭐 기운성을 선불을 해주면 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 내가 있고, 이제, 근본이 없어지고 말았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참선이라는 기운성을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데, 요새 이제 남은 말을 하긴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 어쩌냐면, 기운성을 해봐야 참선을 시킵니다.
1: 네.
0: 미국 가서 이런 사람 포교를 그리 하고 있어요. 화두를 가르치거든요. 화두를 가르치는데 화두가 하는 건 무묵하는 건지 가르치는 말이에요. 무묵하는 할 줄 알면 기운성이 인가해버리죠. 인가해버려. 그래 해가했고, 이제, 기운성단이라고 따로 써가지고, 무지가지고. 그 사람 무할 줄 알면서 이 사람 기운성했다고 그거 가서 참선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운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참선이 말이에요. 기운성을 해가지고 참선하는 식으로 이래놓으니, 그 사람이 무슨 기운성을 하겠어요. 무슨 공부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리 돼가지고, 결국은 뭐 안 됩니다. 이것이 만년한 지금 뿌리고 이제 그 뭐 생명체가 말이야. 뭐 파멸돼.

0: 있단 말이오. 이제 이것이 갈수록 나다만하리만 이것이 들어오면 그 피해가 심해가지고 막 불도 생기고 없어진다. 정신이라는 완전히 좀 없어져 버리고 따라서 만든 성분이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악몽에도 없는 사람들만 말이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물장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든 참으로 만들었다. 무슨 표준이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말이지 혼란 상태에서 말이야 반응 상태에서 아또 보기 엄마 어떻게 만들지 지식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럼 내 개인의 생각을 공부를 고주로 부처님 말이 이북한테 썼던 김성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을 큰 조사신이 만드는 조선의 굉장히 표준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미주님 공부를 고주로 법문들 말이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수집을 뽑아가지고 말이요. 그걸 갖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실제로 들었어 말이요. 경쟁이라는 것이 경쟁이지 말이요. 그냥 경쟁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말이요. 앞으로 그날 말이 아니고 5조를 만드는 이제 기본 사정이거든. 그래서 그 고무고조 기본 사상을 갖다 소개해가지고 앞으로 만드는 게 경쟁이라는 걸 선물한테 국제적으로 해서 말이야. 혼란이 아니고 판매를 안 하도록 말이야. 그럼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부처님 수행도 사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지만 70대도 갔는데 한 장은 애미도 없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지라도 민첩을 했나? 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말이야. 이 사태 너무 심각해. 이 견성에 대해서 이 성부 황부에 대해서 너무나 사태에 막 반밀주의고 말이야. 너무 혼란해서 그래서 그 보물보조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말이야. 그 표본 삼아가지고 그 생각과 혼란된을 갖다가 반밀주의를 갖다가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부지런히 그런 게
1: 맞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 그 선문정로의 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문의 그 바른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기왕에 이제 그렇게 출판을 통해서 스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 그런 그 이 법문이라든가 이것을 출간할 그런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0: 예, 지금 이제 그 선문정로 이런 조사신 말이죠. 이제 기본자 그 이름이고 이런 말이야, 사단체계. 사단체계. 사단체계로 이제, 이제 목부자가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를 해갖고. 근데 그래도 그거 이제, 참을 전 이제 그 이전 시민에게 또 방문한, 또 방문이 또 있습니다. 법을 표현은 있는데, 그건 참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내가 이제 뭔가 그 산중의 시민에서 막, 지금 반경에 당시 말이야 수임도 나무 법문 있어. 이전 시인의 법문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법문에 그게 좀 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우리 이제 부부를 위해서 말이야 이제 공부 고조 정신을 바로 살렸어 말이야. 부부를 갖다가 바로 잡아 쉬면 싶은 말이야. 그런 생각 내 신께 말이야.
1: 그럼 제가 또 이제 기대가 큽니다. 단편적으로는 스님 법문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통일된 본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책자라도 나와서 듣는다면 여러 가지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이건 그 신문사 이번 뭐 그 좌담을, 대담을 그 말한 기자의 그 요청입니다만은 그 선의 그 요제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요새 나를 치우님께는 아마 하돈 입었지요.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번 대담을 마련한 신문사 기자가 물어달라고 메모를 해준 것인데요. 요즘 신문을 비롯해서 텔레비 등 언론에 대해서 스님께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 달라는군요. 그리고 스님의 그 언론관, 특히 신문관 같은 것을 듣고 싶답니다.
0: 그래, 그것도 이제 좀 문제 여러분들. 나는 사실이 뭐 산중 이렇게 사는 게 좀 한가한 거지만 실제로 좀 바쁩니다. 바쁘고 그래서 틈이 없어서 신문도 보지도 않고 뭐 TV도 저기 안 봅니다. 라디오 잘 듣고 안 하고 나가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신문에는 뭐 언론에 대해서 말할 책이 근본이 없는 사람이죠. 네. 없는 사람이 보지도 않을 때는.

0: 그냥 그 무시하지 안 버리면 돼요. 틀림이 없어 실제로 나는 진짜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해보면 때는 말이야 언론이라고 한 것은 말이야 사회야 공기다 이겁니다. 공기 그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고 하면 참으로 부풍부당해야 됩니다. 조금도 지적 취재에 한쪽을 뒷받든다든지 그쪽으로 한 마음이 이제 한쪽을 지우든지 하면은 언론은 근본 생명 상실된다. 그래서 어떤 언론이든지 말이야 이것은 언론의 근본 정신이 말이야 부풍부당 사회 공기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풍부당해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용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에다 용물죄는 안돼 말이야 용물에 대해서 안 돼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그런 환경에 처해도 춘추탕을 말이야 그대로 10%만의 빈봉으로 채워나가서만은 사회에 대한 만의 공헌을 하고 사회에 대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지 만약 언론 근본 생명을 만들고 부풍부당한 말이야 이 공기란 말이 생명이 어떤 만든 기관이나 단체 만든 이제 그 말, 사용물, 용물이 된다. 이때면은 결국 말이야 사회나 말이야 인류 얘기 말이야 그럼 또 돈을 이익을 주지 못하고 말이야 돈은 해도 주지 않아나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말이야 어떤 물론 잘 알겠지만은 지금 안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말이야 근본은 물인지 하는 소리인데 참으로 말이야 어느 편에도 치우치자는 말이야 공명전대한 말이야 공명증명한 필보로서 말이야 일반 사회를 갖다가 잘 만들기 저기 선동하고 말이야 선동해가 있고 참으로 이제 추측해본 말이야 그대로 나라에서 언제 상명을 챙기는 것들을 살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건강한 사회가
0: 나쁜 언론 기관이 있다 이 말은 아니지
1: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이 언론 자체가 언론 본래의 사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되게 신문이고 무슨 그 방송이고 텔레비고 거의 모두 그 여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본래의 기능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언론 자체만의 그 모순이 아니고 어떤 정치와 이거 뭐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무슨 미국에서도 나온 말입니다만은 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해야 된다. 이 소리도 바로 이제 그이 언론의 근본적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인간이 이상과 현실이 단절에 부딪혔을 때 좌절감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그 처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지식인들에게는 70년대 말에 걸었던 어떤 기대와 희망이 요즘에 와서 단절된 데서 오는 좌절감이 큰것 같습니다. 특히 꿈과 미래상을 설정하여 자신의 그 창조적인 잠재력을 추구하려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0: 그 이제 대학생일 가는 인연이야. 그 대학생이라고 학문하는 사람인데,
1: 그렇습니다.
0: 학문하는 사람인데. 학문이라는 것은 뭔지 말이야. 학문이라는 건 인격 양성이지. 그뭐 인격 양성이라는 것이 기술 습득이 있지 않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술 습득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대기라는 건 대기 이제 보면 말이야. 인격 양성이라는 보다는 말이야. 기술 습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면 너무 혹평인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기술 수준이랑 원리 전제된 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문명이 작업할 때 물질 위조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무슨 저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직업 가지기 위해만 준비고 지금 이런 인상을 줬던 지금 대학이란 것이 뭐 대학이란 것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래 학문은 금방 얘기했지만은 인격 완성이 있지 기술 습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제, 아닌데, 지금, 이제, 인기 완성이 뒤지고, 만약에 기술 수도 있는 것, 이런 예산을 준비된 것은 큰 본의 아닌 것에 내면은, 일주일 유지가 되어서 정신이 많이 듭니다. 가만, 뒤따라갈 때 떨어져 있단 말이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악인생이 새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있냐면은, 정신이 위주인 말이야. 인기 양성을 갖다 근본을 해가지고, 물질을 추진이 되고 말이야. 이래

0: 있어요. 그 목표로 잡아서 말이야. 그렇게 결국 이 학문이란 것은 인격을 양성하는 말이야. 하는 말이 기본 도래라는 거 말이야. 도래라는 건 이건 근본 자세가 바로 서야 되지. 그래야지 한꺼번 올바른 학문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지금

0: 있잖아요. 네.
1: 그래도 이제 와서 이제 뭐 천인 교육이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네, 요즘도 대학생들의 그 사고나 행동 양식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청년기의 인간 형성과 자아 확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0: 이랬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학 내린다고 하면 첫째 뭐냐면은 이제 목표가 뭐 어떤 직장을 또 나온 대학을 가고 또 어떤 많은 지위만 얼마지만 월급 말이야. 네. 이것이 장머리 장근벌 도사로 있단 말이야. 도사로 있다고 보니까 뭐 한국은 인기라는 자체 한국은 자체가 완전히 근본이 없어져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 뭐든지 인격 양성을 위한 대학 또 다 학생 말이야. 네. 학문을 위한 학생 이렇습니다. 네. 학문을 위한 학생은 이렇습니다. 네. 학문을 위한 학생이 직업을 위한 학생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어? 쉬운 일 하면 언제 많이 바쁘도 묵고 봐야 되겠네. 바쁘도 묵어야 되니까 말이야.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지 밥을 먹히는 사람이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네. 쉽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요새 와서는 밥을 먹는 사람은 별로 드물고 말이야. 밥을 먹히는 사람이 전체 말이야. 네.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밥이 맥히는 사람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볼 때, 만내면 이제 그, 작다, 조동성 같다, 상실해야 될 때, 이미 그 때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심이 안 되니, 참말로 이제, 이게, 절대적 존재인데, 절대적 존재인데, 그 절대적 존재의 그, 인간의 조동성과 상실하라, 이 말이야. 이쪽만 물질적으로 안 되면, 막, 중국을 대입했단 말이야. 걔가 대 물질을 막, 신봉이 대입했다. 인간의 조동성과 상실하니까 물질을 많이 들고, 신봉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으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만드는 인자 이걸 하다가, 그 인기 양성 무슨 어쩌지, 무슨 직업을 습득이라고, 그런 걸 어떻게, 그 부담도, 그 이전에 말이야. 네. 인간의 근본 자체 말이야. 그럼 인간의 존엄성도 어떤지, 우리 복구 시야 된다. 네. 인간의 복구 존엄성을 복구 시기 가지고 물질은 노예가 되지 않냐고 말이야. 네. 물질은 노사가 되지 않냐 했단 말이야. 네. 인간이 물질을 지배해야 되지. 물질은 인간이 지배해야 돼. 요새 전도대가 있거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만드는 노래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회복했단 말이야. 네. 인간의 자아를 갖다가 인간의 자아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다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게 되면은 남을 존중할래 할 수 없고 말이야. 남을 안 섬기라 안 섬기겠습니다. 남을 안 도울래 안 도울습니다 말이야. 자유인데 왜냐면 저쪽이 참말로 보통도 안 그렇습니까. 보통 볼 때 내 저기 제일 붙이는 뭐 안 같은 놈 존재인 줄 알았던 뭐 그 사람과 상대 그 사람 갖다 섬기 그 사람한테 뭐 인사를 하면 하기 싫지만은 말이야. 하지만 아 저 사람이 참말로 부친이 같은 말이야. 아, 그 사람이 참으로 불안해요. 그러면 자연히 머리 안 식힐래 안 식힐 수 가서 그 사람이 달리 숨지 안 숨고 그래. 네. 그 사람 안 되면 안 받든 안 받든 섰거든. 네. 그러니까 말이야. 남을 도와라 남을 갖다 어쩐지 만들어. 도와라 이 서로 부담도 말이야. 네. 저 사람은 어떤 상대방 가치부터 먼지 말자 이깁니다. 네. 그래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보면 말이야.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전체 다 부처단 말이야. 네. 부처끼리 서로 존경 알래 안 하신단 말이야. 서로 부처 있게 누구 서로 어떤 부처를 갖다가 어떤 부처가 많이 무시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부처인 중 인간은 그런 분 존엄성 보고 본래 부처를 갖다 착실 알고 보면 서로 존경 알라할 수 없고 서로 숭배 알라할 수 없고 말이야. 서로 안 도울래 안 도울 수 안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말이야. 그렇다면 어디 뭐 지급이시지 뭐 물질 뭐 유준이나 그런 거는 뭐 설 수 없습니다. 네. 설 수 있게 우리 어떻게 했든지 만드면 첫째 이제 내가 하는 수장 하는 수지만 인간은 만드는 자아가 만드는 존엄성부터 네. 우리가 만드는 복구 시기다. 네. 그래서 모든 말이야 한번 한 방향도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보고 여기에서 만드는 방향을 갖다 치우고 말이야 모든 만드는 기술을 갖다 배워나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보고 싶은 여기에서 만드는 모든 기술을 갖다 해야 되지 말이야 네. 아마 인간적 기술의 신분을 대표하고 물질의 노예를 대표하고 인간을 완전히 만드는 그 자기 자살 대표 네. 자기 죽음 만드는 건 땅분이 소유입니까 네. 자기 살이 넣고 가야지 그러니까 네. 우리 자기 존엄성부터 보고 시기서 네. 여기에서 만드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만드는 협조가 되고 그럴 때면 남을 존경 안 해야 되고 남을 도울래 안 했어 그럴 때면 참으로 말이야 남을 존경하고 남을 도우는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사회가 안 되나
1: 네. 스님 그 네. 법문을 듣고 보니까 네. 이 임재 스님 그 법문에 네. 입처 작추 뭐 네.

0: 아니 이제 수채작주
1: 네.
0: 입체 개진이라는 그 법문이 이제 상기됩니다.
1: 그러니까.
0: 네. 1년 전 한국불교 교단은 일찍이 없었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승단의 많은 인사들이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연행되어 가지고 제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해야 할 교단에서 정화를 당해야 한다니 한동안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종단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국사나 월정사 등에서 무리가 일어난 것도 그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단한 정화 없이는 결코 사회 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늘의 한국불교 교단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하셔야겠습니다.
1: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약간 걱정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소상한테 만드는 지금 바람 부담단 말이요. 큰 본사로 봐서 우리 불교가 말이요. 일반 사회에 낙후되어 있다 봅니다. 여러 가지가 참 낙후되어 있다 봅니다. 낙후되어 있는데, 제 낙후되어 있는 마침마침 자질이 지하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질이 되어 있는데, 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드는 게 날란 말이에요. 첫째 만드는 불교는 자질 생산부터 시작된다 봅니다. 자질 생산 시작이, 이 자질 생산을 시작하면 우리 도대체 상 기본 조건이 되어 봅니다. 조건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말이야, 그 장례를 보는 그 이세 교육이 있습니다. 그 어느 단체에 말이야, 예? 그 장례 이세 교육이 와야 했다 있단 말이야. 이세 교육으로 잘 시행하면 그 단체에 잘 받게 되면 용서할 것이고, 이세 교육 잘 시행하면 그 단체에 많을 건 사실이단 말이야. 그래,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일반 가정, 사회 사람들 보면은, 자기 우리 가정을 갖다 유지해서 되면은, 이세 교육이 첫두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희망을 볼수 있는데, 논 팔고 밥 팔아가야 말이야. 학자들이 못 사서 교육이 못 이란단 말이야. 교육이 못 이란, 난 집거장 팔아가야 말이야. 자서 자녀 교육이거든. 자녀 교육이나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거장 집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야. 논이나 새로 살수 있는 것이 말이야.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것 같으면 이것만 있는 게 아마 있던 집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논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비가 부족하면 난 집거장 못하면 논꾼이 밖으로 팔아가고, 논꾼이 밖으로 팔아 안 되면 집거장 팔아가고, 자녀 교육이 그 좋은 인생인데, 그것이 만들면은 단체나 막, 사채나 가진 할것 없이 장래를 갖다가 좌우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는 교육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사소한 뭐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우리 부모님과 낙후되어 있는 것만 사실 자질이 제가 되는 사실인데, 이 때문에 만드는 게 자꾸 낙후하면 난 탈락이 됩니다. 아마 그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이야. 결국 이대로 나가면 결국 완전히 탈락 현상이 안 오나 이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쁘다는 것보다도 모든 힘을 다해서 말이에요. 모든 힘을 다해서 조직 생존을 죽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지 참으로 경쟁을 도와야 된다 이 봅니다.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그만 사회도 그렇고 말이에요. 딴 종교도 그렇고 말이에요. 막 제트기 타고 뜁니다. 제트기 타고 뜬단 말이에요. 뛰는 게
0: 우주시대죠.
1: 그만 우주시대 제트기 타고 뛰는데, 그런 게 예수교도 예를 들면 예수교 같은 말입니다. 정규 대회지 말이야. 정규 대회지 30명 몇개 된다 하거든. 그래서
0: 가짜 대학도 많답니다. 그
1: 가짜 대학도 많이 되고 많이 되는데, 그런 게 무엇이냐면 이 정규 대회 30명 뛰어가 이 말이야. 우리 한국 불교 대학의 30% 정리해야 됩니다. 그만큼 안 됩니다. 조직자 야이 많이 양산한데 이기도 그러나 여기서 만든 맞지. 기차 타고 만든 뛰는 시입니다. 기차 뛰는 시인데, 우리 불교를 보려면 불교대학은 동국대학 하나밖에 안 뺏겨요. 하나, 신가대학은 하나 떴습니다. 신가대학 하나 떴어, 일본은. 이런 만들면 딴 사람들은 지금 100점으로 만들면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양상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지금 빵집이단 말이요. 그럼 딴 사람은 지금 제트기를 타고 지금 뛰는 판인데, 우리 불교는 낙장당 있는 판이죠. 결국은 만들면 낙장당 있는 사람은 결국은 탈락되고, 그러면 말할 뿐 얘기입니다. 탈락되면 영혼이 없어지면 이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아무, 내기라도, 내기라도 나쁜 거는 말이야. 군체도 훨씬 보내야 되고, 남들 좋은 건 뽑아내야 되다.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마치 말이지, 이제 이마치, 솔직히 하여튼 우리는 노력해가지고, 우리 불교, 장래를 위해서 불교인 20

0: 이러다 말이야. 자꾸 처음에 참 교육시 있는다. 상급수도 뭐 가장 기본적인 말이야. 마이크로의 자녀는 결국 달라뜨리도 만들지.
1: 네. 네, 스님께서 한창 때 정진하시던 것과 요즘 선원이나 가문에서 스님들이 처신하는 걸 견주어 보시면 생각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0: 근데 이제 무엇인지 비교한다는 게 좀 여러분데, 좀 여러분데, 물론 이제 우리 젊을 때 하는 게 다 옳고, 또 잘하고, 지금 잘못한다. 지금은 대도를 성취한 일제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야. 그 일제로 한다 하는 것이거든. 주가. 응? 대도를 성취해서 일치를 위해서 사는 말이야. 인격을 갖다가 완성하는 것이 부추가 목적이란 말이야. 추가 목적인데. 그전에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는데, 아까 말한 문 박사한테 내려가는 거. 시인 내려와 개인 비입니까? 저 사람 뭐야? 와, 당신 개인 비주와 우리 주신 게 개인 비. 아, 시인 내려만 좀 자기네가 저기 한쪽 공부한다고 하지. 가지 이름 뭐, 부모 지사 다니에 비로 왔지. 저쪽가 비로 왔지. 도망가 비로 왔지. 그게 없으니 또 팬 얘기야. 그게 우리만 있는데, 또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아주 사람이 안 되는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시인들이 할 걸 있겠다는 걸 모르겠는 거야. 그 시인들이 가족을 보내는 거지. 지금 가족을 보내는, 큰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 작은 가족을 보내는 지금 가족 말이야. 전 가족을 보내는, 큰 걸로. 아, 전 가족을 보내기가 만드는 큰 가족을 위해 살기, 전 가족 얼마나 가든 큰 가족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 살신단 말이야. 전 가족을 보내는, 큰 가족을. 당연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평생 내 어떻게 자기 가족 위에는 한번 생각해본 일 있냐고. 큰 가족 위에 한번 생각해본 일 있잖아. 아, 그것도 자식이 생각하네. 그래서 당신이 개인지는 말이야. 당신 개인지는 뭐고. 예. 가족을 버리는 건 전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을 위해서 살기 하는 위해서 한 그것이 그 목이 거기에 있어. 그 김보진입니다. 김보진이야. 오늘 북교 보내서 그래. 팔만 행사가 저 팔만 장기인가 한번 찍어볼까? 어? 전부 다 그 말씀 뿐인데. 나 우리가 살아간 거. 아이고, 여기랑 참 잘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 이 얘기는 불구한 거지만, 사실이 이제 우리가 주가 목기라는 것은, 모든 것, 차, 세수를 버린다는 것만큼, 참, 얼마나 큰 만큼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수를 버린, 세수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야. 참으로, 적은 일이 참, 뭐, 세수, 일시적으로 이제 수양 활동 안에는 세수를 이제 막, 고생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다, 참으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격을 갖다가 이제 완성하려면 말이야. 정상은 일정한 수행기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찍 완경하는 것이, 수행하는 그 기간에서 이제 참으로 이제 참조적으로 가만히, 단순히 볼 때 개인 독신, 뭐, 저 혼자 사는 거지만, 그 목적은 오직 만드는 성불하는 것도 중시하기 위해서 모든 계산을 준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게 계산하는 건 외도라고 말이지. 실제로 외도야. 꼭 자초시쟁이, 예? 수행도 자기를 나한테 남을 위해서 하고, 남기 생활도 남을 위해서 하고, 수지 남을 위해서, 자수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출발이면서 이제, 종지인데, 근데 요새 고난이 보이면은 자꾸 지속적으로도 자꾸 이제 이 정신만매는 좀 소외되고 물질인 지기에 유리맞은 그런 부분도 많이는 갖고 많이나 그래서 참으로 만드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만드는데 제적극의 인격을 갖다가 양성한다는 그런 과정도 많이 희박한 그런 개념이 있지요. 실제로 있지인데 그것도 밝은 건 아니고, 네. 이제 못다 잘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요새 내가 이제, 참전한 사람을, 참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가지, 오이라고 하는데, 내가 강의 중단. 흔히들 와가지고, 아니, 시인님, 공부할 줄 안 돼,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공부할 줄 안 돼, 안 되는 게 뭐, 안 한 게 안 되는 게지 뭐,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안 될 때 있나? 공부를 하면 공부할 줄 안 되는 것이야. 안 한 게 안 된단 말이요. 걔도 어떻게 공부를 안 막 한다는 게, 안 막 한다는 소리 말하지, 안 한다고 말해. 안 한 게 안 되는 게, 그거는. 근데, 저희 공부하는데 5개인데 5개일 중에 한번 지켜볼래. 지금 보시면, 첫째, 공부한 사람이란 건, 아니면 수도한테 도한 사람은 잠을 안 자고 해야 돼. 이거 보면 보통 말다 해서, 이게 경기대에 나가든, 경기 쪽 고등학교에 나가든,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들고 가지 서울대학도 가는 비

0: 일 먹고 일하면 하루 2시간도 안 자는 게 그게 잠깐만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일찍에도 있어. 일찍도 동경대학도 가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더 자고는 말이야. 동경대학 못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잠안 자는 사람이 못 사는데 잠으로 뭘한 가지 성격 보면 당분간 한 가지 성격은 첫째 잠을 줄여야 돼. 잠을 잘 잠 다 자고 말이야. 무슨 공부하고 있고 말이야. 다 잘 잠 다 자고 말이야. 여가 해가지고 말이야. 틈틈 여가로 있고 말이야. 그래야 공부 성격은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은 말, 최대한으로 단계 3시간, 3시간 떠는 자지 말고 3시간 더 첫째 3시간 더 잔다면 그건 거 수도 안 타고 공부한 사람 말이야. 그건 중화이다 말이야. 그건 순전히 대뚝밥도 중화이야. 최대한, 그건 최소가 아니야. 최대한으로 말이야. 이래서 3시간 떠는 3시간만 잘 같으면 어떤 사람, 어떤 그 큰 재벌 같은 사람들도 밤 새도록 앉아 24일을 해야 그래야 잡을 때 좀 많이 있는 말이야. 잠 안 잔다고 빛나고 굶는 법이 없어. 그 지겸이 있는 것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아주 안 잔다면 그런 말이지만 3시간 때는 자지 말아라. 3시간만 자고 앉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빵간다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철저한 생계식 같은 거. 그러고 잠자는 건 최대한 3시간 때는 자지 말아라. 정치는 말로 하지 말아 말이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말할 거면 화두가 있나? 화두가 안 된단 말이야. 화두 안 되는 말 그런데 말로 하지 말아. 굳이 무슨 말, 좋은 말, 굳이 말, 무슨 말, 하지 말. 그런 공부하는 싸움한 사람 같은 진짜로 가는 게 싸움. 서서 말하지 말고서 말로 하지 무슨 말, 말하지 말이야. 그러고 실제는 무슨 무심으로 문자를 보지 말아. 결국 뭐 부처님 편도 보지 말고 무지 조사 의록도 보지 말고. 몸을 쉬운 잡기면 다 바라거든. 문자 보지 마라. 문자 보지 마라. 괜히 참으로 참선을 해가지고, 우리 자기를 갖다가, 우리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만든 대책이었으면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그 복고를 쉬는 면이면은, 이 자아라는 게 참으로 만든, 8만 대행계를 다 해도 만드는 것도 어떻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뭐 소개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세속적인 무슨 문제에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 때린 그런 만든 진짜라고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만든 그러라도 부처님이 그러다 선생님 다 알아도 선생님이 안 되는 게 그거는 거기에 그림이 나가지. 그거 어디 그림이 비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림이 아무리 많이 그림 잡힌 사람이 거기에 그림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자아라는 것을 만드는 참 부처님이 그걸 갖다가 정말 조금만 조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땅도 말하고 그래서 참으로 참선을 해서만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깨쳐서 자기 회복을 하려면 난 불교도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도 버려라. 불교도 버리사 되지. 이제 불교라는 것을 앞서라고 하더니 불교도 지지에 뛰어가 있구만. 불교라는 것 자체도 많아요. 자 참으로 깨끗한 그 오래된 불교라는 자체까지도 무지다가 말이야. 깨다가 말이야. 그 뭐 본지 오래 뭐 불교라는 불교 자체도 깨니잖아요. 문제 깨니까 불교부터 버리라. 실제 불교부터 버리야. 이 자아를 갖다 완성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그래야지 복지는. 그 중에 예수교 하는 사람인데, 대학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어떻게 좀, 이게 마친 데서 가니까 참전을 할 때 마음이 싶어서 이래서, 교육 교주가 예수교가 큰 꿈을 살펴라.
1: 교육이 큰 꿈을
0: 살펴라. 갈대가 사람은 그렇게 말이야. 그걸 몰라버렸겠어. 그래서 내가 참전을 하면, 오늘 참전한 것은, 예수교다, 불교다, 이것이 결국 만드는 자아 복귀인데, 자기 협의인데, 자기 협의를 하려면은, 그것도 불교에서 다 버리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나라 그러면, 이제 불교부터 버려야 하는데, 그 당신만은 예수교 좀 예수교 버렸나, 예수교 버리고, 원래는 저기, 아까 그럼 예수교 가십시오. 예수교 훈련 앞에 가니까 이거 자아가 참선이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아프거든요. 오꼬마까지 하는 거야. 영화 꿈인데, 자식에서 참, 다, 제대로 회복을, 자기 회복을 하면은, 자기 회복을 꼭 버려야 돼. 그때, 제대로 보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아야 말이야. 어제, 화도는 해라. 이랬는데, 진짜 공부. 그 안에 셋째는 뭐지?
1: 넷째. 셋째 문제로 보지 말라고.
0: 넷째는 뭐지? 과식하고 만드는지. 간식을 절대 하지 말아요. 간식을 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다 먹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 이제 건강유지들이 정도 많이, 정도만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지 말아요. 자꾸 시키면 많이 먹어놓으면 안 됩니다. 자꾸 잠만 자고 말이야. 고치면 식곤지 나고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30대 먹는 것도 적지 먹고, 그런 돈 간식을

0: 제가 아주 저렇게 하지 마야. 그리고 저번 것도 여러 번인데, 예. 이게 뭐, 배가 터질 정도나, 뭐, 저, 꿈을 좀도 배가 터질 정도 차라리 좀, 좀 같이 주고파니, 뭐, 배 터질 정도, 같이 꿈을 좀, 배 터질 정도 나가나, 이제 제가까지는 모르지만, 관상은 말이야. 좀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한 그지 건강하기 좋은 겨. 건강 제일, 저기, 장수 제일 그게 뭐, 소시, 적중 부분이란 말이야. 적중 부분, 그런 건강 좋뿐 아니라, 정신도 좋고, 그러니까, 포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라.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말고.
1: 응? 다섯째가?
0: 다섯째가 또 돌아다니고. 해진 해놓으면 안 되고, 네. 정책기를 타고 만 막, 뭐, 돌아다니기라 하죠. 네. 사도 광도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무슨 공부할 때나. 그 다섯 가지 지켜야 가는데. 깨는 그 다음에 뭐, 다섯 가지 지켜야 되지. 그래, 공부를 해버렸지. 깨는 게 해야지. 그래, 얼마 안 걸려. 깨고 다섯 오기 전에 지키는 게 하듯이, 뭐, 참. 한 가지 이제, 잠시 시간 전에 그것도 안 되고. 말 안 할 것도 안 되고. 잠시 시간 전에 말 안 할 것도 안 되고. 차 한 번은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간식, 저, 화오, 저, 과식, 간식, 과식, 간식, 참 간식 안 해도 되겠고 말이야. 쫄대는 해결을 할 거다. 안내도 또 어디 부터 가야 되겠고 말이야. 오지, 참, 그래. 오지, 그것도 못 지키니 공부 안 되는 거야. 그 공부 안 한다. 그 말 아니야, 말이야. 오지, 그것도 못 지키니 공부 안 한다. 그 말이야. 공부를 하려면 5년을 지키자니 공부 안 한다. 이제 5개를 지키가니까 5개 또 지키면 10년만 해봐. 10년 해봐야 공부 성적만 내 모아주면 되겠단 말이야. 그니까, 그니까,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오해를 갖다가 여러 수백 년 읽었는데, 오해 그대 지킨 사람이라 아직 못 봤어. 못 봤는데, 그걸 보면은, 아, 근데 무슨 항상 없나,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또, 숨을 수도 오해를 잘 지킨 건 있겠지만은, 이만 이제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참고를 보면은, 본부 성적으로 참석해서 저는 오해를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많이 읽힌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블루TV 법당에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또 인연을 맺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법회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선명상이라는 이제 기치를 높이 드셨고, 지난 4년간 이제 선명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선명상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선명상이 뭔가 좀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전통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님들 중에는 선이면 선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선명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원장님께서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처음 이제 그 만드셨고, 또 그전에도 그런 말을 쓴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건 어떤 지금 총무원장님 취임 이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선명상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나름대로 내려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의 결합된 말이다. 그두 말이 붙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명상 하지만 요 속에는 근본적인 참선 수행과 이제 명상 수행이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뭐냐? 조금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거다. 스님들이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뛰어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나선 수행이다. 가나선 수행은 100년 전에 한 120년 좀 지났겠네. 경허 스님께서 조선 불교 500년간의 깜깜한 어둠을 깨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 500년간 억불숭유했던 시대를 깨고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당신께서 수행하신 게 바로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 이후로 가나선 불교예요. 물론 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연불선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 선정해야 되는 걸 연불선 그러고 묵조선은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이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선이고 참선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는 데 있어갖고 좀 위로가 필요하다.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은 치유와 치료, 위안, 휴식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명상 방법을 쓰고, 명상을 통해서 삶에 지친 인생을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을 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명상도 잘하면 성불할 수 있을 거예요. 명상 잘하면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또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면 명상처럼 삶에 있었고 휴양과 휴식, 치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존재 이유 자체가 참선은 깨달음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행자의 방법이고 명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고 쉽게 만들어 놓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명상이란 말 자체는 한국 불교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상에는 가나선도 들어가 있고, 묵조선도 들어가 있고, 연불선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명상법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 사마타 명상, 그다음에 연불 명상.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명상자 붙은 게 수백 가지예요. 그죠? 차를 마시는 차 명상, 뭐 향을 펴놓는 향 명상, 소리를 치면서 하는 음악 명상, 그죠? 뭐 이름만 붙이면 명상이에요. 개울가에서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관수 명상, 하늘 쳐다보면 관천 명상인가요? 비올 때는 비 오는 비 명상. 어쨌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멍때리기하고 명상이 뭐가 다릅니까 하거든요. 그몇년 전에 방송에서 한참 나왔어요. 멍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게 뭐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오래 잘 앉아 있는 사람이 1등이야.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도 하고 하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멍때리긴 그야말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맹꽁이처럼 맹하니 있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명상이나 참선은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요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삼매와 윗바사나. 그걸 지관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천태종에서, 천태교학에서도 그래, 지관 수행법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지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명상법

0: 과제 중에 하나예요. 화두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Who am I? 쉽죠? 다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중학교만 나와서 말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참 맨날 나는 그러거든요. 그 우리 숭산행원 큰스님 법문에 보면 I, my, me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모실 때 제가 작은 소책자도 썼는데 I, 영어로 주격으로 나예요. My, 소유격으로 나예요. Me는 목적격이죠. 초등학생들 일기 쓰면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나는 오늘 놀이공원에 갔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일기장 다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오늘 뭘 했다. 나는 오늘 뭐 했다. 그래서 또 하고 싶다. 중학교 때쯤 가면 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가면 내 거야 그래. 방문에 딱 써붙잖아요. 엄마 출입금지. 아빠도 출입금지. 왜? 내 방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공간, 내 인생.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엄마가 안 놔줬으면 존재도 없었을 건데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내가 준 용돈인데 내 돈이에요 그래요. 그죠? 내가 준 몸인데 내 몸이야 그러고 내가 준 돈인데 내 돈이야 그러고 내가 사준 옷인데 내 옷이라 그래. 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건데도 내 거라는 소유 개념 생겨요. 그게 마이예요. 그러다 대학교 때쯤 가잖아요. 그럼 미 그래요. 나한테 뭐 좀 해주지. 엄마 나 대학 갔는데 나한테 뭐 좀 선물 좀 해주지. 나한테 뭐 좀 해주지 그래요. 그죠? 여기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제일 불만이 뭐예요? 남편이 결혼기념일 안 챙겨주고 생일 때 금반지 안 사주고 케이크 안 사주고 나한테 좀 뭐 좀 해주지. 옆집 남자는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주던데 우리 남자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조금 크면 자식들한테 그래. 저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옆집 자식은 처들급 타갖고 속옷도 사다주고 엄마 꽃다발도 사다주고 우리 집 자식은 월급 탔는데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나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아주 못됐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 나는 그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꺼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다 나한테 좀 어떻게 해줘. 응?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I, my, me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앞에 있는 보살님 이제 법복도 입고 계시고 인상도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보살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1: 신불행.
0: 신불행? 제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영어로 What is your name? 그럼 my 부다 name 이제 신불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불행이래. 이름을 얘기해 대부분. 이름 말고 누구세요?
1: 저는
0: 저예요. 예, 100명 중에 99명이 그럽니다. 저는 저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집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싱글이고 어디서 살고 그 외에는 없어요. 나를 꾸며주는 말은 내가 그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무덤에 그 납골당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름 세 글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게 다예요. 조금 더 있으면 밑에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니면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뭐. 잘 살다 간다. 뭐. 묘비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라고 수식할 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아무개다. 그게 다예요. 여기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납골당에 별거 없어요. 이름 세 글자밖에 안 남아. 그래서 큰 스님들 이번에 그 고은사에서 큰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갔더니 행장 소개를 하거든요. 동네는 어디서 전라도 어디서 태어나고 경상도 어디서 태어나고 어머니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느 마을에서 자라서 몇 살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고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자, 그럼 과연 내가 누구냐? 큰 스님들도 그렇고 큰 스님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태어나서 죽고 부모가 누구고 정도. 위인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동네는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본가는 어디고 그 정도잖아요. 그냥 어릴 때 총명하고 공부 잘했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좋았고 상도 받았고 그러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일생을 나는 그러고 내거내거 그러고 나한테 그러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 명상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 나는 누군가 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굽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바로 삼매고 선정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모르냐? 배고픔은 밥 찾고, 더우면 시원한 데 찾고,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욕망에 이끌려 산다. 또는 본능에 이끌려 산다 그래요. 짐승들이 그래요. 배고픔은 뭐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배부르면 드러나서 자고 쉬고 그래요.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먹으러 다니고, 배 꺼지면 또 먹고. 짐승들의 삶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먹고, 쉬고, 또 먹고, 쉬고. 그러다 짝짓기 했고, 새끼 낳고. 그왜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겐 두 가지 본능만 있어요. 종족 보전의 본능이 첫 번째.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종족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체 보존의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첫 번째 본능, 두 번째 본능. 사람도 그래요. 내가 다치고 죽을지 몰라도 자식들 살리고 자식들 키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모사 있잖아요. 그 살모사는 몸에서 알을 까갖고 새끼들이 엄마를 뜯어먹고 나와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뱃속에서 새끼들이 부모 살을 뜯어먹고 나와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를 헌신해서 새끼들을, 자식들을 키우는 게 뭐냐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 하나 더 있어. 오용락이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제일이야. 요새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왜 결혼을 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놀러 갈때 놀러 가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애 낳느라고 열달 동안 배불러고 고생하고 애 낳을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게 있고 낳아놓으면 또 똥을 좀 받아줘야 되고 젖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인류대학 보내려면 등골이 휘어지는데 내가 왜 그걸 여자도 안 하고 남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뭐 1명도 안 돼요. 0.7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0.5명 정도 되면요. 30년 지나면 출생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더큰 거예요. 개체 보존보다 개체 향락의 본능이 더 커. 내가 존재하고 살아남는 것보다도 내가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그냥 즐거움에 이끌려서 살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게임에 빠져서 살고 어떤 애들은 그냥 직장 안 가지고 내 그냥 엄마 용돈 받고 아빠 용돈 받고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러죠? 그래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갖다가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요새는 50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돈 얻어다 살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게 효도하는 거죠, 뭐.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 말을 당당히 해요. 캥거루도 아니고, 캥거루는 새끼나 뱃속에 넣고 다니지, 큰 자식들은 안 넣고 다니잖아요, 무거워서. 근데 이거는 50살 먹은 캥거루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집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왜요?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제가 나가서 삽니까?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한 건가?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성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기르고 집안의 대를 잇고 나라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그게 이제 삶의 보람이고 가치였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결혼, 내가 왜 목숨 걸고 결혼을 해? 내가 왜 애들한테 짐 빨리고 힘들게 살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되지. 우리 엄마도 원해. 우리 아빠도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들이 가끔 그럴까? 아유, 결혼 안 해도 돼. 그랬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갖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걸 해버려.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이렇게 아이고 결혼 일찍 해봤자 고생만 하고 힘드니까 그냥 늦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법정심 책 중에 일기일회라는 책이 있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결혼의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걔 말고 다른 애 만날 거야. 안 와. 그게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차였고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기회만 되면 결혼해라. 너한테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30살 이전에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처녀든지 옆 동네 처녀든지 동네 총각이든지 옆 동네 총각이든지 만나서 다 결혼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다 살았어요.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즐겁게 사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후원만 해주세요. 참관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절에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스님들한테도 스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 스님들도 입에서 바로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선의 첫 걸음은 나를 안 돼 있고 이게 집중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듣는 대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까지 점잖은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화를 안 내. 그런데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 너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을 하네. 내 욕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님이 욕을 하냐.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 아 저기도 다 약점이 하나씩 있구나. 그러거든요.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겠다.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 욕하는 건 못 찾겠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는 또 뭐예요? 그죠? 다 사람마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했을 때 내가 가장 크게 걸리는 점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게 바로 첫 번째 선명상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빈둥빈둥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하는데 옆집 애가 그러면 어때요? 아유, 저는 공부를 좀 하지.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고 두들겨 패서 고치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잘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깨우려면 고생 좀 하겠지. 근데 내 자식 고생하는 꼴은 못 봐. 그죠?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앞집 자식이다, 저 건너편 아프리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 중생심이 강한 사람에서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하면 내 자식도 귀하고 평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요새 학교 교육이 엉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하도 그냥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애를 왜 벌을 줬냐, 우리 애들 왜 그렇게 따로 특별 대우 안 했냐.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한 엄마가 그렇게 하면 100명의 애들이 다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교 뭐 쉬고 학교 안 가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이 교육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식만 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나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찾는 첫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게 되면 옆 사람도 뒷사람도 앞사람도 바로 알게 돼요.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공평하구나. 물론 내 가족이니까 조금 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버릴 수 없어요. 그거 버리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평등하구나 하는 그런 선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94년도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인도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인도 가기는 좀 힘드니까 처음에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서 태국 절에서 한 석 달 정도 스님들하고 살았거든요. 탁발 다니고 맨날 밥 얻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 한국 스님이고 태국말도 못하는데 저한테도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밥 얻어다가 탁발 해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고 한국이 태국보다 더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저 나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최고야. 한국 사람도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최고야 그랬는데 그렇게 10개 나라를 한 1년 넘게 15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대단한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구나. 나만 잘났다고 그때 세울 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에 일본을 갔거든요. 95년도에 이제 94년도 2월에 갔다 95년도 5월에 초파일 때 일본 갔어요.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네. 한국에 와서 그러면 아니 조센진 그러고 막 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잘해줘요. 그냥 길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친절하고 그냥 사근사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그렇게 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좀 새까만 사람, 하얀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저는 나라에 대한 벽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나서 IQ도 좋고 경제 발전도 시켜놨고 잘나긴 잘났어요. 근데 그게 교만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자만해도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저 우리 동남아시아 그 다문화 사람들이 시집도 와 있고 일거리도 와 있고 유학도 와 있고 와 있잖아요.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아이고 이 나라 와서 고생한다, 집 떠나서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에 아홉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열에 한둘 정도는 흉보고 욕하고 월급도 안 주고 때리고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방송에 나와. 그게 너무 많으면 방송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드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에 아홉, 백에 아흔 아홉은 잘해주는데 한두 명이 못해주니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평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고향 땅 떠나서 여기서 살까. 그리고 이렇게 애써갖고 자기네 날아갖고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그렇게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몇 년을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힘든 일 안 하잖아요. 힘든 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고마운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없을 건데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참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제 남을 아는데 나만 알 때는 나만 알거든요. 근데 나만을 알고 옆을 알고 뒤를 알고 앞을 알고 사방팔방을 알고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게 평등하구나. 다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 위할 줄 알고 자기 몸 챙길 줄 알고 뭐든지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이 뭐예요? 평등심이고 그렇게 잘 아는 게 바로 수행의 관이라 그런 거예요.
관찰하는 것.

부처님의 눈을 일러서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한문이라서 좀 어렵죠.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중생들은 뭘로 봐요? 삐딱하게 봅니다. 그 삐딱하다 그래서 편견 그래요. 그죠?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 편견 아닌가 뭐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의 처음이 정견 아닙니까? 수행자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서 정견이 바로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삐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보면 며느리가 보면 삐딱하게 보잖아요. 저것이 여우짓을 했고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나. 사익감이 오면 저게 내 딸내미 먹여 살리겠나 하고 삐딱하게 보거든요. 고개도 삐딱하고 눈도 삐딱해요. 네. 그렇게 보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넘치면 넘치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정견이라 그래요. 또 더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고 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라던데 그러지. 아프리카 사람이면 흑인이겠지 않은데 제가 아는 분이 남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백인이에요.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많이 살아요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야. 미국에 흑인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까맣고 미국은 하얗고 이런 생각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그냥 보고 그때부터 알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냥 아 미국에서 오면 백인이고 아프리카 오면 흑인인데 어 이게 웬일이야? 미국에서인데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인데 백인이네.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그리 되는 거거든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들었다면 아 그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가족 위할 줄 알고 형제 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운동선수 중에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인물도 잘 났고 흑인은 못 났고 백인은 잘 났다 그거 없어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도 없어야 돼. 선입견 없이 보는 게 바로 여실지견이고 정견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고정관념. 네. 흔히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똥꼬집 그러죠. 하여튼 우리 집의 영감은 그냥 그 고집 피우는데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우리 할머니는 그냥 그 고집 피우면 그냥 말이 안 통해. 왜? 아닌 줄 알아요. 알면서도 고집을 못 꺾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수행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 된 줄 알면서 이제 내가 물러나기가 싫어. 말을 뒤집기 싫고 사과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그 고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 있죠? 아유, 그때 그냥 내가 봐줄 걸. 그때 그냥 사과할 걸. 그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 세 가지 악견이 정견을 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알고 사람들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졌고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그때가 성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견이 점점 바로 서요. 그래서 바로 고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치울 줄 아는 거예요. 그 방송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밖에 모를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 잔뜩 모아놓는 사람들 나오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게 병이야. 그걸 저장강박 그래요. 저장 하는 거예요. 뭘 쓰레기를 갖다 저장해갖고 그냥 거기 쥐도 생기고 마켓벌레도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틈에서 또 자. 갖다 버리려 그러면 그냥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이 그냥 안 된다 돈 되는데 막 하고 그냥 울고불고 막 면사무소 동사무소 갖고 트럭으로 몇 대 실어나고 하거든요. 살점 떼어내는 것 같이 뼈꼬를 뽑아내는 것 같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여기 없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 방송 이게 법회 올 만큼 공덕이 안 될 거예요. 혹시라도 있으면 얼른 집에 가서 버려야 돼. 네,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지는 않지만 쌓아놓는 게 또 있어요. 가슴 속에 원망을 쌓아놓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그때 나 학교 보내줬으면, 나 시집 갈 때 숟가락하고 왕딴지만 줄 게 아니라 그냥 혼수 좀 해줬으면 내가 시댁에서 구백 그렇게 안 받았을 건데. 남자분들 부모님이 나 공부 조금만 더 시켜줬으면 내가

원망하는 거 있죠. 저 영감탱이가 젊었을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놀러 갈래 했더니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들러붙어 갖고 그냥 밥 해달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법회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그죠? 40대까지는 그런데 남자가 집에 안 들어와서 여자가 속을 썩이고 50대부터는 남편이 안 나가서 속을 썩인대요. 그래서 삼식이 그러잖아요. 삼식이. 예. 삼시세 때다 집에서 먹는다고. 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간식이. 삼시세 때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 그러는데. 이게 왼수야, 남편이야. 남자들도 만만찮아요. 잔소리꾼, 그냥 평생 잔소리. 그냥 양말 좀 그냥 제대로 버려라. 뭐, 이거 하면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안 고치는 줄 알면서도 30년, 40년 똑같은 잔소리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잔소리 듣고 안 고치는 사람도 대단해. 그래서 중생이에요. 오늘 이 법문 듣고 가면 바로 고치세요. 안 고치면 그냥 내가 봐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꾹 삼켜. 그리고 남자들은 잔소리 30년 들었으면 이제 그만 듣자. 내가 고치자. 근데 안 되죠. 왜안 돼요? 고칠 마음이 없어서 그래. 잔소리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거나 잔소리 그만 듣자고 마음 먹는 순간 고치거든요. 그 마음을 먹는 게 바로 결단심이에요. 제가 99년도에 저 강남에 무불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그한 6개월 정도 일반 이제 신자들하고 참선을 했거든요. 또 보면 굉장해요.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10년 동안 참선한 분도 있고 20년 한 분도 있고 30년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초급자야. 10년짜리 초급, 20년짜리 초급, 30년짜리 초급이요. 왜 이러지? 결단심이 없어 그래. 중급으로 고급으로 갈생 결단심이 없어. 아이고, 나는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만큼 하면 됐지 했고, 10년 동안 그만큼 하고, 20년 동안 그만큼 하고, 30년 동안 그만큼 하는 거야. 제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는 사람 여러 봤거든요. 어떻게 끊었어요? 오늘부터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니까 끊어졌는데요. 술 끊은 사람도 그래요. 제가 선생님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는데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냥 그래요. 안 먹기로 했으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는 어떻게 끊었어요? 담배도 오늘부터 안 피워야지 하고 안 피우니까 끊어집니다. 피는 거 보면 안 피우고 싶어요?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난 끊었다. 그게 결단심입니다. 그 결단심이 바로 시작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심을 못 내는 거예요. 끊어야지 했다가 내년부터 끊어야지.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맨날 내일, 내일, 내일. 저울에도 안 올라가. 저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결단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잘못된 거면 결단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 순간에 그 끊어야지 하는 마음엔 결단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요 하나부터 편견부터 끊어내야지. 고정관념부터 끊어내야지. 내 마음속에 부모님 원망함부터 버려야지. 쓰레기는 잘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냄새 나니까, 분리수거도 잘하죠.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장강박처럼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들이 가슴속에 찌들하고 켜켜이 쌓여 있어. 그리고 입만 열면 한숨이 푹 나와.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켜갖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감사한 마음만 남기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그걸 갖다 내가 용서했다. 따로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도 내가 그냥 용서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미움을.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가 잘된 집은 쾌적하고 개운하잖아요. 청소가 잘된 마음은 쾌적하고 개운해요. 아유, 삶이 그냥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캅캅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 마음속에 저장강박으로 미움, 분노, 짜증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넘치면 그냥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거칠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미세하게 남의 뒷담화나

욕이나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거칠게 나온 사람들은 거칠고 큰 번뇌를 버려야 되고 우선. 그다음에 작은 번뇌가 있는 사람은 작은 번뇌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바로 집중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내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자면 맨날 그냥 악몽만 꾸고 그러지? 저도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는 꿈을 꾸면요, 뭐막 그냥 쫓아와요. 깡패들이 쫓아오고 뭐 쫓아오고 도망다니라고 막 그냥 자다 깨면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면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우리 삶에 있었고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하는 건내 마음속에 번뇌와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삶이 늘 쫓겨다녀요. 힘들어, 지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다 보면 보여요.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가시처럼 박혀 있구나. 이런 게 송곳처럼 박혀 있구나. 그 집에 가보지 그러면 아유, 엄마 보기 싫어. 친정 가기 싫어. 시댁 가기 싫어. 이 며느리들 중에 시금치 안 먹는 며느리 있죠? 시자가 들어가서 안 먹는데요. 네. 시댁, 시금치 뭐다 싫대.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안 좋아해. 와서 돈 달라 그러고 애들 키워 달라 그러고 그냥 삥 뜯어가는 게 아주 싫어가지고 며느리들 오지 말라고 반대가 됐어 요즘은.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 반갑대요. 가면 더 반갑대. 그죠? 그게 시대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내 마음에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 앉아서 마음 들여다보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뿌리가 뽑혀지고 어느 순간 편해지면 아 이게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 게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지나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행하는구나. 염불하면서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한 시간 또 하는데 있으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봤는데 염불하면서 마음속에 원망 미움 번뇌를 갖다가 녹여내잖아요. 이게 바로 참선이고 명상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하면 명상을 시작하는 거고 내가 이제 부처님 대도를 한번 맛을 보겠다. 지금 금생에 출가는 못했지만 이제 조론 정도 할 정도 됐으니까 살면서 내가 한번 대도의 시작점이라도 가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 선명상은 내가 대도를 깨치겠다고 시작하면 선이고 내가 삶에 있었고 좀더 편안해졌으면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고 시작하면 명상에 다 만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속에 쌓인 번뇌와 고통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하다. 다 가족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행복 생각하는 데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제대로 된 명상이고 수행이고 이 길을 갖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옛날에 회초리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개 묶어놓으면 안 부러지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번뇌망상이 쉽게 침범해서 쉽게 깨져요. 혼자 5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5분 앉았다가 눈을 요리로 떴다가 조리로 떴다가 허리가 가벼운 것 같기도 하다가 다리 들썩들썩했다가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데 10명 앉혀놓잖아요. 10분이 있어도 꼼짝 안 해요. 20명 앉혀놓잖아요. 30분도 앉아 있어. 그게 대중이 공부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법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선방에 가서 이렇게 5명, 10명, 20명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수행하는 힘이 나한테 도움을 돼요. 그 회초리가 10개 묶이면 안 꺾어지는 것처럼 혼자에서만 깔짝깔짝하고 그냥 5분, 10분이 힘든데 같이 하면 20분, 30분, 1시간도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집에서 혼자서 천수경 읽으려면 눈이 가물가물해갖고 신묘장구 하다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도 안 틀리고 설사 조금 흘려먹었대도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끝까지. 대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선명상을 하실 때 여럿이 같이 하고 좋은 도반을 만나서 같이 하고 나쁜 도반은 뭐예요? 하다 말고 우리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나쁜 도반이고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우리가 봉사할

0: 우리가 더 기도할까 하는 게 좋은 도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도반이 되어주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도반들이 많아질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쁜 도반이 되면 나쁜 도반만 많아질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는 순간, 자, 남자분들은 부인 잔소리 그만 듣자, 우리 보살님들은 남편 잔소리 그만하자, 결단심이고, 그 결단심이 여러분 오늘 법회에 가장 큰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도 성취하시고 수행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헌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이 세상 만물로 생겨나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은혜와 애정은 영원하지 않고 모이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몸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목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대성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BTN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월도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발전하는 BTN 그리고 모든 불자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대강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존립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 백화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1: 네.
0: 백화점에 사셨어요?
1: 네.
0: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부분이 다양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을 참 좋아하는 나라여서 과거로부터 믿었던 종교에서부터 뭐 생겨났다고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밀고 들어와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의 본질을 보면 크게 나누면 신을 믿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신을 믿는 종교의 흐름은 대개 보면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신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있어서 인간의 삶을 부여했다. 그래서 신이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생명을 부여했기에 그 신의

신에게 찬탄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신과 인간의 관계, 릴리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는 대개 보면 창조를 바탕으로 종교가 존립했고 또한 그 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본 일이 없지만 신에게 복종하거나 신에게 애경하거나 신을 찬탄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영위됐던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흐름이라면 불교라는 종교는 창조론을 믿거나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인간인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존립했던 종교를 부정하고 이 세상의 삶의 구조를 깨달아 아는 종교일 거라서 불교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를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뭘 깨닫는 걸까요? 대개 보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몰랐던 세상이 환하게 터지고 걸어다녔던 사람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신비스러운 부분의 행위를 착각해서 즉 깨달음이나 불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절에를 가는 부분이 그 절의 주리스님이 용한지 안 용한지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대방의 깨달음의 능력을 평가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부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는 게 주인입니다.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주를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종교에서처럼 말하기를 창조되어졌다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면서부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제도를 하시면서부터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그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뭘까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변한다. 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수행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불교는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행은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혼자는 방법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1250의 비구를 바탕으로 수행을 시켰고 또한 법문을 하셨고 또한 그 부분이 가르침이 준속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불교의 장르를 교와 관으로 설명합니다. 교란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이란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찾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불교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와 관을 실행해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거나 모여서 함께하는 부분이 불교의 수행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길래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걸어서 우리는 사부,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부대중이란 뭐가 사부대중일까요? 출가하신 비구 스님,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를 일컬어서 사부대중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중이라고 하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셨던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율을 지켜라. 그래서 그 계율을 지키는 부분은 출가하신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닌 세속에 사는 불자들도 그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게 되어 있고, 그 계율에 입각했을 때 우리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교화 관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시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 대성사의 불자님들처럼 주어진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실행하는 불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화되어지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을, 그냥 각자가 아는 대로 말하고 각자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고 본인 생각나는 대로 마구 행동함으로 인해서 처음 오는 불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 3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2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처음 온 나한테도 눈에 벗어지는 일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행동하는 그 부분 자체는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불심을 돈독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려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경우들을 막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 BTN의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대성사 불자님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만드는 것도 불교의 공통 분모이긴 하나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수행을 했어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는 가치가 있는 공부입니까? 가치가 없는 공부입니까? 가치가 없는 공부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듯이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든 치더라도 그것이 실천의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은 가치 있는 부분인 행위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된 불자들 또 몇 년 되지 않은 불자들 그리고 어저께 처음 오는 불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공통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도 되고 또한 서로가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부분의 장래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 옛날에 그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시는 우리 큰 그 스님께서 고려시대에 바로 그 스님들이 삶 또 불자들이 실천을 해야 될 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실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개초심학 입문이라고 하는 보조국사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적인 우리 생활이지만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또한 이미 초발심 자경문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더 그 공부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절에 들어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첫째 내용을 보면 개초 심학입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초심의 학인을 훈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가르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초심이라고 얘기해요. 초심자. 그래서 대개가 절에를 오시는 분들은 신도가 됐든 스님이 됐든 절에를 오실 때는 절에를 오시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절을 오셨습니까? 소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근데 소원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네요? 내 멋대로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초심불자라고 하면 그 초심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훈계하는 글이 바로 이
예, 그

0: 그것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불자들이 꼭 알아야 될 글, 부 초심지인은 모름지기 대저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수원리 아구하고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착해지려면 착한 사람 만나야 돼요? 나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착한 게 먼저예요? 그가 착한 게 먼저예요? 내가 착한 게 먼저예요. 내가 착해야 상대도 착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나 착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당연히 착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한 건 누가 느끼는 겁니까? 상대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볼 줄 아는 불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구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절에 오셔서 나쁜 사람이 특별히 있을까만은 공부하고 계율 지키고 스님 말씀 잘 듣고 남의 말 안 하고 남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상대방을 고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친근현선하야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불교는요 착한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착하려고 노력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또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불교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많이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 네.
0: 나쁜 사람이 많아.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눈만 뜨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좋은 사람을 고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바로 내 스스로가 착한지 악한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불자를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조금 덜 착하거든 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삶을 가져라.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과거에 칠불 일곱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칠불통계다라고 말하거든요. 옛날에 저 중국에 도림선사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림선사가 도가 높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주 중국 전역에 자자했죠. 어느 날 백낙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에 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도림선사는 항주 주변에 어느 사찰에 머무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백낙천은 항주 자사로 부임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소개를 받았던 바로 도림선사를 찾아뵙기로 마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선문답,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르마리와 그 큰 스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선사를 찾아갔어요. 도림선사를 찾아가니까 도림선사는 나무에 걸터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으니까 스님이 나무 꼭대기에 앉으셔가지고 손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큰 스님, 그곳은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왜 넓은 땅 내부두고 안전한 땅 내부두고 그 나뭇가지에 앉으셔서 그 위험스럽게 앉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위험하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참 안전하고 편하다 얘기하거든요. 어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큰 스님은 삐끗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나는 두 다리를 딛고 평평한 이 땅에 서 있는데 어찌 스님이 위험하시지 내가 위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

0: 말씀이 너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삐끗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바 없기에 편안하기 그지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일이 있죠.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할 일이 있지 그지는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래도 부자로 사세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면 버리게 돼 있고 비우면 채우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야 되는 거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속담에 지구멍에도 희망을 가져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은 다 성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이 백낙천이 그 큰 스님의 큰 가르침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모셔놓고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이래 여쭈었어요. 불교의 진면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도림 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여 자정 기회하면 시제 불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철저히 막고 중선봉해야 착한 일이라는 자체는 크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서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정계의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면 그것이 시제 불균이라 그것이 불균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불균은 착한 게 불균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했을 땐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하루를 보람있게 하루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를 정말 착한 일로 일관을 했다면 그날 저녁에는 절대 악몽 꾸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내가 옳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주지 않는 이익에 욕심을 내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은 절대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보다는 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향로에 향을 사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의 향로에 향을 사라.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나니까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이대한 문장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법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이라고 오신 모든 신님들이 부처님 앞에 전할 때 복구하러 오거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전할 때 내가 도둑놈 될 테니까 복 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절할 때는 어떤 걸 전제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 될 테니까. 모든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착함을 전제로 원하는 부분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문장가는 그건 너무나 평이한 내용이 아니냐. 나는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이다. 나는 시를 짓고 당대에 알아주는 문장가인데 어찌 나한테 그런 수준 높은 부분의 가르침을 주느냐. 뭐 정말 특별한 부분에 법어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을 큰 스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돌아서서 가는 백낙천이에게 큰 스님께서 뒤에 대대고 한마디 하십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하긴 쉽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1: 네.
0: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제재하고 착한 부분만 받들어 행한다면 이미 그는 다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법문을 하고 여러분 앞에 함께 시간만 있을 때마다 기회를 짓고 착하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요. 행동은 절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끔 절에서 보면 스님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지고 시비는 하지 마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면 달을 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가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달을 보는 눈이 무엇으로 가르치는 간에 달을 보면 그리고 달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지 손가락으로 뭘로 손가락을 가르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또 어떤 스승이 가르침을 줄 때에 그 스승이 그와 같은 인격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반드시 행하시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시는 절에 오시는 불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근본이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고 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의 착하고 악한 부분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에 오셔서도 수행을 바로 하고 계율을 바로 가르치며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따라 행하고 그 부분을 등한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근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게 돼 있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백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백지 마음에 있는 그들의 정보를 잘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의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 재미를 따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에를 오셨으면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용한 데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용한 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날 샜어.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거지 용한 거 찾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용한 걸 너무 좋아해요. 무슨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겠다는 얘기죠. 불교입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인과의 도리를, 기적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줄 아는 부분의 삶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게 하는 덕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 5개, 10개 등하야. 즉, 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는 5개가 있고 10개가 있다. 즉,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몇 가지 계를 받아야 되나요? 대개가 5개를 받습니다. 5개를. 그 5개의 첫째가 뭐냐면 살, 즉 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세 번째가 음행을 하지 마라.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걸 이야기한다면 살, 도, 망, 주 다섯 가지 계율을 세속에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가한 스님들까지 포함하면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해서 3위가 되면 3위는 10계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율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불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구태여 출가한 스님들의 어떤 그런 계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세속에서 구태여 산다면 5계를 바탕으로 10선계 정도를 실천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계는 이렇게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한 음주를 하지 마라. 거기에 보태서 우리 불자들이 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꾸미는 말을 하지 마라, 이간질을 하지 마라, 또한 그 욕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율을 지키는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인데 요거를 지키지 잘 지켰으면 이 5개를 잘 지켰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본전입니다.

0: 아니, 살생을 하지 않았어요. 살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을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업을 보호한 거죠. 내가 업을 짓지 않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복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생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읽고라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방생. 방생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게 바로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근데 대개 많은 불자들은 본전치기 해놓고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 목숨 안 죽이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고 했는데 산 목숨 안 죽이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밥그릇 앞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모기가 기승을 부려요. 나를 막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피를 빨고 있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아주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계율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거나 나름대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일부러 생명을 죽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낚시질 같은 거예요. 낚시질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풀어주면서 본인은 큰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고기 입장이 되면은 복받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방생은요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놔주는 게 방생이 아니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걸 풀어주면 그게 방생이 됩니다. 낚시질에 한 사람이 복을 진 게 아니고 그 돈을 주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풀어주는 부분은 방생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방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잡은 걸 내가 놔주고 방생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야? 그 물고기 용왕님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복주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절대 그건 방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생이란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그 때약 볕에 웅덩이에 올챙이가 물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그 올챙이를 고무신작에 떠서 넓은 물에 놔주면 그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가가지고 옆낮 저 그 용왕님한테 가서 일러달라고 안 그래도 일러줄까 안 일러줄까 다 일러줘요. 그게 자비심이란 말이죠. 그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방생이 어떤 게 방생이에요? 미워 죽겠는 사람을 밉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평생 아주 행복하게 사랑으로 일관해서 살자라고 약속해놓고도 그 사람 미워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야 안 생겨야?
1: 생겨요.
0: 그게 살생이야. 그 미운 마음을 밉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방생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마음을 바꾸세요. 세상이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도 단골이 낫죠. 그 바꿔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만나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고 찾으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원망만 이루어지면 그 모든 원망을 상대방에게만 찾지 말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를 관조해 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나에게는 없는지를 살폈을 때 그 문제는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모든 부분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무척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살생 그것은 묻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살상하는 부분도 살생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쓸데없는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살생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거든 당당하게 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도둑질입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고 세상이 끝난 부분이라면 그렇게도 살 필요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내가 베푼 부분이 있거든 그 베푼 부분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픈 부분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준다고 덥중도 받지도 않을 거고 내 거가 아닌 부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도 분명 제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냥 생기는 부분이 아닌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만이 진정한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와 인연이 있는 부분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청정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부분을 잡고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을 내다보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돼 있고 내 삶을 어지럽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 행동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당당해질 수 있니만큼 반드시 맑은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순간에는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거짓말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거짓말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거짓말해서 덕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다섯 번째는 술을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지 마라는 얘기는 술이라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때로는 줄 수 있지만 대개는 보면 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내 정신을 아주 흐리게 해서 크나큰 내 자신을 그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이 음식일 수 있으니 삼가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기서는 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마약을 비롯해서 환각의 어떤 그런 물질을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그 실행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맑은 정신으로부터 괴리되어지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나도 또한 상대도 모두에게 그만큼 혼탁한 부분의 삶을 선물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를 받아서 선지범계차 잘 알아서 계율을 이야기하건대 잘 알고 잘 가지고 또한 범하고 열고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율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계율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받으라 그랬잖아요. 가질지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지키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범하고 또 열고 닫아라.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열고 때로는 막고 때로는 그것이 범하고 때로는 지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여러분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세요? 지범계차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범계차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개를 받았거든요. 살

0: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살생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살생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계율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부처님의 계율은 받아 지녀야 되는 거예요. 받아 지녀야 되는데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하세요. 참회.
1: 참회.
0: 봄에 거든 참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받은 즉시 모든 부분의 계율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하는데 목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팔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농사를 짓는데 벌레가 많이 생겼는데 농약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헷갈리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큰 걸 위해서 적은 것을 행하면 그 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해라. 아시겠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참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같이 사시는 분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회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만큼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연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율이라는 자체를 반드시 지켜도 그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비구스님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안행나가 있으면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계율을 열어야 되네요?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알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누군가의 곤란함에 처해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계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율에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지냈습니다. 지범개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세계는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무상한 것이요, 무상하면 괴로운 것이며, 만일 괴로운 것이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어져서, 분별심이 없어져서 아는 작용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깨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깨친 이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깨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다 아시고 도인은 다 아시고 보살은 다 압니다. 모르면서 깨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다는 사람이 꽤 있어 보입니다만 안다고 해서 다 깨쳤느냐,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다 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난제를 상담하고 이럽니다. 그때 그 일을 도인으로 알고 산부처로 알고 그한테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만일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는 사람이 재산을 탐낸다면 진정 깨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또 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승질을 잘 내요. 이러면 진짜 깨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또 다 알아요. 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너 뭐 네 달 후에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주로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을 잘 마치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만하다, 힘들게 한다, 이거 과연 깨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깨친이는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만 갖고는 깨친이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깨친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갖고 부처님을 진정한 부처님, 진정한 깨친이로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깨쳤다라고

0: 하는 것은 흔히 우리는 대각을 얘기합니다. 깨치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신은 견성성불 했습니까? 부처가 되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깨친 것에는 대각, 클 대자, 깨달을 각자 대각만 있는 게 아니라 소각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작은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작은 지혜가 나는 것을 소각이라고 하고 분별심에도 중간치 분별심이 있나 봐요.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은 중간치 분별심이 없어지면서 중간쯤에 지혜가 나는 것을 아마 중각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분별심, 즉 아상이라는 것이 뿌리채 없어졌어요.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서 확철되어 온 겁니다. 모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을 대각이라고 그렇게 흐름화합니다. 근데 이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아상이 본래 없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은 것이 바로 대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린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뭘 모르는 분일까요? 다 아시는 분이 부처님일까요? 뭘 몰라서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부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다 무소불위 못할 것이 능력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전지전능의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가 창조주냐? 창조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 사구계를 인용해서 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기륭화복, 인생의 기륭화복을 다 만들어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까지도 다 만들어낼 정도로 내 마음은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물주다 이거예요. 이 내 마음은 인생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깨친 이는 인생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모를 택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결혼했다라고 하질 않고 처자를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돼서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죽을 날짜를 택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알죠?
1: 네.
0: 재밌어서 요새 그 어떤 수도자가 지었다고 그래요. 내가 갈 테니 알아서 전해라. 우리는 운명대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죽는다는 것을 그 백세 인생의 노래에서 얘기를 하죠.
1: 네.
0: 그것은 깨친 이의 경지다 마찬가지. 깨친 이는 인생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우주를 자기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사회를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극본을 씁니다. 그 극본대로 감독을 합니다. 영화를 제작한다고 칩시다. 감독을 해요. 예, 극본도 내가 쓰고 감독도 내가 하고 배역 자기가 감독이 돼서 배우한테 다 역할을 줍니다. 자,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해라. 당신은 어머니 역할을 해라. 너는 부인의 역할을 해라. 아들의 역할을 해라. 친구의 역할을 해라. 직장에서 상사의 역할을 해라. 우리 재미있는 애정의 극본을 쓰자. 이러면서 자기가 극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역을 정해서 배우를 만드는 배우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한바탕의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의 그 이론으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국에 태어났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고 미국이나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정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부자 부모, 많이 배운 부모,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가난한 부모, 그리고 나를 귀찮게 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난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산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다 자기가 택해서 부모,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난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원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난한 부모를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

너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저렇게 마음 안 드는 부인이 나한테 와서 속을 썩일까 이러지만은 알고 보면 다 자기가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극본을 쓰고 그리고 감독을 하고 배역을 하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만든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깨친 이 보살은 자기가 만든 인생임을 알고 그 속에서 괴롭다 하더라도 괴로울까요? 자기가 만든 인생으로 알면서 괴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다면, 자기가 소설을 썼다면 괴로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친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은 자기가 만든 드라마인 줄 몰라요, 인생을.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울고 또 때로는 뭐가 좋은 줄 알고 웃고 이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불평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깨친이는 이 우주가 다 자기가 만든 것임을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극본을 썼으니까 극본의 처음과 끝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인생을 다 알아요, 몰라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자기가 소설을 썼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썼으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깨친이는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 몇 살에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처님, 깨친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알지는 않고 모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만들고 소설을 썼다 이거예요. 모를 뿐이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부모도 만들고 처자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스승도 만들고 거기서 웃고 불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일체 유심조. 우리 저 화엄경에 이런 저 구절이 있습니다. 약인 욕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제 아마 이것은 상세 이제 풀어서 뭐 잘 너무나 유명한 화엄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내가 불러서 내가 내 마음이 불러서 온 거고 불행도 내가 불러서 온 거고 병도 내가 불러서 온 거래요. 근데 그 믿겨요 안 믿겨요? 근데 안 믿기고 누구를 원망하죠?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깨친 이는 다 자기가 불러오고 자기가 소설을 쓰고 극본을 쓴 걸 알기 때문에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친 이의 특징은 다 내가 불러서 내가 만든 것임을 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알고 또 실천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만든 거고 내가 사회를 만든 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면은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증해져 있어요. 수시로 만들고 싶을 때마다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리고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참되요,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좋은 소설을 쓰고 싶을 땐 좋은 인생이 되는 거고 슬픈 소설을 쓰고 싶을 땐 슬픈 영화를 만들 것 땐 슬픈 인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체는 본래 없는 것이죠. 실체는 본래 없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본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반야심경을 때 온개공 온이라는 것은 정신작용, 물질작용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온이라고 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사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내는 대로 좋은 소설을 쓰고 싶으면 좋게 만들고 슬프게 쓰고 싶으면 슬프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다 등장하고 무대도 그렇게 슬프게 꾸미거나 좋게 꾸미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니까 공이다. 온개공.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친 이는 공의 진리를 잘 알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고 그랬죠.
네.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이 마음이 다 맞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0: 들죠. 그리고 저희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경전의 말씀을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어쩐지 실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요, 우리 현재 이 아르마리 있잖아요, 생각. 생각도 물론 마음이에요. 올라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저희가 법문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아르마리 있습니다. 이 생각도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육식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전오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 눈으로 뭘 보잖아요. 아르마리를 내잖아요. 아, 보고 저 검은색이다. 이걸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아는 거죠. 검정색이라고 아는 겁니다. 이 컵의 물이 무색 투명하다. 이렇게 알죠? 네. 눈으로.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또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뭐 모차르트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 또 베이토벤의 뭐 장주한 음악 소리가 들린다. 구분하죠? 네. 귀로 구분하는 그 아르마리를 이식이라고 그럽니다. 안, 이, 비. 냄새. 비식. 혀로 맞는 설식. 몸으로는 신식.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다 마음에 속합니다. 이 전오식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또 육식도 사람도 생각할 줄 알지만 동물도 생각할 줄 알죠? 그러니까 전오식, 육식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마음이냐? 아니에요.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대네요. 저 잠재의식을 칠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식을 말리식이라고 하고 팔식을 아래하식이라고 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칠식, 팔식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분명히 있나 봐요. 꿈, 꿈에 나타나는 현상은 칠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칠식이 우리 현재 육식은 기륭화복을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칠식은 기륭화복을 만든대요.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감질 못하지만 깨치니가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팔식이라고 하는 아뢰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대지, 삼라만상까지도 만든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음을 몇 개 얘기했어요. 전오식이 있었죠. 육식 있죠. 칠식, 팔식이 있죠. 더 마음이 없는가 하면 또 있어요.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식 같은 것은 어때요? 아르마리밖에 없지만은 이런 잠재의식이나 불성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륭화복도 만들고 삼남만상도 만들고 전지전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새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육식의 세계보다도 칠식의 세계, 팔식의 세계가 점점 드러나면서 내가 운명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위 깨친 이는 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어때요?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내면요? 안 돼요. 화내면은 깨친 이예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잘난 척하면 본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진리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화낼 리가 없겠죠?
1: 네.
0: 그러니까 이 깨치니, 부처님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이는 다 압니다. 다 알고 또 나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난 척 할 마음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아상이 없어요. 아상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할까요? 상대는 말할 틈도 안 주고 자기 얘기만 주장만 계속 퍼볼까요? 아상이 없으니까 상대 얘기를 잘 경청하겠죠?
1: 네.
0: 그리가 필요로 하는 질문을 알맞게 대답을 하겠죠?
1: 네.
0: 그리고 만약 오만하게 된다면 아, 요 사람을 올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혼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1: 네.
0: 그리고 위축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의 위축된 마음, 비관적인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런 것은 무슨 설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네 번째 수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건 지식이 낮은 사람이건 탁 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참선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1: 네.
0: 소원을 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기복불교도 좋다. 소원을 이루는 불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내 소원이 지금 가난을 면해서 한 달에 100만이라도 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너 부처님한테 바라면 안 된다. 부처님 시보는 마음을 내고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이건 그 사람한테 알맞는 얘기. 너 가난을 면하는 게 소원이냐 하면은 가난을 면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참된 깨치니의 자세일까요? 무조건 상대편은 고려하지 않고 최고의 깨달음만 찾아.

0: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이는 자비심이 많아요. 자기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어떤 설법을 하느냐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 입각한 설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행복을 원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명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돈만 있고 명예만 있으면은 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 행복감이 온다. 부귀영화에서 기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공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또 반대로 화재가 났어요. 막막하죠. 또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울증 걸리기 쉽죠? 우울증 걸리다 이제 자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 이런 얘기하기 쉽죠? 또 파산하고 화재가 나면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지만 절대로 깨치니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라고 했죠. 마음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부귀영화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그러면 결과가 먼저고 마음이 나중으로 돼 있죠. 근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먼저고 그 결과가 나중으로 얘기를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1: 맞아요.
0: 맞죠.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제 좀 더 하면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 깊은 신심을 내고 공경심 내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부귀영화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알죠?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라서 되느냐. 근데 돈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따를까? 부처님 공경해야 돼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 그거 참 신심이죠. 신심이 부귀영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요. 이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재나 파산이 우울증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결과, 비참한 결과를 먼저 내세우고 그 결과로 마음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치니는 마음이 먼저고 마음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을 먼저로 얘기합니다. 즉 우울한 마음이 우울증 비관적인 마음이 화재나 파산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재나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재산을 화재보험회사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울한 마음 세상을 부정하는 마음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신심을 내라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낙관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많은 재앙이 소멸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많은 재앙은 어디서 생겨요? 자기의 부정적인 마음 탐진치에서 생기는 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조라 내 분별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공의 진리를 압니다. 이 공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좋은 일이 많아요. 싫고 귀찮은 일이 많아요. 난제가 수시로 닥칩니다. 난제가 우리는 닥칠 때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불가능이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수가 많죠. 역부족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공의 진리를 아는 도인들은요. 안 된다라는 것이 참이로 알까요? 착각으로 알까요? 그게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 믿으면은 실제로 안 돼요. 근데 그걸 마음을 돌려서 된다라고 하면 또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깨치니는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그 안 된다는 것은 착각이다. 마음을 돌려라. 또는 제가 얘기하듯이

0: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된다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이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게 깨친이의 특성입니다. 이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제 힘이 역부족이 돼서 재수 삼수를 해도 그 학교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넌 안 돼. 너는 그 학교 영원히 못 가. 목표를 낮춰서 다른 데로 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포기하든가. 이렇게 꾸짖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깨친이는 절대로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불가능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가능하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즉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라면 너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이는요, 모른다라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난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점을 쳐주십시오. 어떻게 살 길을. 이렇게 깨친이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럼 깨친이는 점을 쳐줄까요? 스스로 걸어가는 길을 일러줄까요? 스스로 걸어가는 길을 일러줄. 근데 어떻게, 저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난관을 헤쳐서 저 살아나갈 길을 저는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깨친이는 어떻게 일러줄까요? 네가 모른다는 생각은 사실은 착각이다. 그게 없는 것이다. 제가 얘기한 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쳐보세요. 실제로 모르는 것은 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바치면은요, 실제로 모른다는 생각이 옅어져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도저히 안 풀려요. 하루를 생각해도 안 풀려요. 이틀을 생각해도 안 풀려요. 이틀쯤 되면 다 포기합니다. 나도. 근데 포기하지 말고 모른다는 생각을 끝까지 바치고 착각인 줄 알고 지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흘 날 자꾸 지속하면 어느 날 딱 풀립니다. 안 되면 꿈에라도 풀립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에요. 착각이기 때문에 알아집니다. 저는 제가 많이 경험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경험을 했지만 깨친이는 모른다, 안 된다, 싫다, 이것이 참이 아니고 착각이라는 것을 늘 실감하고 있죠.
1: 네.
0: 이건 그런 것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생기고 난제가 생기죠. 네. 이게 그 사람 올 때 그래 안 된다, 너 안 돼, 안 되는 사람이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1: 네.
0: 너한테 희망이 있다, 그게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한한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 주고 생기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법문을 활꽃법문이라고 그러죠. 깨친이는 항상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맥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법문하는 분들도 없진 않죠. 그런 분은 깨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깨친이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체절명의 난관도 그것을 참으로 믿으면 자살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착각이 없다라고 알고 그것을 일깨워준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깨친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깨친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음을 알고 고난을 벗어나게 해서 행복하게 합니다. 난제를 착각인 줄 알고 벗어나게 해서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대할까요? 인생은 어차피 죽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도 생자필멸이라, 산자는 다 죽게 돼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죽음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깨친이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은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똑똑하신 분은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참이 아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착각이라고 생각 깨닫고 본래 없는 것을 알 때 너는 네 앞에 죽음은 닥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죽는다는 두려움을 착각으로 알고 자꾸 바친다라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지가 불러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이런 깨치니가 세상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 이제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깨치니의 특성이 뭐예요? 세상을 다 모를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다 아는 분임에 틀림없어요. 아는데 아는 척 할까요? 안 할까요?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치니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끔 아는 소리를 하느냐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잘난 척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는 소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가져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가짜 도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진짜 깨치니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는 소리 오지 않습니다. 저희의 신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의심할 때, 의심해서 퇴타심이 나는 것을 방지할 때 잠깐 아는 표시를 할 뿐입니다. 보통 때는 일체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자, 이렇게 깨치니의 특성. 제가 이제 다 알지만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면 모든 것이 네 마음인 줄로 알아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네가 다 불러서 온 것임을 알아라. 인생이라는 것도 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 태어나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피동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네가 다 불러서 왔고 네가 다 인생을 창조하고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처음엔 그 말이 믿길까요 안 믿길까요? 안 믿겨요. 안 믿기는데 저도 참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안 믿다가 자꾸 공부를 해봤어요. 금강경 자꾸 읽어봤어요. 특히 모른다는 생각 아는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난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풀 때 아무리 연구해도 그 고등수학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들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결국 고등수학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대신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금강경 가르침에 의해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치고 알려고 자꾸 노력을 했더니 처음에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것이 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고 그리고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를 가난을 준 우리 부모를 원망을 했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많은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자비롭게 나를 대해주지 못하는 것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조금씩 아주 저는 확실히 못 깨쳤습니다만 조금은 압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내가 불러온 것임을 저는 조금씩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 왔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도인한테 찾아갔더니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래요. 이마 만졌죠. 만지니까 어떠냐? 딱딱하죠. 누가 딱딱한 걸 물어봤냐? 근데 제 이마가 이렇게 좁대네요. 이렇게 좁대요. 이마가 왜 좁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뭐 제가 알 리가 없죠. 네가 이마가 이렇게 좁은 것은 이게 우리 몸 밖에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전생에 어른 공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은은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좀 깔보는 기질이 있었대요. 뭐 저게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 시원찮은 것들, 난 저런 시원찮은 것들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상대를 깔보고 우습게 알고 누구 하나 제대로 공경심을 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제 골상을 이마를 좁게 했고 부모를 만나더라도 형편없는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예요.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도량도 좀 좁고 화 잘 내고 이런 부모입니다. 이게 늘 불만이었죠. 그리고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마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으로 자꾸 공부하고 보니까 제 속에 남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다면 나한테 훌륭한 부모가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알아지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많이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이런 부모 만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만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내가 다 불러온 거예요. 내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것을 이 마음이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도 그렇게 가난을 늘 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늘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래도 아마 중류는 되겠죠. 근데 늘 이렇게 저 풍족하지는 못했다가 근래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마음이 상당히 풍족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렇게 가난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왜 이렇게 풍족해졌을까? 그리고 뭐 재산은 뭐 그렇고 그런데 꽤 재산도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어디 가서 군기를 잘 안 떨게 됐어요. 이제 그것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왜 난 이렇게 가난할까? 난 돈복이 없을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도 몰랐고 그건 내가 불러온 게 아니라 다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 탓도 하고 운 탓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 밝은 선지식이 얘기해요. 네 인색한 마음이 남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가난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굉장히 인색한 게 많더라고요. 누가 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밥값을 낼 때가 됐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낼까 말까. 누가 대신 내줬으면. 그 인색한 마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꿈에 보니까 돈 내기 싫어서 발발 떠는 꿈이 보여져요. 그 잠재의식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잠재의식이 인색한 마음이 이리 가난을 불러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난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죠. 자, 근데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제가 좀 넉넉해진 줄 아세요? 10여 년 전부터요, 제가 무료 급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기사가 조금 났는데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집을 헐고 거기에 이 천막 같은 거 해놓고 동네 독고인들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직장이 있었고 봉급을 괜찮게 탔으니까. 그래서 이거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렇게 베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색해서 발발발발 떠다가 10여 년 전부터 베풀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요. 베푸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나가는 게 손해고 나갈 때 누가 주겠느냐 그랬는데 안 그래요.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게 돼요. 그리고 나는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굶기가 없어, 거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넉넉해요. 그리고 너 재산 얼마냐? 그럼 적지 않은데? 이렇게 돼요. 그전엔 나 없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부자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요? 베풀어줘서 그렇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은 다 내가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 요 다음 시간에 드릴 이야기까지도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 아는 것만이 깨친이의 특징이 아니다. 다 안다고 해서 깨쳤다고 할 수가 없다. 깨친이는 몇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쳤다고 해서 화내도 안 되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티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깨친이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든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한테도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깨우치게 해서 밝게 만든다. 이것이 깨친이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깨친이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공이요 착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다, 싫다, 안 된다, 모른다라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하고 난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희망을 준다. 이것이 밝은이의 특성이다. 공의 진리를 깨친 결과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친이는 아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른내면 어른내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기 주장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항상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깨친이의 특성이고 그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한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이런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한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체 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를 통해서 극복한 위대한 실감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진지한 토론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라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면서 재앙의 씨는 사라질 것이다. 재앙의 씨가 사라진 것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한다. 금강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처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줘요. 부처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법의 즐거움은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그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 성불하는 게 사건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예? 유성출가상, 수화, 항마상,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녹은 전북서 이와 같은 것이 전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 역량껏 전법하고, 내 역량껏 맑게 살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큰 대원을 바라되 원 일체 보살 행위 강대무량하야 넓고 커서 무량하고 이 보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살 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생 숫자만큼 많아요. 에? 저 산에 나무 가지 수만큼 많아. 저 바다에 물고기 종류만큼 많아. 이게 보살 행위예요. 그 8만 4천 다라니가 있고 모다라비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보살은 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살의 체성은 무엇이냐? 보살의 근본 바탕, 본체의 성품은 뭐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업이 있다. 보살은 업이 뭡니까? 보살의 업은 37 조도품이다. 칠각지, 팔정도, 사건, 뭐 오건, 오력, 사여의족, 예? 사념처 이와 같은 것들 보조 바라밀을 보살의 업이라고 하고, 업은, 우리말로 이렇게, 업은 내 의미를 번역하면, 업을 뭐라고 업이라 합니까? 우리 직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업은 기동한다 그래요. 일어나고 작동한다. 그래서 작업한다, 조업한다, 조작한다, 조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업이고, 몸이 만들어내는 것도 업이고, 생각이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것도 전부 뭡니까? 인위 조작을 업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인위 조작이 아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서 부처님께서는 업상으로부터 해탈이래. 그건 진심이라 그럽니다. 그 업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진심과 망심이 붙어서 진망이 화합해서 아래하식에서 업이 일어난 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마음이 넓다는 거는 뭐냐? 청량국사가 해석하시기를, 청량국사가 아니라 가지고, 천친보살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십지품을 강의할 때, 천친보살 십지경론을, 십지논을 가지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천친보살 유식송, 유식과 구사론을 쓰셨던 천친보살 해설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입장이 있어요. 넓다는 거 하는 것은 천치보살이 한이지. 에서 정신지를 얻고 나면 마음이 온이 개공되고 나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게 반야바라밀까지 굉장히 확대돼서 제6지까지 2구지부터 2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이걸 갖다 구계지라고 합니다. 구계지 제대로 계행이 부처님 같은 행이 갖춰지는 단계라 구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 정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의지를 정심지라 그래요. 그런 건 귀신론에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전에 잘 나오죠.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오온의 경우 안쪽에 아집과 악연과 아예

암한 아치 악연 아예 암한 아치 요런 것들 안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녹지도 않는 거 완전히 그거 독버섯 같은 거 그 독버섯 그 바이러스 종자가 딱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녹으려 하면은 무상방편지라 그걸 제7지라 그래요. 예? 그때 분별지가 이렇게 처음 생겨나는 그 무상방편지혜가 되거든. 칠시기가 이렇게 전변돼가지고 그 흔히 이제 뭐 성소작지다 묘관찰지다 평등성지다 그 평등성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이 대다 크다 광대할 때 대자 있잖아요, 그죠? 대는 칠지고 이게 무상방편지죠. 그럼 무량하다는 말은 그냥 무생법인을 얻은 팔지보살에 이상돼가지고 더 이상 엔진을 켜지도 않고 이 우리 지금 에어컨 돌릴 때 무풍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바람 안 보내도 시원한 거 있잖아요. 순풍에 뭐 도초를 올려놓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연 수행이 되는 이런 상태를 무량하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무량하게 할 수가 없을게 질려버린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들이 무량한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공으로 꺼져버리면 뭐라 하냐면 원효성께서 무리지가 지리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이것이 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있는 것으로는 불연지가 대연이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다. 성으로 꺼져버리면 이성으로 꺼지면 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형상으로 나오면 무상으로 나와버려요. 불연지가 대형이라. 형상 아닌 것이 진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 어떻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알았을까. 그 하나의 이치를 깨뜨려버리면은 안 배운 것도 하안경을 오늘 또 80건이 아니고 800건, 8000건, 86건에 이르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하안경을 전에 다시 편집해놓은 게 99건 하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80건 하안경 59건까지와 뒤에 40건 하안경 입학개품 잘 되어 있으니까 40건 하안경을 입학개품 20건 대신 40건 하안경 붙인 몇 건이에요? 99건 하안경을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놨죠.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무량하다고 하는 거는 제 8지에서는 색자재지 형상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거. 제 9지에 가면 심자재지. 법운지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저기 39건 가서 이제 배울 텐데 법운지에 가면은 앞에 1, 2, 3, 4, 5, 6, 7, 8, 9 다 합쳐가지고도 못 따라가. 그리고 강대 무량하다 그 꼭꼭 짚으니까 천진보살 땡가 야무했지요. 불계 부잡하며 섞이지 않는다. 이게 제법에 무하니까 섞이지 않는 게 우리가 잉불잡난 객별성이라. 불계 부잡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섭제바람이라 모든 바람이를 다 바람이라는 바람이라 다 포섭해가지고 섭렵해가지고 밟지 않는 게 없다.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대표적으로 육바람이라 십바람이라 아닙니다. 그죠? 한계는 뭡니까? 싹다 바람이라고 들어보세요. 마카다 바람일 싹다 바람일 마카다 바람일 예? 그러니까 정치 제지하며 모든 지위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하는 자기 위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를 야무지게 한다 이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게 모든 바람이를 섭렵한다고 이 말이 그 수행하는데 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바람이. 또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닦는다 이 말이 작용을 얘기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그 일체 보살행위 강대무량하여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 강대무량한 거고 섭바람이라는 정치바람이라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요 부분은 정말로 그 천진보살이 육상원융이라 하죠. 그걸 가지고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놨죠. 그 뒤로도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놓고 하안경은 이제 두 줄기로 설명하죠. 하나는 10편문이 있고 하나는 육상 원륜이 있고 10편 차제가 있잖아요. 10편과 육상 이 두 개가 하안경의 큰 축입니다. 그 전체인 모양인가 각각인 모양인가 같은 모양인가 다른 모양인가 이루어지는 모양인가 망가지는 모양 그 요게 이제 전부 다 방편이라 어떤 거를 그 호떡을 굽을 때 납작하게 굽어야 될까 찐빵을 통통하게 굽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옥수수가 있으면 지금 옥수수 날 때잖아요. 옥수수 좀 나올

되죠? 감자를 지금 굽어 먹어야 될까? 전 부쳐 먹어야 될까? 뭐 감자 갈아 먹어야 될까? 뭐 이게 나박나박 썰어 먹어야 될까? 감자 볶음을 해 먹을까? 여러 가지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 감자 조림도 있고. 그런 것이 요게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있잖아요. 예. 아스파라가스를 쫑쫑 썰어야 될까? 길이 그냥 이렇게 굽어 먹어야 될까? 이게 아니 자꾸 웃지 말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예? 이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 쑥개떡을 할 건가, 쑥 털털이를 할 건가, 이게 뭐 절편을 할 건가, 쑥 그거 저기 시루떡을 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말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머리를 뭐 이렇게 브릿지를 이을까 뭐 제초제를 뿌릴까 이렇게 빠마를 할까 뭐 고데를 할까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할 것도 없다. 올백도 안 되고 여백도 안 되거든요. 2대8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 지금. 그게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은 누가 할수 있다?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뚫어버려요. 그 이치를 뚫으면 뺀치를 써야 될지 망치를 써야 될지 칼을 써야 될지 톱을 써야 될지 알잖아요. 칼쓸 자리 왜그 톱을 쓰고 칼쓸 자리 왜 가위를 쓰냐 이거야. 소은 것은 찔러야 되고 끌로는 파내야 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기구들아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방편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쪽지게 하는데 쪽지게 가늘어야 되겠어요? 두꺼워야 되겠어요? 가늘어야지. 용기도 플라스틱 써야 될지 유리를 써야 될지 우리가 이게 싱크대 할 때도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야 될지 인조 대리석으로 해야 될지 세라믹으로 해야 될지 다 다르잖아요. 나무 원목, 예? 거기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집을 높여야 될지 낮아야 될지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그 자기 저처럼 안경을 딱 맞는 거 이런 거 써야 되거든. 자, 넘어갑니다. 이런 게 방편이라 그래요. 예? 방편을 그렇게 아, 이 육상을 원흉하게 잘 쓰는 것을 방편이라 하구나. 그리고 방편을 잘 쓰면 아, 요거는 감자 먹을 정도가 아니야. 요거는 이래 보니까 감자 신은 야무네. 시감자를 좀 쓰자. 예? 시감자를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감도 어디 가지고 남지 이렇게 얻어 먹어 보고 이러면 종자를 그 감을 갖다 이렇게 모종을 또 사고 하잖아요. 예? 방편이 있으면 인생이 별돈안 들여도 풍성해지죠. 방편이 없으면 희한하게 산다. 방편이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저기 QR코드처럼 없는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무게도 하나도 없어. 거리도 없어. 예? 색깔도 없어. 모양도 없어. 향기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성무향이지만 얼마든지 향기롭게, 얼마든지 소리가 찬란하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해보면 안에서 나오는 옥타브가 엄청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곡조가 얼마든지 좋다는 것을 느끼죠. 소유보살행을, 온갖 보살행을 모두 여실설이라 진실되게 설하고 일체를 중생을 가르쳐서 교화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받아서 행하게 하고 마음에서 정장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정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정장이 될까? 그 종류를 알고 광대무량한 종류 이때 했죠, 그죠? 그 본체를 알고 본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행의 보살 수행의 본체는 근본 바탕은 바람이리라. 그 작용을 알고 작용은 뭐라 했죠? 조도법이라. 예? 이건 장가지를 장작나무를 붙일 때 장가지부터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불쏘시개부터. 장작 이마탄 거 떼어놓고 불 붙여보면 불 붙겠네. 그 착화제를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조도법이래. 그 장작에 불 붙으면 이제 바람일이고. 예? 그 바람일도 장작에 붙은 정도가 진짜 바람일은 쇠덩거리에 불이 붙어 보여야 된대. 아무거나 쇠덩거리 불 붙으면 잘못 꺼져. 엥가는 거 물보 꺼지겠어요? 잘안 꺼져요. 아,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된 바람일이 보살 바람일이다 이거지. 그 방편을 안다. 방편을 잘하면 어떨 때는 뭉쳐야 되고, 어떨 때는 흩어야 되고, 짜게 해야 되고, 달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방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납니까? 자신의 마음이 심덕 정장이라. 마음이 문득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 부처님을 닮아갖고 이렇게 느낀다니까. 심덕 정장이라. 그러니까 바람일 행을 안할 수가 없죠. 늦게 버린 사람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한다니까. 그래, 강대하기가, 그럼 즐겁거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남 한번 욕하고 돌아서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처음에 욕할 때는 시원했는데.

두고 막 몇 년을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 니와 그라노, 니와 그라노.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덕게 허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뿐만 아니와, 마음이 더욱 정장식하지. 하나와 전체, 또 찰나와 영원, 그 모든 중생들도 그렇게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 원력입니다. 진미래자하여 일체 급수의 무유휴식이라. 오는 세월이 다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수행해야 마음을 잘하는가 하는 배웠어요. 각가지로 또 근본 바탕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온갖 방편으로 온갖 방편으로 또 하나는 작용을 잘 써가지고 마음이 점점 자라게 가지가지로 근본 바탕에 의지해서 그 업을 잘 써가지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큰 대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중생계에서 유생무색과 유상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이라. 일체 중생계는 아주 거칠고 미세한 차별을 여기 해놨어요. 중생계. 모양이 있는 것은, 몸띠가 있는 것은 거칠고, 몸띠가 없는 것은 미세한 거예요. 곱은 거예요. 예? 또 생각이 있는 거는 거친 거고, 생각이 없는 거는 곱은 거라. 그러니까 생각이 저기 생 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는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건 좀 거칠거든. 지, 수, 하, 풍, 바람은 약간 느낌은 있는데 바람 부는 거 볼 수는 모양은 없잖아요, 그죠? 아, 이건 이제 미세한 거야. 바람보다 더 미세하면 지, 수, 하, 풍, 공이 있는 거라, 그죠? 아, 공과는 더 하구나. 공 다음에는 견이 있거든. 지수하풍공견. 아, 견은 더 이렇게 보는 이런 힘들은 더 미세하구나. 뭐 식이 있어요. 지금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이 몸띠 지수하풍에서 이게 땅덩어리에서 물덩어리에서 이 불덩어리에서 이 점점점 가서 생각으로 나를 몰아가면은 점점 미세하잖아요. 예? 그래. 의식은 이렇게 좀 거칠지만은 의식보다 더 고와버리는 마음은 정말 진심은 곱거든. 안 보이거든. 진심을 뭐라 합니까?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체. 잡념이 없는 게 진심이거든요. 예? 아, 무주 무생 있잖아요. 그죠? 불생불멸이 진심이거든. 본체거든. 불구부정 부정불가. 허공 같은 거. 허공보다 더 깊은 거. 허공보다 더 적막한 거. 이렇게 막 현학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현학적이라는데 그걸 못 느껴서 그래. 허공이 더 꺼질 게 없지만 이거보다 더 꺼져버렸다 해야 이제 아 이래서 뭐라 합니까? 본래 없다.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인데 진공인데 어떻게 이것이 다 있는 거고? 생사 열반이 상공하라. 이 자리에 같이 있구나. 같이 있구나. 그렇게 색을 가진 존재 중에서도 유색 중에서는 생각이 없으면 고운 놈이고 몸띠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있는 놈은 거친 놈이요. 예? 자, 한번 넘어갑시다. 한들. 그다음에 난생 알로 태어난 거 앞뒤 꽉 막혔잖아요. 예? 앞뒤 꽉 막혀. 태생은 이 탯줄로 연결돼가 정이 많아. 난생은 미혹해. 습생은 삿대.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출생 방식 차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화생이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는 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업 때문에 아까 뭐 변화, 변동, 조작, 동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화생은 전부 업으로 태어나는 것들이라. 좋은 데 태어나든지 나쁜 데 태어나든지 갑자기 푹푹푹 올라오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조작이 있었다? 업이 있었다. 조업, 조작, 조업, 작업하잖아요. 업으로 밀어버리면 변화대가 태어나는 것들. 다 업이겠지만은 그중에 화생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이 삼계 소계와 삼계는 욕계 색 욕계는 아주 탁하죠.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예? 욕계 색계 무색계는 아주 맑잖아요. 청정하고. 예? 색계 무색계는 맑잖아요. 욕계를 떠나 가지고 색계를 싹 들어가는 첫 단계는 뭐랍니까? 이생희락지. 이생 욕계의 생활을 정리하고 기쁨이 확 돋아났다. 그다음에 선정이 돋아나니까 정생희락지. 그런데 이 선정마저 놓아본다. 이희 묘락지라.

이 멸락기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흐뭇텅텅하게 이제 새끼의 산정산비 다 놓아버리면은 산염 청정지를 하거든.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더 미세하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막 올라가서 구상차제가 쭉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버 육치와 육치에는 지옥, 아귀, 축생은 괴로워요. 고통도 있고 천상은 또 즐거워요. 고락의 차별도 있고 일생 생체라 일체 모든 태어난 업의 차별도 있고 명색 소습이라 존재의 그런 모습이에요. 명색, 명은 물질적인 거, 이름적인 거는 정신적인 거, 명만 있는 거. 마이크라면 이름인데 마이크가 요거는 색이고 마이크는 명이 되죠. 예를 들어 꽃부 컵이라면 컵부 컵이라면은 명인데 그죠? 요거는 물질이죠. 색이죠. 이해가셨어요? 명색이라. 명색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줄기세포 쭉 돼요. 명색이 되면 나중에 쭉 옆에 이제 자기 소음별로 갈라지고 명색연육입이 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명색은 이렇게 반죽을 해놓은 것 같다라면 반죽에서 아가 태아가 이만큼 생겨졌다라면 나중에 손발 눈코 입기가 쭉 49일 만에 벌어져 버리잖아요. 예? 손톱 발톱이 생겨나거든. 예, 몸속에서 49일 지나면 이제 눈코 입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게 생겨나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눈꼬 이게 생겨나면 거기서 온갖 왕래가 거래하면서 시시비비해가지고 욕하고 눈꼴 사납나, 귀가 어둡나, 코가 막힌나, 이렇게 이제 막 시비한다. 자, 그것인 이와 같은 등류로 그 중생을 다 얘기했습니다. 악에 교화내고 모두 교화해야 모두 다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모두 그런 범부, 일체 중생들을 범부를 초월해서 혁범성성이라 범부로 고쳐서 성의를 이루어서 옹색한 걸 거두어가지고 원대한 걸 가게 돼. 예. 우리가 해소향대이라면 흔히 옹졸한 걸 돌이켜서 큰 걸로 향한다 하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나오는 게 환경 전체가 해양, 십해항구 해서 알기로 해소향대인데 해소라고 하는 거는 소성적인 거. 내 혼자서 청정하게 수행을 잘하는 걸 돌이켜서 내 수행을 근본으로 사성제 팔, 팔정도 십이연기를 잘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보살행, 바라밀행으로 나아가는 게 해소 향대라. 예? 우리 십해항풍 배우고 지금 십지풍 하잖아요. 그 해항이 뭐냐? 해소 향대인데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백된 걸 돌이켜서 원만한 대로 간다. 니 편, 내 편이 없고 전부 바다로 간다. 유시유종에서 무시무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영단 일체 세간치라 영원히 일체 세간의 윤회를 끊게 하는 건 소성이거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일체 지지의 도에 편안히 머물게 한다. 일체 지지, 일체 종지를 따 얻게 되는 건 대성이잖아요. 그죠? 일체 지지를 후덕지라 하거든. 후덕지는 뭡니까? 방편으로 모든 중생에게 알맞게. 그 정도 되면은 일체 지지라. 감자 하나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다. 감자 옹심이도 만들고. 요게 이제 지금 후덕지예요. 감자가 이게 싱싱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건 근본지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근본지에서 온갖이 다 뽑아내는 거야. 그걸 일체지라 그러고. 일체지를 우리는 살바야라 그러고. 그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일체지를 문수보살이라 그러고. 일체지를 이라고 하고. 일체지지를 사라고 하고. 이판, 사판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돼서 보면 그러니까 욕심 많은 놈은 사법계로 살아가는데 사법계도 제대로 못 살고 조금 생각을 깨친 사람은 이법계 정도에서 이치를 알아서 사법계를 원활하게 이제 이법계를 정도로 알고 살아가고 능통하게 사는 보살들은 이사무예 사사 종국에는 사사 무예 법계로 간다는 말입니다. 한계의 목적지는 어디냐? 마지막 골인 지점은 사사 무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무예. 그 볼펜 한 자루가 요 하나가 미국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세밀하게 들어보면 요 코팅 했는 것까지 잉크까지 해가지고 누구 건지도 모른대.
중간에 배달해 놓은 사람까지.

예? 여기 하나 오기까지 한 1,000명도 넘을 거예요. 이 볼펜 심 하나 만드는 것까지. 볼 포인트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 볼펜 심 만든 사람하고 이볼 포인트 만든 사람하고 서로 알까요? 몰라, 서로. 또 어느 기계인지도 몰라. 네. 참, 이 한계는 모르는 게 이미 우리 세상에 다 펼쳐져 있고, 그거를 옛날 분들은 세밀하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좀 약하지. 한계가 뭐한 8만 건쭉 만들어 버려야 돼, 사실은. 매일 만들어 버려야 돼. 그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잘 보면은 하루에 또 산이 하나 생겨지고 매일 바다가 하나 생겨진다라면 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스님은 입만 띄면 거짓말 안 하네. 그렇지, 그런 기머거리가 있을 거예요. 강대함이 법계와 같으며 궁극함이 완벽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예. 법계라고 하는 건 진법계, 허공계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아, 법계라고 하는 거는 묘유고 허공계는 진공이구나. 예? 아, 진법계, 허공계 저 뒤에 보현의 홍풍 이런 게 묻어가지고 보현의 홍풍 같은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법계는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 허공계는 뭐냐? 무심이라. 무념무상 염도 영공 무념체가 바로 허공이라. 허공 텅빈 허공. 달빛이 무슨 전기세 받는 거 봤나요?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의 모든 급이 다할 때까지 쉬는 일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이제 중생이 무엇이고 무슨 뜻으로 이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느냐? 중생 중생 하지만 실제 중생이 없다. 중생 중생해도 적비 중생이요 시명 중생이래. 바람일 바람일 땅대해도 반야 바람일 적비 반야 바람일 시명.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 중생에게는 모양의 유무가 있고 또 생각의 유무가 있고 태난 습화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육도 윤회도 있고 태어난 처소가 각각이 다르더라도 중생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느냐? 예? 그리고 무슨 중생을 어떻게 교화하겠어요? 자, 막 넘어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안경 보고 참 신기하게 하는 거는 금강경 이래 나오죠. 후 500년에 어차경중에 내지 뭐죠? 능생신심하여 내지 사국에 등 위타 인설하면은 그 중생은 참 희유하다 그랬죠. 요 희유한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희유한 분들. 먼저 일단 불법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탈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해탈을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해탈 지경까지 개향, 정향, 해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 개향, 정향, 해향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지면 계율을 지키게 되고 그죠? 거기서 선정과 지혜가 돋아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바람일행을 수행하다 보면은 뭐가 옵니까? 해탈이 이루어지고 그 해탈로부터 해탈 지견이라.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체 세계를 받들어 섬길 것을 발언하다.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예. 또 발언하기를 원 일체 세계. 이 일체 세계라고 하는 건 작주 얘기합니다. 사파입니다. 사파. 예? 일체 세계는 어떠냐? 강대 무량이라. 아까 강자는 뭐다, 대자는 뭐다, 무량자는 뭐다, 추세는 뭐다 했잖아요. 앞에 계속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만은 난주, 어지러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도주, 그 다음에 정주,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바로 된 것도 있고, 들어가거나, 가거나, 다니거나, 가는 거, 행주자활 하죠, 우리 흔히. 그죠? 이렇게 쭉 돼가 있대.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것은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미세하대. 아까 해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몸이 땅덩거리 지수 하풍이 있는 거는 거치지만은 의식은 어때요? 미세하니까 곱잖아요. 추라고 하는 거는 지수 하풍으로 된거 있는 내 몸뚱어리를 얘기한다면 이 몸뚱어리가 지금 같이 있는 의식의 세계는 내구조나 이런 건 미세하지요. 신경 조직 이런 거, 그죠? 신경이 뭡니까? 정신으로 가는 길이다. 예? 그 신경을 마비시켜 보면 정신이 아프지? 마취시켜 보면 안 아프잖아요. 이빨 치료할 때 신경을 죽이든지 신경을 마취시키면 어때요? 신으로 가는 길이 또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지럽게 머무른다고 하는 거는
질서 있게

배열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난장판이 된 인생살이. 예? 자, 여 재망차별이라 제석천의 그물처럼 여기서부터는 진실의 세계 얘기를 합니다. 예? 진실의 세계. 예. 앞에는 이렇게 현상의 세계잖아요. 일제상의 세계. 현상의 모습 보여주다가 그거는 사판이고 뒤에 참 진실의 모습은

한량없는 갖가지로 갖지 않은 지혜로서 분명히 알아서 앞에 나는 듯이 알고 보아. 눈앞에 화 현전 지견이라. 이게 이제 해탈 지견이 돼야 현전 지견이 되거든. 현전 지견이 안 되면 어떠냐? 망막 지견이라. 막막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막사량이라.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다 보면은 눈앞에 환해지는 거야. 예?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안 보이거든. 우리가 이제 미얀마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은데, 성지순례 가보면 요즘 우리는 별을 보면 별이 몇 개 없잖아요. 빛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이는 거야. 지 아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지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이치를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지식은 색깔처럼 나중에 안 불러도 다 달라붙게 되겠어요. 어떻게 달라붙느냐? 테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스치는 대화 한 구절이나, 나뭇잎을 이렇게 보다가, 나무 잎사귀 하나 이렇게 보는 구절이나, 꽃을 보다가 꽃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피는 모습이나, 그 원리가 흐름이 쭉 있거든요. 굵고 뜨겁고, 그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제가 수박을 딱 먹으면, 아, 이건 황토밭 수박이네. 이건 황토밭에 난 무네. 이 모래밭에 난 수박이네. 알 수 있잖아요. 모래 냄새 나거든. 황토 냄새 나고. 어떤 걸 잘 아느냐? 맛있는 걸 잘 안다, 또. 맛없는 건 더 잘 알고. 예? 맛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하나 딱 먹으면 대부분 한 10가지 맛을 느껴야 되고, 수박 하나에서도. 사과를 하나 먹어도 한 7, 8가지 맛은 다 느껴야 되고, 어떤 건 딱 단세포, 아메바다, 아이고. 시다, 달다, 끝이다. 어느 정도 달다, 어느 정도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자꾸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 알아지면 감탄스럽잖아요. 그 우리가 몇 가지 색 보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천만에.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바깥의 자외선, 바깥의 적외선까지 또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듯이 이게 뜻도 육안으로 보는 지식이 너머에 또 지식을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적강이라고 하고, 적음이라고 하고, 고요의 소리, 고요의 지혜, 이래잖아요. 대적강전. 그게 진짜 큰 광명이죠. 눈에 보이는 뭐, 오색광명이 무슨 광명이겠어요. 예? 그거는 많이 낮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굴절된 광명이라. 소리도 마찬가지고. 강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구경이 여호와와 같으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휴식이 없나니라. 그 모양을 파악하고 의미를 깨뚫고 같은 현상이 절대로 없다. 이게 무량한상이에요. 예. 다양한 현상 구조를 아는 것은 모양을 잘 파악해야 돼. 그 책상도 저렇게 길게 놔야 될지 좁게 놔야 될 것이, 이게 방 배치를 길게 해야 될지 좁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높게 해야 돼, 이 모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양을 잘 알아서 모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그 배후에는 참된 이치가 있는 거라. 이 모양을 사라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걸 갖다가 QR코드가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프로그래밍 대가 이가 있다니까. 절대 눈으로 보고 싶어도 컴파일링 돼가지고 볼 수 없는 이가 있다니까. 예? 컴퓨터 모니터가 나타나지만 모니터 뒤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모니터로 나타나면 스크린 폰트가 있을 것이고, 프린트 하면 프린트는 프린트 폰트가 있잖아요. 자판기 폰트하고 여기 서재가 있는 거, 스크린에 나오는 폰트하고 프린팅 되어 나온 폰트가 다 달라요. 중간에 답답해요. 그 모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깨뚫어 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어 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고 나면은 매일 눈이 내리고 매일 비가 오고 매일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 예, 무량한 차별상을 둘이 이어야 돼. 이 꽃을 봐도 아름답고 저 꽃을 꽃 아닌 것이 세상에 없다. 호치 갈래면 총시하라. 좋게 보면 전부 꽃이고 모두 부처고, 약장 재금에 무비처라. 내가 눈꽃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부처님도 중생이다. 이게. 예? 약장 재금에 다 풀이고 잡초고, 좋게 보면 전부 꽃 같은 부처님이고. 같은 현상은 또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과 나타난 현상과 실상에 대해서, 현상을 사판이라고 하고 실상을 이판이라고 그래요. 예, 진실. 이것이 이제 잘 어울려져서 그 진공명의를. 그러니까 두레박에, 우리 저번에 미소를 긷는 두레박이라 했지만, 두레박을 기르면서 두레박과 우물과 달빛과 이 달이

0: 이제 두루박이 물에 떠가 오느냐 안 떠가 오느냐 그렇게 달빛에서 독서를 하면서 그렇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 환경 배울 때 사람이 이와 사가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참 기하죠. 그것을 이와 사가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만나는 것을 조화롭게 만난다 하잖아요. 조화, 화목이라 하고 화합이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2, 3학년 무분별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어때요? 만났다면 저거는 앵개부터 싸운대. 이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게 아니지. 축생과 축생이 뿔따고 나서 들이받아본다 이거. 자, 오늘은 뭐별 재미는 없었지만 여섯 번째 대원까지 해서요. 열 번째까지 하려다가 뭐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놓으면은 또 해달라 하고 하면은 주라라 그러고. 자, 이제 여름철에 장마철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한강 볼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강 볼수 있는 게 다행이고 또 이런 문수 서는 해상을 또 마련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어른 선생님처럼 계속 옆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좀 아프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연세 좀 드셔도 와요. 늙은 생강이 맵거든. 생강은 어디서 납니까? 오솔길. 생각난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1: 제법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배운 것은 적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지 더 나쁘지는 않으리.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비수갈마가 아뢰.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 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 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가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였다.

안에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5: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6: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4: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6: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6: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7: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4: BJ 정문스님.
6: 그렇습니다.
4: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6: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글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윤회가 왜 중요하냐면 윤회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자고 하는 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불교의 거의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생사윤회 생사의 달인데, 생사란 건 생로병사,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괴로움이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그래서 그걸 줄여서 생사윤회, 보통 생로병사의 윤회다. 근데 생사에 윤회하는 건 고다. 그 다음에 생사에서 벗어나라, 해탈해라. 벗어나는, 해탈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래서 윤회란 말은 니까야 빨리 열어 삼사라라고도 하고 왔다라고도 하는데 삼사라라는 윤회의 말씀은 옮겨가는 거 윤회하는 자. 그 중생은 윤회를 안 해야 행복한 건데, 윤회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 옮겨가고, 돌고 도는 거. 그 다음에 왔다라는 뜻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자에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거. 윤회의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회는 탐진치 삼독의 어두운,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두운 업을 짓는 것이다. 어두운 먹구름이다. 그래서 왔다라고 할 때는 깨달음이다.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윤회를 배제하고 부정한다. 불교는 그러면 불교가 수들 못해요.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에서 남는 것은 없다. 우선, 윤회를 부정하다 보면은, 연기, 무아, 윤회 보통 그러거든요. 뒤에 저희가 자세히 이건 설명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불교에서 카르마, 업으로, 신구의 삼업에 대한 인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씨 뿌려져서 열매 맺는다. 라는 거고, 그것이 부정의 시작이 돼요. 우선 업으로 인해서 인과응보, 선인성과 악인학과라는 그런 것이 윤회를 배제하다 보면은 부정하게 되고, 그게 부정의 시작이다. 그쯤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생로 병사를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 말씀은 생로병사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윤회는 출발을 한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토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깨달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극복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아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윤회하는 중생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깨달아, 부처님이 오셔서 깨달아서 생로병사의 윤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셨고 그걸 가르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배워서 알고 실천함으로써 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비구 사부대중 우리 불자들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부대중 불자로서는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 로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윤회에 대해서 표준 국어사 대사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옮겨봤습니다. 불교에서 윤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108번뇌 탐진이 삼독의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사바세계 우리 인간 사는 세계부터 천상 세계까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와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가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계 육도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윤회를 부정하면 업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최승의 무상정 등 정각은 연기, 연기를 보는 자를 나를 본다. 윤회를 부정하면 업과 인과와 연기와 무아와 연기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다.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윤회는 연기 무와 윤회를 같이 셋을 상의상관 엮어서 설명해야 윤회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부정하면 우리 불교가 제가 좀 진단컨대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임문자라고 좀 멀리하는 경향,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나 그런 뭐 정진, 기도 정진, 염불, 사경, 절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신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란 말은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불교에서 용어가 안 맞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는 종교요, 구원이요, 과피다, 소원 성취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법화경, 대승경전인 법화경 비유품에 욕계색계 부색계는 나의 소유고 금차생에 계시하요. 기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체 다대관란 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려면 환란이 많다 유아일인 등이 고 오직 나한 사람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비유품이 나오는 불교는 종교요 구원요 과피요 고난이 많은 자들아 내가 다 구원하리라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사경하고

해설 남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수행체계 발정도 수행체계 사년초 수행체계 수식관 아나파나사티 수행체계 하면은 불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기도도 아니요 구원도 아니요 가피도 아니요 선성취라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법화경의 부유품을 부정하는 게 되고 보문품을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음보살 우리가 열심히 가피를 기도해서 염불하는 것은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중생 피곤에 무리한 고피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중생들이 곤액을 입어서 힘들어해. 고피신. 응? 무량 고피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의 관세음보살 묘한 지력으로 능구세강고 세간의 괴로움을 보내주십시오. 중생 피곤에 무량 고피신. 몸이 압박이 와, 괴로움에.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 방편력으로 능히 구원하 주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그렇잖아요? 자. 구족신통력. 부처님은 삼맹육신통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구족하고 있어. 광수지방편. 지혜의 방편을 전부 닦아서 널리 지혜를 가지고 계셔. 시방제국도. 그러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방제국토로 아니 계신 것 없이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나를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나타나서 구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국불교에 지금 잠깐 제가 언급하고 간 이유는 불교를 기도도 불교용교 아니에요. 종교도 불교용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법화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불교는 종교의 구원요, 가피요, 소원성취 하는 구원의 종교, 소원성취의 종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불임문자라고 좀 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하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항상 퀘스천. 의문을 가지고 이 못고를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나는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의 결과부지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사회의 목탁 소리로 들려서 사회의 깨달음이 울림이 와서 고뇌하는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뇌하는 중생들의 하나의 목탁 소리에 울림이 돼줘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위상이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위상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한테 우리 사회 5천만 국민들한테 해자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태어나는 원인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을 계속 놓치지 말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명 업식과 가래에 있다. 어두운 그림자, 내탓안 하고, 인과응보 안 있고, 전부 남의 탓으로 들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살아 하는 것을 원망, 저주, 미워하고, 예? 시기 질투하고 하면서, 그게 무명이란 말이야. 가래, 욕망에 대한 집착, 물속에서도 물을 찾는 집착, 그래서 그게 윤회의 원인, 조건이 무명과 가래다. 초기 불전에서 그러니까, 가래,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는 거, 욕망에 대한 자기 복의 분수밖에 욕망, 집착을 재생, 다시 태어나는 윤회하는 것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윤회를 강의하면서 제가 지금 윤회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또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불교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이불전 사부니까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구타카니까야까지 어부니까야라고도 하는데 초기불전을 보면은 윤회에 대한 말씀이 저는 뭐 그냥 하나둘 셋을 다 세서 한 게 아니라 무수히 직접 부처님이 윤회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50곳, 60곳, 70곳이 돼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그런데 간접적으로 전생, 현생, 내생을 말씀하신 거나 이런 윤회라는 말씀을 안 쓰셔도 대승경전까지 간접적으로 윤회에 말씀하신 곳은 100여 곳, 200여 곳도 넘는다. 그래서 윤회는 말로는 부정할 수 있어요. 말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부정. 윤회는 없어. 그러나 윤회하는 현상, 윤회하는 현상은 부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죽음은 다시 태어나게 나야 하는 윤회 현상은 윤회 없다고 부정을 할 수 있어도 윤회 현상은 부정 못하고 버릴 수가 없다. 헌옷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윤회 없음을 말로써 버릴 수 있으나 윤회 현상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요즘 확증평양이라는 거 자기가 믿는 것만 믿는 거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 안 돼요. 자기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당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되겠어요? 자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은 유관 두 눈, 두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뒤통수에 누가 와 있어 뒤에 몰라요. 그런 게 육안의 한계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안목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업력에 따라서 확증평양하면 안 돼요. 나는 아미타경에 믿는데 관무량숙은 못 믿겠다. 나는 금강경에 믿겠는데 법화경에 못 믿겠다. 이러면 자기의 그 무지의 발로거든, 무식의 발로고 공부 안 했다는 무식의 발로거든요. 그래서 니까야 아가마라는 건 이제 아한경을 때 이제 아가마 범어가 아가마라고 그러는데 니까야는 빨리어를 니까야 범본 아가마 범본 산스크리트 범본이라고 그러고 빨리어는 니까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경전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아니 되겠다 확증평양하면 아니 되겠다는 걸 여기에서 확실히 좀 믿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회를 믿는 것은 마음법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믿고 윤회를 믿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업력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법의 진리를 깨달으신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으신 예? 안욕따라 삼미약사물을 깨달으신 위가 없는 깨달음을 깨달으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 지금 대구에 이제 경주에 있다가 지금 대구로 오신 분인데 연구원장 있어요. 여성분이신 여성불자인데 박모원자이라고 티베트 불교 티베트 경전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시고 상당히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절에도 한번 오셔서 림포제 스님 법문할 때 통역도 해주시고 그런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칭연하고 한국의 이 불교 스님이나 불자들이 윤회를 좀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불신한다고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에 스님? 그러면 스님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고 불자가 아니지 스님이나 불자가 맞느냐라고 반문하셨다. 성철 큰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전생을 부정하고 내생을 부정하면 비불자다. 성철 스님 백일법문 들어보세요. 지금도 BTN 불교TV에 백일법문 나오고 있어요.

책을 보시든지 백일법문. 제가 행사 공부할 때 전부 하신 법문이에요. 전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미국의 리가 케이시, 영국의 캐논 이런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 3,000명, 5,000명을 다 임사 체험하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전생이 있구나, 내생이 있구나.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아. 전생이 있다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신앙하고 부딪혀, 자기 학문하고 연구 항구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도 백일법문에서 전생 내생을 부정하면은 불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를 부정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를 부정함으로써 윤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대승영령 초기 불전 전부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경전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증명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마라의 마왕과의 대화, 디가 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20에 나오는 말씀. 아난다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난 제자한테, 아난 존재한테, 우르벨레의 내란자라 강변, 아니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고 계실 때, 그때 아난다여, 마라바삐 만뜨가 나에게 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선 마라바삐 만뜨는 아난다여,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마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걸 아난 존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대덕이시오. 이제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오. 마왕이 얘기해요.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시란 얘기예요. 돌아가시라. 입적하시란 말씀이요. 선서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반열반에 드십시오. 대덕이시오. 이 세존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요. 나는 마라빠삐 만뜨에게 이렇게 말했다. 빠삐 만뜨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나는 나의 남자 신도 청신사 제자들이, 나는 나의 여신자 청신녀 제자들이. 이게 경전이 길어서 제가 축소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게 길어요, 이게. 제자 사부대중한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줄였어요. 사부대중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를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 법을 설하는 거요. 없다고 부정하는 건 이건 망발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얘기하지, 잘못 설하지 말라는 거요. 사실 스님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갈래에 설법하는 것도 신도들은 혼란스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금강경 강의를 들은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열심히 강의가 다 틀려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더라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한 것과 같이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진리

진리에 따라 나의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자기 스승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말씀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불제자라면, 사부대중이라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반이라면 배운 뒤에 말하고, 부처님 말씀을 여법하게 자기 체화 체득할 정도로 배운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말이라 이제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부처님 말에 따라서 실천해가지고 완전히 체화 체득된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예? 분석하고 확립하고 분류하고 그러라는 거요.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란존자 얘기예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란존자가. 모든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맞는, 일치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할 때까지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부처님 말씀 스승에게 배운 것을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히 하게 될 때까지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으로 잘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열반하지 않을 것이다. 아란존자인데 부처님이 너희 제자들이 나의 배운 대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확립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가르침을 전할 때까지 나의 말씀이라고,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없다고, 믿지 말라고, 그런 걸잘 파사연장 비판해서, 제가 지금 파사연장 비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고 자비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자비가 아니다.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열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히 하게 될 때까지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으로 잘 비판하고, 비판한 데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완전히 열반에 드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부 대중이 부처님 법대로 여법하게 여설 수행 공양,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해서 체화 체득해서 다 비판하고 파사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전도도 안 하고 말도 전달도 안 하고 법도 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반에 완전히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완전한 반열반에 드실 때입니다. 라는 말씀. 자. 여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씀을 좀 썼는데,
쌍육아니까야 15번

병 막대기 15번 막대기경에 나오는 말씀, 9번에 나오는 말씀, 그 위에 나오는 말씀. 막대기경 쌍육간니까야. 공중에 던져진 막대기는 아랫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공중에서 막대기를 던졌어요. 끝부분으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듯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옹교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어. 무명 가래 놓치지 마시고 묶여서 옹교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을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불교 공부를 할 때요, 종말론을 부처님은 잘 말씀하십니다. 말법 시대라는 말씀을 해도 종말이라는 말씀을 안 써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무실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무시무종. 무시이래로, 무시이래로, 모든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구례부동명을 뭐 이런 게 전부 그런 뜻인데, 법성계에. 시작이 없는 이래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게 저 무명의 가래와 그런 그 무명에 묶이고 덮여서 이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굴이에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전생 전생 전생 계속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이 사바세계에서 결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그러고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무덤을 증가시켰고 응? 하나 무덤을 응? 매장이라고 표시해 무덤 하나 증가시켰잖아요. 시작도 없이 응? 무시례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게 비구들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500생을 부처님 수업 닦아서 500생 동안 해서 성불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모든 행에 대해 염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행에 대해서 염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고정불민하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집착하지 말고 염원해라. 제법모아 얘기할 때 많이 했어, 염원한 얘기를. 모든 행에 대해서 염호해라. 그래, 염호해야 이탐, 탐욕에서 이별할 때 이자예요. 떠나간다. 탐욕, 탐지지 삼독이 빗발이고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 걸 이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집착한 고정불민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염호하고 그 욕망에서 떠나고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 윤회에 대한 말씀 또, 참 생각하다 많이 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힘이 되시고 공덕을 지어야 미래의 향상일로 할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부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뭐야? 진신사리가 뭐야?
1: 뭐야? 스님이 돼서 진신사리도 모른단 말이야?
0: 알려주기 싫은 관도.
1: 진신사리는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야.
0: 아.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진신사리와 관련된 계룡산 갑사로 가야겠다.
0: 갑사?
1: 계룡산 갑사는 1600년 전

0: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이 창건하고 신라 의상대사가 준 건에 나라의 큰 사찰로 만들었지. 통일신라시대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였던 갑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서 으뜸 간다고 해서 갑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 임진왜란 당시엔 승병들의 거점이었던 호국불교의 중심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계룡산 갑사로 고고. 1600년 전 수미산 북쪽을 관장하는 다문 천왕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마땅한 자리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계룡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중 가장 기운이 좋은 바위를 찾아 진신사리를 모셨죠. 그러자 바위에서 빛이 나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구려 스님 아도화상은 좋은 절터를 찾아 계룡산으로 향했는데요.
1: 이쪽이 계룡산길 같은데. 저기 여보시오들, 길 좀 물읍시다.
2: 에이? 아이, 급하니 어서 물으십시오.
1: 다들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2: 아, 급한 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가보는 중이었습니다.
1: 기이한 일이라니, 그게 어떤 일입니까?
2: 바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요.
1: 빛이요?
0: 아도화상은 마을 사람을 쫓아 빛이 난다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1: 참으로 기이한 일이야. 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바위에 직접 올라가 봐야겠어.
0: 그렇게 바위로 올라간 아도화상은 바위 안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발견하게 됐죠.
1: 이곳에 진신사리를 모신 건 법당을 지으라는 뜻이라 여기고 이곳에 절을 짓겠습니다.
0: 아도화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계룡산에 절을 짓고 갑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와, 나도 부처님 사리 보고 싶다.
0: 으이그, 공덕이나 많이 쌓고 말하시지.
3: 그런데 이 탑은 뭐야? 3층엔 공, 2층엔 우탑이라고 쓰여 있네. 그런데 우면은 소 아니야?
4: 뭐?
0: 맞아, 소와 사연이 깊지.
3: 어? 무슨 사연?
0: 궁금하면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갑사 공우탑 사연으로 고고! 임진왜란으로 천년 고찰 갑사가 소실되자 인호 스님은 갑사를 새로 중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 갑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 우리 각자 도움 줄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0: 갑사 중창을 위해 길을 떠났던 인호 스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박한 소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5: 나를 부른 것이 너로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엉킨 고삐를 풀어줄 테니. 이제 마음껏 풀을 먹고 뛰놀거라.
0: 그렇게 7년이 흘러 갑사 중창은 또 한 번 난관을 부딪히게 됐죠.
5: 대웅주를 치울 사람이 없다니요.
6: 인부들에게 출돈이 없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5: 그렇다고 불사를 관둘 수도 없고.
0: 인호 스님이 걱정에 빠져있던 그때 소 한 마리가 인호 스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5: 이런, 7년 전에 만난 소가 아니더냐.
7: 스님,
1: 그때 은혜를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0: 있습니다. 저도 대웅전 불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그날 이후 인호대사와 손은 법당을 지을 귀한 향나무를 실어 날랐고, 갑사는 마지막 중창을 마칠 수 있게 됐죠. 인호스님은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공우탑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뭐 보냐?
2: 구름. 구름은 좋겠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서.
1: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어디든 가보시지.
2: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짧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2: 마곡사?
1: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교 문화를 잘 지켜낸 사찰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어.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곡사로 고고! 조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됐는데요. 김시습은 이런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궁을 떠나 마곡사에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0: 권력을 내려놓으니 참으로 편하고도 편하구나.
1: 하지만 이런 김시습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였습니다.
0: 김시습이 마곡사에 있단 말이지. 그를 보러 가야겠네.
3: 하지만 김시습은 전하께 반기를 든 자입니다.
0: 그래, 늘 세상 무서운 것 없이 할 말은 하던 자지. 그게 내가 그를 보고 싶은 이유다.
1: 그렇게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곡사로 향했고,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세조를 피해 절을 떠나게 됐죠.
0: 세상이 나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군. 나를 피해 서둘러 떠났군.
3: 이제 연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0: 신하에게 버림받았으니 어찌 호사스럽게 연을 타고 가겠는가. 마곡사에 이 연을 두고 가게.
1: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습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2: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마네.
1: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2: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1: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2: 누가 뭐래?
1: 좋아,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사짜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2: 사짜리? 그게 뭔데?
1: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사짜리 이야기로 고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백일 기도를 위해 마곡사로 향했습니다. 마곡사가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4: 부처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정성껏 사찰이를 만들어 봉양하겠습니다.
1: 그렇게 노인은 매일 사찰이를 짜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돼가도록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이놈의 사자리는 짜서 뭐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1: 기도를 포기하려 한 그날 밤, 노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0: 네 업보가 큰 것을 100일 만에 다 씻으려 했느냐? 하물며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거늘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다니.
1: 노인은 부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100일을 정성껏 기도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4: 내가 두 발로 일어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1: 마곡사 대광보전엔 아직도 그때의 사자리가 남아 노인의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2: 아, 동이에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5: 미안.
2: 아, 왜 늦었는데? 아,
5: 그게 연못을 지나는데 꼬물꼬물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는데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잖아.
2: 이유, 당연하지. 물고기가 너만 보고 있겠냐?
5: 늦었으니 빨리 가자.
2: 빨리 가다니? 어디?
5: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2: 좋아. 오늘은 연못이랑 물고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량 만호사가 딱이겠다.
5: 만호사?
1: 만호사는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창건한 자그마치 2000년이나 된 사찰이야. 만호사엔 3층 석탑은 물론 신비한 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미륵전 앞 너덜지대의 돌은 두드리면 맑은 새소리가 나서 종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미량 만호사로 고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야의 옥지라는 연못엔 못된 용과 사악한 나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과 나찰들은 매일매일 마을로가 사람들을 괴롭혔죠.
6: 또 우리를 괴롭히러 나왔네.
7: 뭐해요? 얼른 도망칩시다.
6: 이번엔 또 뭘로 우리를 괴롭히려나.
1: 용과 나찰들은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서 마을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김수로 왕은 급히 주술사를 불러들였죠.
0: 흉년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용과 나찰 때문이요.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주술을 써볼까 합니다.
8: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막아보겠습니다. 당장 사라져라. 이야! 사라지라고!
0: 주술을 했는가? 왜 저들이 더 날뛰느냐?
8: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져라! 이야!
1: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용과 나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수로 왕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됐죠.
0: 부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1: 그때였습니다. 기도하는 김수로 왕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9: 걱정 마라. 용과 나찰이 더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지 않을 테니.
1: 말을 마친 부처님은 옥지로 가서 용과 나찰에게 설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용과 나찰은 악행을 멈추고 불교에 귀의하게 됐죠. 그 후 김수로 왕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어사를 창건하게 됐답니다.
2: 우와, 돌 좀 봐. 여기가 너돌강 맞지?
1: 어, 맞아. 이른바 돌강이지.
2: 그런데 이 돌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1: 궁금해?
2: 당연하지.
1: 좋아. 그럼 이번엔 이 너덜강에 얽힌 미륵 이야기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동해에는 용왕과 용왕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의 아들은 병으로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죠.
10: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해라. 다 들어줄 테니.
10: 죽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1: 용왕의 아들은 바다를 떠나 신통하다는 스님이 계신 밀양 만어사로 향했습니다.
10: 아, 스님, 죽기 전까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곳이 있습니까?
11: 길을 가다 우연히 멈추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수행터가 될 겁니다.
1: 용왕의 아들은 길을 가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췄는데 순간 돌미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의 아들을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도 돌로 변해버렸죠. 그 후 사람들은 용왕의 아들을 닮은 돌미륵을 꺼내 만어사 법당에 모시게 됐는데 이 돌미륵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답니다.
12: 혹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뛰어난 진리만을 이야기하라. 헐뜯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7: 사열해 볼려 사열해 볼
8: 연불 좀 듣고 싶은데.
9: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8: 고마워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을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노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알거리엔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부

밥을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 왕극락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철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야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철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경찰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요,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

0: 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이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0: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가

출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 바람에 따신경 환자제 보사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0: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굴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굴사를 한국 굴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굴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진갑동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히며 창종 80주년인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 내 연습 교육이 회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3주간 집중 공부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채식 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채식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각종이 주최하는 회당 문화축제가 울릉도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서는 울릉도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부터 아이들의 맑은 율동, 전통 줄타기와 록밴드 노브레인의 공연까지 울릉도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밝혔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 쪽빛 동해바다를 품은 섬, 울릉도가 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찹니다. 울릉도의 역사와 한을 고스란히 품은 울릉도 아리랑이 축제의 문을 열고 구수한 소리가락이 섬을 감싸는 데 이어 무대 위로 꼬마 아이들이 올라 앙증맞은 율동으로 관객들에게 순수함을 선물합니다. 환한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엔 짜릿한 전통기에 화려한 줄타기 묘기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록밴드 노브레인은 폭발적인 사운드로 독도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뿜어내고 관객들은 일제히 떼창과 함성으로 화답하며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2: 유명한 분들이 울릉도 오셔가지고 공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잘 뵐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섬문화축제.

0: 해당 문화축제가 사흘간 울릉도 일원에서 펼쳐진 가운데 축제의 백미인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 내년에 저희들이 창교 8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신바람 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0: 회당 문화축제는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특히 독도 아리랑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전통의 공연예술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0: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울릉군과 서울 성북구의 자매결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종단을 매개로 지자체 간 문화적 연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3: 또 울릉 국민들도 성북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창교 80주년인데 내년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4: 홍리 원장님 앞으로 포교 활동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북에 더 노력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섬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하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축제는 기다려온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5: 울릉도가 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잘 없어서 약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0: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진각종 청년들의 독도 사랑 퍼포먼스까지 축제 구석구석을 채운 열정은 울릉도의 여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6: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좀 친구들이랑 같이 고생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이 와주시고 한 거 보니까 그 뜻깊게 땀 잘 흘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으로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 될 것 같고.
0: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은 2026 회당 문화축제. 울릉도와 독도를 품은 푸른 바다 위에서 노래로 울려퍼진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민 화합의 서원은 울릉도의 여름 밤하늘을 찬란하게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7: 대구불교총연합회가 강진 피해 이후 실의에 빠진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연합회 사무처장 벽화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기금 2,292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벽화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동화사를 비롯해 대구 불교계가 다 같이 화합하며 성금을 모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상권 불교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불자도 많다며 구성원들이 지진 피해에 관심을 두고 불교의 본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한국 불교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릴 좋은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남철우 KBS 공영 미디어 연구원,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 전문 기자, 김경달 덕호어 대표, 임성희 작가를 불교 언론 문화상 운영위원회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언론이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불교의 진리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좋은 콘텐츠 발굴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과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불교 언론 문화상은 올해 34회째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방송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등의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25 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 합창 단원들에게 태블릿 PC를 선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경험한 강류 합창단은 어제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우 스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달식에 대신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강류 합창단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선물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며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의 76년 전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0: 한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에 온 강유합창단은 호국도량 서울 진관사를 찾아 교류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세 차례 유회 끝에 회기를 앞당겨 어제 폐회했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어제도 성원 미달로 1시간 동안 대기를 이어가다 참석 의원 스님들의 동의 아래 결국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종책 모임 공감과 미래 공동대표 보인 스님을 비롯해 대진 스님 등은 회기 내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참회하고 종회와 종단이 종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모두 발언과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가톨릭 청년대회 관련 종단 대응과 법계법 개정으로 파생되고 있는 갈등 등 현안이 많은데도 종회가 유회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총무원장 선거 종료 후에도 남은 2개월여 임기 동안 개회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공감과 미래 종회의원 스님들은 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 정진해온 스님이 입적했을 때 마지막 길을 상좌나 후배 스님들이 직접 배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례 염습교육이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염습과 입감 등 불교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3주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비구니 스님들. 입적한 스님들의 법구를 일반인 손에 맡기지 않고 승가 공동체가 책임져 여법한 마무리를 돕겠다는 원력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루 7시간씩 장례 지도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장례 절차를 익힌 스님들은 수료라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서로의 은사 스님뿐만 아니라 비구니 승가의 장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한결 깊어졌습니다.
2: 일반인의 손이 아닌 스님들에 의해서 저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지 않나.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된 마음과 그리고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
1: 불교 상장례 실습 교육은 전국 비구니회가 추진하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의 보다 여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챙겨 승가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전국에서 모인 15명의 스님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덕분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비구니 스님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염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2: 기도하고 수행했던 스님네 손으로 따뜻하게 잘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이 그 더 이상 성스럽고 아름다운 수행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절절히 듭니다.
1: 한국불교 비구니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이번 시도는 승가의 자비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꼽힙니다.
4: 가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우리 남은 비구니 스님들이 마무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원력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참으로 의미 있는.
1: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28일 전국 비구니 회원장 발대식을 열고 회원장 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금 운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최근 명상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생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명상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불교의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대학과 시민교육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간화선 수행부터 명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까지 함께 진행된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5: 선정인 수인을 하고 가부좌를 틀어 깊은 명상에 빠진 참가자들. 다리가 저리면 무리하지 않고 자세를 바꿔 앉으며 몸 상태에 맞춰 명상을 이어나갑니다. 몸을 벽면으로 돌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참가자들은 무건 속에서 화두를 들고 내면을 향해 집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된 명상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마지막 연구 과정으로 지난 2024년

0: 2024년 행복한 봄, 2025년 행복한 통찰에 이어 올해 행복한 깨어남을 완성하며 3개년 연구 로드맵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화두를 참고하며 깨달음을 얻는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깊은 몰입 속에서 수행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불교의 근본 수행 체계인 팔정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말, 바른 정진 등을 실천하며 참 나를 발견하도록 구성됐습니다.
1: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깊이 집중하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핵심은 간화선을 함께 정진하고 수행해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명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명상 전후 뇌파를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심리적 안정감과 인지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종학연구소는 운영 결과를 종합해 단행본을 출간하고 동국대 교양 강좌와 미래융합원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술 성과를 대학교육 및 시민 명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이제 그 전통과 현대를 잘 아울러 가지고 여기서 연습한 이대로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하면 여덟 가지 그 행복한 바른 명상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번 교육 사업에서 축적된 열기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로 이어집니다.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오는 8월 22일 세택에서 다양한 명상 체험 부스와 세계 명상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층 넓은 명상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족 군종특별교구가 2016 육해공군 군종병 연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지난 21일 호국불교 총본산 계룡대 홍제사에서 육해공 불교 군종병 연수교육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 군법당을 지키는 40여 군종병들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고 군종병 업무 교육을 받는 등 3박 4일 동안 신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을 강조하며 동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군종병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 불교의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중앙신도회는 지난 22일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불교계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중앙신도회 회원 대상 장기 기증 캠페인 추진 및 치료비 지원, 자비 사상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많은 사람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본부의 목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신도회 회원들의 동참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내일은 중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복날 채식을 서약하고 정갈한 채식밥상을 인증하는 청년 불자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복날 관습에서 벗어나 가벼운 한 끼로 생명과 지구를 살리겠다는 변화가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휴대전화 터치 몇 번으로 복날의 따뜻한 자비 실천을 약속합니다. 정갈한 채식 한 끼 사진을 공유하자 화면 넘어 다른 이들의 맛있는 실천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초복부터 말복까지 이어가는 온라인 복날 채식 캠페인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5년째 복날 식탁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채식을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5: 채식을 하면은 보통 많이 어렵고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게 채식 서약과 후기를 보면서 아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4: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는 내가 먹은 채식 한 끼가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눈에 보여집니다. 이용자가 직접 채식 실천 기간을 설정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들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 효과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줘 유익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쉽게 만드는 새콤한 오이탕탕이 붙어 고기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얼큰한 채게장까지 친근한 여름 레시피로 밥상이 문턱을 한층 더 낮췄습니다.
6: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콩국수라든가 또 이제 육개장 대신에 채소로만 맛을 내는 채게장이 있어요. 복날에 이제 보양식 대신에 채식으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복날 나시면 좋겠습니다.
4: 지난해에만 500여 명이 동참했던 불교 환경연대의 채식 서약은 올해 온라인 공간에서 생생한 실천 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과 치즈를 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는 직장인의 이야기부터 제철 감자전과 콩국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까지 생명을 살리는 한 끼 후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페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봄날 밥상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과도 닮았습니다. 복날에는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벼운 채식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기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7: 저희도 이번에 경주 동문대에서 다 같이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메밀 냉국수를 더위에. 요즘 대학생들은 막 복날에는 닭을 먹어야 된다 이런 관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4: 가장 뜨거운 여름날 육식 대신 접시를 시원하게 비워보자는 복날 한 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이 무더위를 날리는 건강한 밥상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7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국어원의 특정 종교중심 기술 방식 개선 소식과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 선출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이 2027년부터 사전에 수록될 종교 용어의 특정 종교 중심 기술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국어사전 속 종교 용어의 비대칭성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국립국어원이 이를 정식 수용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조계종 종평위와 만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불교계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를 국어사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에서 일반 명사인 종교의 전문 분야가 기독교로 표시된 오류를 즉각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계정 사회부는 사전 속 불교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 용어 차별 점검 TF를 구성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불교 철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학술원 신임 회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지난 16일 2026년 신임 회원 회원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 명예교수는 철학과 불교를 좋아해 그간 공부해왔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회원으로 선출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유식 불교를 공부했으며 2001년부터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무화론으로 청송학술상을, 불교 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으로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고 대승기시론 강해로 불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며 학술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게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만나면 맨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마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수행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의 많은 것에는 항상 마음을 닦는다라고 해서 마음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불교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바꾸는 데 핵심은 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곧바로 행동한다라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듯이 다이어트, 운동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닦을 숙자를 써서 행을 닦아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을 통해 바뀐다, 마음을 통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천천히 닦아서 쌓이고 쌓여 그 행이 어느 순간 나라는 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수행에 가장 근본적으로 두고 그래서 그 수행에는 반드시 기다림,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보시, 지계, 그 다음 정진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순서로서 이 여섯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 그것이 물들도록 또는 익숙해지도록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기다림, 인욕이라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그것을 잠시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화두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기다리고 나의 일을 기다리고 또는 귀인을 기다리고 좋은 시절 인연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무언가를 만나고 이루고 또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눈앞에서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을 점차 바라만 보고 그렇게 원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면서 정말 그런 일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휙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그냥 마치 꿈과 같이 눈만 팍 뜨게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자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점차 꿈꾸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뉴스에서도 보면은 무언가의 투기, 투자 또는 복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죠. 그를 통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됐으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바뀌었으면 자고 일어난 다음날 마치 우리가 뭐 꿈에서 깼더니 스타가 됐다라는 소설 속의 이야기와 같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 하는 무언가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일, 일상이라는 곳에는 그런 것이 흔히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기다림으로써 만나서 더욱 설레이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뭐가 그리 급하고 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쩌면 인터넷상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빨리빨리.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하면 항상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외국인들도 장난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빨리빨리. 최근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최단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추천 경로가 있고 최단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추천 경로를 많이 쓰는데 최단거리를 가게 되면 막 꼬불꼬불한 길을 가든 어찌됐든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게 되죠. 수고로움을 포기하고 시간을 줄여서 더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빠른 성공이라는 것이 사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또는 20, 30대들이 가장 꿈꾸는 게 영앤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수저, 흙수저 또는 엄치나 자꾸 그런 걸로 사회가 방향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최단거리, 빠른 성공 이런 것만 꿈꾸다 보니 무언가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라고도 제가 표현하지만 사실

가장 투기에 가깝게 요새 영끌이라는 표현이죠. 처음에 저는 영끌이 뭔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줄 알았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해서 영끌이라고 한다고 하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어떠한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죠. 그러다 보니 나온 표현이 급락, 급등. 모든 게다 빠른 표현입니다. 빠른 걸 넘어 어쩌면 급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걸 넘어 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깐도 지켜봐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은 어떨까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지켜봐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항상 성공하고 싶고 나는 항상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자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다못해 외국어 공부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책 한두 장 봤다고 해서 외국어가 술술 나오진 않죠. 정말 오랜 시간 앉아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 그게 문장으로 넘어가고 문장이 점차 회화로 넘어가고 회화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화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을 때 외국어가 내 안에 스며들듯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간화선, 바로 좌선 수행에서도 절구통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푹 앉아 있어야 자신에게 그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었고 그 시절 인연을 만났을 때두 손에 박수가 짝 소리가 나듯이 내 앞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그 변화만을 우리는 쫓다 보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지 못하면 읽지 못합니다. 지켜봐 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항상 완성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놓치는 건 아닐지도 모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어야 하고, 나이를 통해 성장해야 되고, 성장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참되게 자신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 삶. 사실은 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더 좋아합니다. 인생은 그냥 한 인생 인간으로 태어나 쭉 살아온 시간으로 볼수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불교를 만난 뒤에 이제 느끼게 된 삶이라는 표현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룬 또는 변화시킨 그 기간을 삶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루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2026년이 어느새 절반 이상이 지나갔죠. 남은 몇 개월이 지나면 또한 살을 먹게 됩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 그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말할 수 있고 수행은 즉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부라고 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어의 스터디가 아닌 공부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쿵푸의 한문이 공부입니다. 처음에 달마 대사께서 중국으로 넘어와 소림사에서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쿵푸를 가르쳐 주죠. 그때 그 쿵푸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자로 공부라고 불렀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언가를 공부한다. 왜? 공부를 통해 자신이 변화해 나가고 그 공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그 공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쿵푸를 따라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공부 또는 수학 또는 국어 여러 가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에 바뀐 적은 단 하나도 없죠. 정말 오랜 시간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체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실력이라는 게 생기죠.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이 생겨서 그게 점차 나를 올리면 그게 나를

배움으로 이끌고 그 배움이 나를 성장으로 이끌고 그 성장을 통해 올바로 나이를 먹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단단히 만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근원은 바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내일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놓치고 어제를 원망하며 또는 어제를 미련하게 생각하며 아 어제 그거를 했었으면 낫을 텐데 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세상 속에 어제만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오직 하는 미래를 허망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의 할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차근차근이 쌓여서 실력이 될 것이고 그 실력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내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한 명의 몫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저 완성형만을 기다리죠. 무언가가 완성된 형태가 내 앞에 똥하니 떨어져서 나의 일을 지금부터 착착착착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지금은 AI, 휴머노이드를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꿈꾸고 기대하지만 이게 내 곁에 나타났을 때는 정작 내일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또 갖고 있죠.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조금 기다려줄 줄 알고 그가 바뀌거나 익숙해질 때까지 참아주고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나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함께한다라고만 하고 나만 저 많지 먼저 뛰어가서 왜 빨리 안 와? 빨리 와! 그는 뛸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여력이 없는데 어찌 뛰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선 뭐라 하겠죠. 아니 그 왜 빨리빨리 못하냐고. 그 지금 쫓아와야지. 내가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럼 안 됩니다. 그걸 요새 사회에서 꼰대라고 부르죠. 우리는 라떼는이라고 하죠.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누군가가 라떼는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아유, 그건 그때죠. 지금은 지금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꼰대가 돼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나와 함께해 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뀌라라는 가르침과 같이 내가 그것을 조금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못한다는 걸 함께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한 1년 전쯤이죠. 다큐 인사이드라는 방송에서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써있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래가 1편입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2부는 한국입니다.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해서 2025년, 1년 전에 방송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능한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빠르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의대에 진학을 많이 하려고 한다. 중국은 공대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의대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뭐 뉴스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최근에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도 너무 나와 있듯이 한국은 진짜로 조금 유능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의대에 가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 위한 훌륭한,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인재전쟁, 그 후 1년이 지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차이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중국을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제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재전쟁 2탄 1부는 차이나 스피드, 2부는
코리아 딜레마.

있다고 해서 2026년 5월에 이 두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여기 결론이 나오죠. 공대에 진학하기 시작했던 중국은 이제 AI와 휴머노이드의 세계 1위를 미국과 다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지금 녹화할 때쯤 벌써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를 쐈던 우주선이 되돌아와서 다시 재착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중국이 이미 그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유인 로켓을 쏜 다음에 그 몸을 다시 회수하는 형태의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발전 속도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AI와 휴머노이드, 나아가 우주 산업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의대에 집중했던 한국, 너무 훌륭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대에 간다라는, 의사가 된다라는 건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목에 코리아 딜레마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왜 이런 딜레마가 생겼을까요? 의대에 가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사람을 살리는 의대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의대로 가서 학과를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내과나 외과에 가서 수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학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피부에 좋은 주사를 놔주고 치과에서 이빨을 고치고 우리 이 세 군데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죠. 저도 이빨이 약하다 보니까 치과에 가면 진짜 돈이 크게 듭니다. 치과를 또 실제로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아이가 지금 치과의사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치과를 이렇게 하기 위한 모습이고 실제로 인터뷰 내에서도 충격적인 게 나오죠. 아이한테 왜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을 살리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의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너무 고마운 일이고 아이도 효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재라고 하죠. 인재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AI, 휴머노이드, 로켓, 우주, 뭐 화성을 가는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되는 세상 속에 한국은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존재들 또는 과학고나 외고 같은 데를 진학해서 한국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세계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만의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크게 바뀌게 됐다라고 써있죠. 실제로 밑에 제목에도 써있습니다.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쩔쩔매는 대한민국. 의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의대까지 넣기 위해 대학 입시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죠. 일타강사 또는 뭐 대치동 또 유명한 학원 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반도체 공학 인재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죠 지금은? AI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데. 너무 딜레마가 아닐까요? 내 돈을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AI 반도체 회사에 돈은 투자하면서 내 자식은, 내 아이들은, 인재들은 의대에 가서 다시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벌이를 해서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데 살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어 빨리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러한 1년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을 좀 시키고 함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줘서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성형만을 또는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뻥 하고

바라기만을 기다리니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같이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와서 금도끼 줄이야, 은도끼 줄이야. 어쩌면 이런 것만 기다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연기입니다.

하는 것이죠. 저희 투게더에서도 다소 어렵지만 개요를 쭉 방송해 왔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개요를 하나 둘씩 알려드려서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드리기 위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0회를 맞이할 그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투게더를 함께 하시면서 ARS로 도움도 주시고 우리 함께 BTN에 또 협조를 해주시면서 이 방송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인재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셨고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해나갈 때 많이 봐주시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개요를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제가 오프라인이나 법회, 법문에서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투게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꼭 여쭤봅니다. 아, 투게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또는 혹시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어떤 게 조금 난해하신가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좀 더 만들어진 거고 이 모습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불교를 바르게 알려드리고 개율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0회라는 시간, 10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광우스님이랑 함께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투게더를 반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1년이 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개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망경 정도만 알려드리고 마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제한된 시간을 제가 걸어두고 그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개율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 노력과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ARS로 많은 또 도움도 주시고 BTN에 후원도 해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이어져와서 1년을 훌쩍 넘어 100회라는 시간까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송국을 통해서 BTN이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투게더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기가 시그러들던가 많이 안 보시면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면 결국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것만 전할 수밖에 없지만 개율을 이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개율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저를 인재로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투게더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손잡아 주신 덕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 우리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라는 곳에서 새로 배우려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개율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수계의 서원을 세우고 7일 동안 불상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하니 호상을 본다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요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거든 14일, 21일 내지 1년이라도 참회를 하여 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호상을 얻는다면 비로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만약 법사가 자신이 경률과 대승의 가르침과 계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해 구강이나 태자, 백관과 가깝게 지내며 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전의 의미와 유리를 묻는데도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새로 배우는 보살, 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찾아와 그것을 묻거나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묵살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배우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낯설고 서툴고 미숙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투게더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낯선 공간에 카메라만 있는 곳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께 개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또는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학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가리키는 듯이만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방송에서는 올바르게 전달해 드릴 수 없죠. 그리고 수업 같이 하면 졸립니다. 수업은 항상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점차 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하고 사진도 찾고 큰 스님들의 글씨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사고들의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좋은 사진이나 글씨들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님 투게더에 나왔던 이거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캡처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답해 주신 것입니다. 경멸신학계의 내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투게더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BTN에서 100회라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누군가가 100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10번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끝에 한 사람의 몫을 할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해서 묻고 배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기 위해선 제철을 기다려야 되죠. 제철이 되기 위해선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과일이 무르익어 맛있게 잘 단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쌀이든 채소이든 마찬가지죠.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급하게 하려고 하면 떨거나 쓰거나 결국엔 한 입도 못 먹고 버리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잘 연그러 하나의 완벽한 과일이 되어 우리에게 그 계절까지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잘 익은 과일로서 하나의 몫을 하기 때문에 그처럼 똑같이 우리 곁에 사람들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 한국의 젠슨 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대표가 왔다 갔었죠. 그래서 유재석 씨를 만나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젠슨 황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 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선 고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왜 잘못됐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잘못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반대로 고민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진취적이라고 하죠. 우리 앞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틀린 것에 대한 건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자포자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일어날 기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도전할 때마다 실패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를 안 하고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실패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뭐 높은 돈을 많이 번 재벌, 성공한 사업가 또는 성공한 어떤 존재, 영웅, 위인,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투게더를 통해 많은 변화를 했었습니다. 왜 변화를 시켰죠, 여러분? 앞에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더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머물러서 아, 난 그냥 고집을 부려. 난 이 스타일로 고집할 거야 라고 했으면 어쩌면 투게더 정말 반년밖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실패로 놔둔 게 아니라 다음 방송 때는 어떻게 좀 더 낫게 고치지? 라고 해서 PD님과 상의하고 방송국과 논의하며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우리 특집도 하면서 저랑 같이 게으리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제 제자들, 후배들, 주변 인연들, 감사한 분들을 또 만나서 실제로 또 대화를 하면 또는 저희 도반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

생각했구나. 법장스님이 생각했던 걸 저스님이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아니네. 저스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교류되기도 하죠. 그리고 젠스당이 맨 마지막에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하죠. 유재석 씨를 가리키며 MC 챔피언 유재석도 거저된 게 아니다. 우리 유재석 씨가 존경받고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유는 유재석 씨가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이 있죠. 내일 뭐 하지. 젊은 시절 화려하게 데뷔를 하다 보니 다소 시건방졌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게 듣고 관객들 앞에서도 그냥 내 개그만 하고 내 개그를 한다는 건 관객들이 웃던 안 웃던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걸 하겠다. 나랑 코드가 맞으면 웃겠지라고 했었던 겁니다. 겸손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일이 줄어들고 PD들 사이에서도 건방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무 방송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밤무대도 뛰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때 알아낸 게 사람을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자신을 고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제 밑바닥 리포터부터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송을 만나고 그 기회가 계속 천천히 쌓이고 쌓이다 강력한 폭발이 하나 생기죠. 무한도전. 이름만 들어도 모든 국민이 알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하죠.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황소랑 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국민 MC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를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라는 건방짐에 빠져서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었지만 스스로를 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시 자신이 기다려주고 자신에게 인욕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젠스낭은 유재석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이 그렇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MC 챔피언이 거저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도 똑같이 됐었을 겁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그곳의 회사의 수장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라도 젠스낭 실제로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사원과 같이 돌아다녔다라고 하죠.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갖고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와 같이 하지 않겠냐. 너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실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지만 실수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조금을 기다려주면 조금이 더 큰 힘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는 밀어주는 그러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해야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고 무리하다 보니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 스스로 자꾸 자책해서 그것이 결핍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암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 인연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연기를 깨달으실 때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멸할 때 저것도 또한 멸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의 삶을 살며 저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지금 이 삶을 산다라는

을 명확하게 알아야 저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불교에서도 우리 차안과 피안이라고 부르죠. 지금이 없으면 저것의 다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스입니다. 1인칭이죠. 디스를 쓸 수 있는 건 주어인 주인공 자신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that, it으로 타입니다. 저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인공인 내가 한 걸음 옮겨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연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법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법조차도 중생을 부처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바로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부처라는 저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 그래서 그 안에 연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봉사나 또 여러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일이 있죠. 그 일은 누구와 함께하죠?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와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투게더를 녹화하기 위해 BTN의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그냥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 제 앞에도 여러 카메라 감독님, PD님 그리고 저 위에서 저 이 투게더를 총괄하는 또 PD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다 저의 오늘을 만들어주시는 거고 저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저의 투게더로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을 내가 못 기다릴까요? 나의 오늘 속에 인연이 있는 나의 인연도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도 그들도 나입니다. 나의 오늘을 기다려줄 수 있듯이 나의 인연도 기다려줄 수 있듯이 그도 기다려주시고 그들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뀔 것이고 그 안에서 내일은 미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연글고 싹트여 한 명의 존재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내일이며 미래이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기다림은 그를 완벽하게 익어가게 만들어줘서 그 익음 속에서 정말 단맛이 나는 그리고 그를 통해 안락을 누릴 수 있는 한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서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암병동에 누워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조급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강의와 해인사에서 학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사실상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뭐 라디오 10시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햇살이 환한 날 병실 창문으로 대구에서 제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대구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 노래의 첫 구절이 저에게 너무 깊은 가슴에 울림을 줬고 정말 경책의 줏비와 같이 저를 한없이 세게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라는 경책의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다가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쯤 상관없어.
내가 지쳐 있어.

0: 있을 때 내가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 힘을 내봐.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바로 장혜진 가수님의 내게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 향함의 끝은 어쩌면 내게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과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서두르고 견디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힘이 들면 오히려 힘이 들기 때문에 더 뛰려고 하지 마시고 숨을 고르고 힘이 들 때 쉬었던 것처럼 천천히 다시금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참된 자신을 만나 자신이 원하던 삶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싹트고 연글고 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나 역시도 기다려주고 그 역시도 기다려주며 우리도 함께 손잡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 기다림의 시간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결국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찰나는 우리에게 처음 다가온 순간이며 이 순간이 지나간 순간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찰나일 것입니다. 매 찰나찰나의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소중함을 안다는 건 기다려줄지 안다는 것입니다. 인욕을 통해 정진을 닦고 정진을 통해 선정을 얻어 선정 끝에 지혜를 얻어간다는 육바라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다려주며 그 기다림이 감사한 인연이 되어 여러분 곁에 불보살로서 화연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우리 투게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제가 다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투게더도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

0: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M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M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M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0: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혜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설령 천억여 개의 창고가 있다 해도 탐해하는 마음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마치 큰 바다가 여러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나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기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삶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타로드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72세 때 부처님 72세 때 이루어졌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만년의 3대 비극 이라고 하는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고, 이렇게 이제 불상에 보면 이렇게 되는 수인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통인이라고 하고, 통인은 모든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게 통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촉진을 한다, 이런 걸 별인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거는 이제 중품중생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인이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함을 들고 있는 약기인,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별인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만 하는 특수한 손모습이라고 하는 거고, 통인은 어떤 부처님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이 이게 이 72세 때 사건에서 연유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거를 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술 취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사세왕하고 제바달타예요. 그 팀이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코끼리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걸 이제 시무에인, 이걸 여원이라고 하는데 이 시무에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미술사적인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틀렸을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인의 연원은 인도 사람들은 아리안족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받아줘요. 이렇게 받아줘. 아리안족이 인사를 받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사는 상호례이기 때문에 상대가 인사를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결례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과 관련해서 만년의 세 가지 비극이 있어요. 만년의 세 가지 비극,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72세 때 발생한 성견주 밀바사에 즉위하고 아사세왕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72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세 때 제바달타의 반란, 다의 파승가라고 합니다. 승단을

깨뜨렸다. 승단을 깨뜨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2세 플러스 알파. 알파 때 벌어진 비우리 왕의 석가족 전멸 사건. 왕에 의한 석가족 전멸이에요. 전멸까지는 아니고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요 다음에 요 얘기 끝나고 해드릴게요. 전멸 사건, 멸망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처님이 이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사립을 못 건년의 열반. 이것도 엄청난 부처님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저 때도.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말년의 3대 비극이었고 이거는 뭐 예정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연세가 많았다고 나오니까 뭐 먼저 연세 많으신 분이 뭐 가는 데 순서는 없다더라. 이래도 뭐 암묵적 순서는 있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정도 일인데 교단이 좀 흔들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처님의 이제 말년의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얘기할 거는 이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사건인데 실제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암살을 보내요. 살수를 보냅니다. 나는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조복당해 버립니다. 오히려 끝나고 불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고 두 번째 사건이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에 왕사성이 왜 들어가느냐. 저 취상조복이에요. 인도는 술 취한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막아내는 게 인도의 코끼리 부대예요. 코끼리 부대. 그래서 찬드라굽타에게는 8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무지하게 무시무시한 기록입니다. 그거 8,000마리의 코끼리 전차 8,000대 있었다.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가 로마 기병처럼 셀레우코스랑 붙었을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때 죽었을 거고 셀레우코스랑 붙었을 건데 그때 이렇게 딱 진법을 로마 진법처럼 세우면 이쪽에서는 코끼리가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꼬리에다가 섣불 놓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임신한 애 낳고 얼마 안 된 코끼리를 앞에다 세워. 이게 좀 잔인한데. 그러면 꼬리에다 붙이고 앞에는 갑옷 같은 걸 씌우고 그다음에 이 상아에다가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야. 꼬리 뒤쪽에 섣불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집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건데 뒤에 꽁지가 탄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고 전진시킬 때 여기다가 불을 횃불을 들고 쭉 가면서 쫙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일제히 앞으로 쫙 뛰어나갑니다. 쫙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렇게 뛰니까 이 사람들이 방패나 창 같은 거를 들고 있다고 치고 어쩔 건데 이게 지금. 그리고 잔인한 거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 언제나 이런 그림에 보면 이 코끼리 전술 그림에 보면 아기 코끼리가 나와요. 아기 코끼리가 전투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코끼리를 전장에 보내고 아기 코끼리가 따라가도록 하면 엄마가 가면 애는 따라가거든. 따라가면 코끼리도 찔리면 아프잖아. 창 같은데. 저쪽도 물론 1대1로는 당연히 지겠지만 저 군인들인데 그래갖고 쫙 이렇게 막아서 찌를 거 아니야. 그런데
찌르면 도망가고 싶지만 아기 코끼리가 뒤에 있으면

그 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거를 물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코끼리도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쫙서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잖아. 사람이 큰게 아니고 떼거리로 이렇게 쫙 있으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독한 술을 쭉 먹여요. 그래서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전투를 시키면 한두 번 찔려가지고는 아픈 줄잘 모른대. 마치 술 먹으신 분이 그 자빠졌을 때, 왜 다쳤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지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술을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던 부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코끼리 전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용은 뭐냐면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한다라고 하는 건데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는데 저 코끼리가 누구 코끼리냐면 아사세왕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왕의 코끼리를 싹 빌려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술을 딱 메워가지고 이게 탁발을 나가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코끼리 술 취하게 해가지고 돌진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때 신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 그래서 후두두둑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저 앞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충돌하러 오니까 요 앞에 제자들이 있었대. 나이 기록 보고 되게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율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저런 거 갖고 논문도 썼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 모든 거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 코끼리가 막 오니까 앞에 아라한 제자들,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갑자기 허공으로 둥 뜨더래. 어휴, 코끼리 온다야. 이러면서 이렇게 날로. 그래갖고 부처님이 혼자 이렇게, 나인가? 이제 이렇게 됐대. 아니, 지가 막으면 되지. 그때 아난이 부처님을 막아서면서 몸으로다가 부처님을 딱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난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이 큰가와 관련돼서 전생담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아난은 그 당시에 수다원이었고 신통이 없어. 그냥 몸으로 막아주고 싶었던 거야. 부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막아도 소용이 없어. 코끼리가 뭐 돌진해 오면 그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별 그게 물론 조금 데미지는 줄어들겠지.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안을 치우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딱 들으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무릎을 꿇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심오해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요게 MSG가 붙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손끝에서 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거 그거는 약간 MSG 같은 느낌이고 근데 요거를 해서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그냥 거기서 정지돼 버렸어요. 정지됐어. 그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거를 취상조복, 왕사성 취상조복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팔대 성지 중에서 왕사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뭐 영축산에 오래 계셨고, 뭐 중림정사에 계셨고, 그거 아니고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취상조복 자리에 크게 탑을 세웠다더라.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를 조복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끼리 사건이고, 부처님의 알아주는 신통 중에 한 번,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크게 기념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팔태영탑경에 나오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왕사성이 팔태 성지 아니에요? 이러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팔태 성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영축산에서 부처님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고

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짱돌을 던져서 호박돌을 던져서 부처님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아, 나 이거 좀 보고 저게 가능한가 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교단을 승계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노출이 돼 버리면 대중이 지지하지 않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시해한 사람을 제자들이 지지하겠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이런데 뭔가 사건이 있었기는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이때 부처님이 돌을 짱돌을 큰 거를 던졌는데 제가 그렇다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다 아니까 루트를 뻔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교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그게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 다른 돌과 부딪히면 옆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튀어서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출불신혈이라고 오역죄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몸에 피가 났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야. 뭐가 중요한지 알아? 부처님이 다쳐? 지금 이 사건이야. 부처님이 다칠 수 있다고? 1차적인 데서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맞은 건 아니야. 하지만 떨어져서 그게 파편이 튀고 뭐 깨지고 이 과정에서 뭐가 튀어서 내가 지금 다친 거야. 그거는 부처님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점을 하나를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유여열반의 한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있는 이상은 고통을 멈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80세에 무여열반에 들었을 때만 진정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더 이제, 점점 전개가 돼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친다는 게 가능할 수 있냐? 여기에는 분명히 논점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율장에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다쳤어요. 동굴에서 치료받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는 이게 좀 많이 다쳤다. 생각보다 많이 다쳤다. 그래서 출불신혈이 그냥 발가락 조금 이렇게 다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티눈 뛰다가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좀 찢어져서 피나고 요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논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바위 투척. 바위 투척 사건. 이렇게 해서, 재받았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단순히 갑자기 사람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재받았다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굉장한 능력자예요.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재받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바달타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전에는 제바달타를 칭찬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제가 좀 주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리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압도적 일강입니다. 압도적 일강이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리불이 부처님이 계시면 마치 우리 그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금지와 목도천해면 이렇게 아니 우리 눈으로 볼때 달이 그렇게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압도적 비중을 가지는 게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대제자 중에 사리불 빼고 다도해도 사리불한테 안될 걸. 그 정도로 강해. 그런 사리불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제보달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라.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바달타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대단한 사람이고, 제바달타가 충돌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교단을 승계시켜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 생각하면 돼요. 교황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은 정가요? 를 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남의 침이나 먹고 댕기는 놈이 뭘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모욕을 줘요. 침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석서나 뭐 이런 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세 왕한테 제바달타가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아사세 왕의 침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침을 먹는다는 게 침을 뱉어놓은 침, 약간 그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 우리도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침 뱉고, 야 그거 핥아먹으면 봐줄게,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침을 먹는다는 건 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의 침이나 먹고 댕기는 그런 정도 너 같은 놈에게 교단을 맡길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제바달타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사립을 목건년한테도 넘기지 않는데 너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사립을 목건년이, 사립을 목건년은 원팀입니다. 사립을 다음에 목건년이 아니고 사립을 팀에 목건년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은 압도적 강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1제자는 사리불, 두 번째는 목건년,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바달타를 까고, 또 모욕적인 그 침을 먹는다,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왕족 출신인데, 제바달타가 석가족 왕족 출신인데 그 얘기를 들은 게 너무너무, 그래서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망가졌지. 부처님이 이제 만년에 들었을 때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구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 말고 다른 집단들에게서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후계구도를 만들어 가야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딱 있다가 그때 결정할게요 이러면 이게 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누구한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게, 제바달타와 사리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습니다. 강력한 두 팀이 있습니다. 이게 왕사성파하고 석가파입니다. 이 10대 제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10대 제자가 기원전후에 나오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얘기, 기원 후에 나오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대 제자의 설정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대 제자만 봐도 왕사성파가 3명, 왕사성이 3명, 석가파가 5명이에요. 석가족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니까, 석가족이. 그리고 보면 1, 2, 3이 또 왕사성파네. 그러니까 왕사성과 그 주변 사람들, 이 한 팀, 원 팀, 그리고 석가족 팀. 근데 석가족의 문제가 뭐냐면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안 돼. 여기는 이 두 분은 원 팀입니다. 사리불 목건년은 원 팀입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은 별도예요. 성향도 달라. 성향도 달라. 그런데 이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하가섭이 어떻게 보면 요 세력을 흡수해버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쫙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거 당신 복이지 뭐. 뭐라고 하겠어. 두 번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72세 때는 어떻게 충돌하는 거냐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충돌. 그래서

사리불이 지금 뭐 쪽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뭐 빨간 땅, 파란 땅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이 진보 보수의 충돌이 계속 있어. 제 바다 핥다가 보수 쪽입니다.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너무 등치가 커지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다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떻게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동학 농민군 운동 하듯이 막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다 있어. 그러면 그게 통제가 돼? 야, 그만해! 멈춰! 이러면 그쪽에서 왜요? 이러면서 나온다고. 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커, 인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부처님이 다니신 데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큰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역이거든? 그게 통제가 쉽지 않아.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씩 다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바달타가 뭔가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우리의 어떤 캐릭터를 딱 정해서 교단의 특징을 잡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엄격주의예요. 그래서 제바달타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사리불, 진보 쪽의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지지하시면서 제바달타가 튕겨져 나가고 나중에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까지도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얘기를 또 해드릴 거야. 2차 충돌이 나오는데 보수와 진보의 2차 충돌이에요. 사리불은 돌아가셨고, 사리불은 돌아가셨고, 이 교단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보수입니다. 마하가섭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게 교단의 경직성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소속의 폐지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계율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다 폐지해. 야, 그거는 자율성에 의해서 맡겨. 그런데 마하가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까지가 자잘하고 어디까지가 자잘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구분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지키는 걸로 하자. 마하가섭은 두타제에 이어서 엄격주의자예요. 제바달타가 엄격주의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이고, 어떻게 보면 성향상으로는 이렇게 한 팀입니다. 같은 왕사성파라면서요. 사리불하고 마하가섭하고 같은 왕사성파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 지역적으로는 원팀인데 생각하는 건 달라. 성향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사리불 쪽을 지지해버리니까 이게 끝난 거고, 이쪽이 끝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바달타가 충돌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충돌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사리불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구도와 관련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결국 쪼개져서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돼서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제명돼버렸는데, 문제는 사리불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승자인데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법등명, 자등명 문제. 정확하게 하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1차 충돌은 72세 때 이루어지고, 2차 충돌이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그때 마하가섭이 잡습니다. 아난이 그걸 잡으려고 했으나 아나율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마하가섭이 잡고, 그 다음에 그 결집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마하가섭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왕사성 치력골 당신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아사세왕을 추가하고, 아사세왕은 또 나중에 변절해요. 그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난이 이제 내쳐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불안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충돌합니다. 이걸 굴뇌결집, 이걸 굴뇌결집이라고 그래요. 불안하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은 아닙니까? 이랬는데, 아닙니다. 불은하는 그 전에 순교했고요. 불안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500제자를 대동하고 왔다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500제자를 대동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대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500제자를 거느린다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는 최고

어떻게 보면 수장급, 원로급 뭐 이런 의미예요. 경전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불안하고 마하가섭이 한번 또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결집 때 두 번 충돌해요. 이게 여러 번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1차 결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약간 싸우는 얘기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먹 쥐고 싸우고 이건 아닌데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난이 다시 마하가섭을 정리합니다. 그게 마하가섭이 계족산에 들어가서 명상한다,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이 충돌 관계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진보 쪽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마하가섭하고 제바달타 상당히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엄격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주의자. 제바달타는 뭘 요구했느냐? 제바달타가 뭘 주장했는지를 제가 다 뽑아놨어요. 제가 이런 걸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다 뽑아놨어. 오법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지금 이 교단이 약간 이렇게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기준을 다시 한번 해서 리모델링을 합시다. 그래서 기준들을 딱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 근데 이게 경전마다 좀씩 달라. 율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들이에요. 율장이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경전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찾으면 몇 개가 나오냐면 아까 그 72세 때 그 부처님 그 했다는 그게 성견율 비바사. 저 2권에 성견율 비바사 2권에 부처님 아사세가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분율, 오분율, 십속률, 빨리율, 성견율 그다음에 뭐 쭉 많아요. 이거 제가 다 찾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을 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15종류에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 약간씩 달라. 그런데 요약해서 보면 요겁니다. 의식주 세 가지인데 의식주 세 가지에 관련된 거야. 옷은 분소이만 입죠. 할절이라고 하는 건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절이는 뭐냐면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게 할절입니다. 분소이는 시체를 감았던 것들. 그다음에 제단에 쌌었던 것들, 그다음에 부정한 어떤 뭐 이렇게 제단 같은데 이렇게 탁자 테이블보 같은 걸 쓰면 그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신이나 귀신이 임재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른 걸로 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려진 천들을 이렇게 누더기로 기우면 그걸 분소이라 그래요. 분소이라 그래.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소이 입은 사람들을 청빈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도시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수행자가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한대. 존경은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시체를 쌌었던 그런 수의 같은 걸로 천을 기워 입었어. 자, 내가 여러분 집에 가 그러면 쇼파에 앉으면 야, 그 쇼파에 내 손자를 다시 앉게 하고 싶겠어? 어때? 그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데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자가 지키도록 하고 지키도록 딱 사인들을 시켜서 하고 그 스님, 내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 거야. 그 스님 앞에 천을 조각내서 하나씩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스님은 떨어진 거니까 주소. 그래서 그걸로 꿰매서 분소이를 만들어 입어. 그러니까 이미 그게 싫은 거야. 쉽게 말해서 저 분소이라고 하는 개념이 싫은 거야. 그게 어디 머무뒀던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바달타는 엄격주의자이기 때문에 분소위를 얘기하고,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과 관련해서 먹는 게, 인도는 의식주 중에서 더 없기 때문에 옷이라든지